참전원을 은빛스녀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산미가 있나 없나, 원두를 얼마나 볶았나, 다 개인의 취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커피면 되고 카페인이면 되는, 커피보다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한 경우도 있고요.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싫고 더우면 더워서 싫기도 하겠지만요.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여름이라서 더운 건 당연하니 그것도 괜찮고, 이런 마음 있지 않나요? 월요일이라서 월요병이 생각나기도 하지만요. 월요일이라서 또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는 어떤 일이 생길까? 가보지 않은 한 주라서 더 반가운 마음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녀입니다.

7월 6일 또 한 주를 기본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OST 곡 The Melody의 랄랄라 It's Love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

0: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커피 취향처럼 날씨를 대하는 마음도 또 월요일을 맞이하는 마음도 저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커피 취향은 어떠세요? 산미가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쓴맛을 좋아하세요? 어떤 마일드한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세요? 오늘 날씨 어떠세요? 오늘 날씨 기분 좋으세요? 아니면 우울하세요? 오늘 월요일 월요병 있나요? 아니면 신나신가요? 그 다름이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라 각자 리듬이 있으니까요. 아, 이제 장마도 시작됐습니다. 요즘 장마는 좀 이상하죠? 소나기처럼 한순간에 쏟아 부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우산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병으로 또 몸이 조금 찌뿌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리듬, 각자의 리듬에 맞게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시고요.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이니까요. 우리 빵톡 가족 여러분 출첵해주시고요. 사연도 올리시고 문자 사연도 남겨주세요. 이진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난 토요일 이승우 라파엘 원하는 중학교 수녀님과 많은 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1차 추첨에 합격하였습니다. 2차 면접이 남았어요. 축하해 주세요. 2차까지 힘내자 화이팅. 어떤 중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힘들게 가나요? 궁금합니다. 아무튼 꼭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는 당연히 합격할 겁니다. 2차 화이팅입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6분 7분 되어가고 있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퓨.

잠깐 몸에는 안 좋다고 하지만요. 또 먹고 싶어서 먹게 되는 라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왠지 마음에 걸려서 행여 조금은 몸에 좋으라고 콩나물도 한 움큼 넣게 되고 양파나 토마토도 넣게 되고 그게 또 인지상정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도 채소를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콜라를 마실 때는 음료수를 마실 때는 조금이라도 달지 않은 제로라는 숫자를 보고 찾게 되고 저당이라는 글자를 찾게 됩니다. 요즘 가급적 탄수화물 또한 줄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 또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살고 쌀밥에 고깃국, 이게 바로 진수성찬의 대명사로 꼽혔는데요. 정말 요즘은 격세지감입니다. 밥은 점점 소식하다가 지금은 아예 안 먹어요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획기적인 다이어트 비법을 들어봐도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는다는 사실, 요즘의 대세입니다. 사실 탄수화물은 죄가 없죠. 쌀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백질과 채소는 많이, 탄수화물은 가급적 적게, 요즘의 흐름인데요. 짜증이 많아지고 그럴 때 탄수화물을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 이런 또 소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배웠듯이 편식하지 않고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것, 그 이상은 없습니다. 다이어트에서 빠지지 않는 요요 현상이 온다는 것도요. 우리 몸이 원래 상태, 내 몸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 심리를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크리스티 버그 Here is your paradise. 아, 어제 마음 술래길 들어오셔서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5153님이 신청하신 곡 들려드렸습니다. 요즘 장마 맞죠? 장마인데 장마 같지 않은 장마. 이 소나기와 장마의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요. 소나기다 하면 그냥 잠깐 찾아온 반가운 손님이죠. 근데 왠지 장마 그러면 또! 어, 또! 이렇게 해야 되죠. 또 와? 그게 차이가 아닐까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고요. 여름 휴가를 앞두고 다들 수영복들 노리고 계신가요?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탄수화물이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님들의 인사는 늘 밥 먹었냐? 밥이라는 게 단순히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그 사랑하는 정성이 담긴 마음 아닐까요? 다이어트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밥 같이 먹자라고 초대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오늘 같은 날은 또 국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오늘도 월요일에 소확행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꼭 알고 넘어가면 좋을 생활상식, 재미있는 정보의 잡학사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백은 의료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아마 은빛 창가 열심히 들으신 분은 소확행 퀴즈에서 금방 답을 맞추실 것 같습니다. 강주영님 어서 오세요. 5주 있으면요 강동우체국 구내식당이 문을 연 지 18주년이 다가옵니다. 아, 세상에 18주년. 8월 12일부터 강동우체국 구내식당이 새롭게 단장됩니다.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18해는 대단한 해입니다. 정말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해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노래 또 신청해 주신 노래까지 들려드릴게요. 가제보 I like 초핀? 예, 들려드릴게요.

I like Chopin 가제보였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도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를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은요,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매달 보내드립니다. 주소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9215님, 전 이번에 WID 홈스테이 신청했어요. 요리도 영어도 못하고 방도 작지만 용기 냈어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그 무언가 풍성하게 있을 때 나누는 것도 좋지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준다. 그냥 함께 사용한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부자님, 노사라 한참 만에 출석했네요. 럭키의 7월 첫 월요일, 피곤한 월요일. 어제 소성전 대청소했어요. 편안한 목소리로 힐링날 보내려고 합니다. 좋은 음악 들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까지 좋은 음악 나가고 있죠, 노부자님? 피곤하지만 오늘 우리 참 좋은 오늘과 함께 그 피곤을 풀어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두 곡 함께 할게요. 첫 곡은 강금성님이 신청하신 뱃다라기 비와 찻잔 사이. 이어지는 곡은요, 5815님이 신청하셨어요. 수녀님 빗소리를 들으면서 기도 원하들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채은옥 빗물 두 곡 함께 할게요.

월요병도 날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드리는 소확행 퀴즈. 우리가 이 즈음에 꼭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 정보.

모두 함께 생각해보는 정보와 재미의 잡학사전, 정답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들 보내주세요. 기발한 이행시 환영합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7월 달력장을 노려보면서 여름 휴가를 앞두고 다이어트 선언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말하는 이것 무엇일까요? 물론 첫 번째 보내주시면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샵 1053 준비되셨나요? 문제가 나가면 답이 바로 생각날 겁니다.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현상. 죽어라 힘들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 그 체중이 계속되면 좋을 텐데 어느 순간 줄었던 체중이 다시 스르륵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는 다이어터들의 원수 같은 이 현상 두 글자 무엇일까요? 이 현상은요, 잘못된 다이어트로 생기는 부작용이 하나인데요. 무리한 절식으로 체중을 감량하면 인체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대사량을 줄이게 되고 오히려 식욕이 늘어나서 살이 더 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 다이어트를 했는데 체중이 줄은 것 같았는데 다시 늘어나요.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이것은요, 원래 장난감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거 아시죠? 원형의 가운데 막대를 축으로 해서 실이나 끈에 연결해서 손가락에 끼워 늘어뜨리면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난감.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 한번 줄었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현상. 그래서 이 장난감의 움직임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두 글자 이것입니다. 아유, 앞글자 뒷글자가 좀 똑같은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 할 때 제발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 이 괴로운 현상 두 글자 지금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발한 이행시 또 궁금합니다. 정답과 함께 기발한 이행시 노래 두 곡 들으면서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당첨자 다섯 분에게 혹은 여섯 분에게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예, 힌트송 전해드릴 텐데요. 힌트송 들으시면서 이행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업에 부요 부요 업에 부요 부요 강산에 라구요 두 곡 들으시면서 이행시 기다립니다.

유피 뿌요뿌요 강산의 라구요. 참 좋은 오늘 은피수녀입니다. 오늘의 소확행 퀴즈.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현상을 바로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요요였습니다. 이 현상은요, 예일대 심리학 박사 켈리 브라우넬이 처음 이름을 붙였는데요.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난감 움직임에서 따온 그 장난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요라고 합니다. 무리하게 굶어서 살을 빼면 우리 몸이 오히려 위기감을 느껴서요. 다시 살을 찌우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요요는 굶는 다이어트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결국은 정답은 급하게 굶어서 빼는 것보다 골고루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정답 뻔하지만요. 그래도 장기전으로 가려면 다이어트에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요요 요요 이행시 만나볼게요. 6308님은 요 여기는요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요 요즘 저는 불안증으로 정신과 약 먹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6308님 그 불안증이 가라앉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유, 좋아졌다니까 다행입니다. 2900님, 요, 여기 음악 맛집 맞아요? 맞죠. 요, 여기 은빛수녀님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2900님의 이행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요 이행시 만나고 있죠. 6080님, 요, 요고 요고 요고 요. 요상한 요거는요, 맛있는 요거트. 리듬이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0830님, 요, 요 놈은 누구 닮았을까? 요, 요렇게 귀여울까? 손주입니까? 5019님, 요, 요거 봐라. 요, 요술쟁이, 제발 나한테는 요술 부리지 마. 이게 요술쟁이가 누굴까요? 0204님, 요, 요즘 들어 부쩍 입맛이 돌아요. 요, 요기 저기 맛집 찾아다니고 있어요. 에그. 아, 요즘에 부쩍 입맛이 도나요? 아우, 그럴 때는 잘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드시고 다만 조금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건강식으로 드시면 되죠, 뭐. 4309님, 요, 요새는요, 요, 요렇게 감자, 단호박, 제철 재료 음식이 기분 좋게 건강하게 해줘요. 맞아요. 뭐니 뭐니 해도 제철 음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보양식입니다. 0204님, 요, 요렇콤 비가 오니 시원해서 좋은데요. 요, 요러다가, 이러다가 아니고 요러다가 다시 더워지면 살짝 아쉽습니다.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고 인사까지, 당부 인사까지 주셨어요. 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건강관리 진짜 잘하시길 바랍니다. 더울 땐 특히 더 잘하셔야 돼요. 7650님, 요, 요즘에는요, 요, 요리할 때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먹고자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유. 진짜 많은 분들에게 다이어트가 관건이네요. 요리할 때 다이어트 할 생각하시고 요리를 하면은 맛있을까요? 요리할 때는 그냥 맛있게 먹자 이 생각만 하면 좋겠지만 또 그게 또 현실이 아니겠죠? 0367님. 요. 요놈의 뱃살. 별짓을 다 해도 요. 요리조리 구석구석 체증을 눌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엄청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요놈의 뱃살. 이채인님, 요, 요래도 안 빠지고, 요, 요래도 안 빠지는 살. 어떻게 하면 빠질까요? 그러게요. 살이 웬수네요. 이채인님, 6113님, 요, 요술쟁이가 되고 싶었어요. 요, 요놈의 살을 날려버리고 싶어서요. 아, 정말.
아, 이 다이어트 정말 할 말 많습니다. 3515님. 요, 요즘 신세대 다이어트. 요, 요요 현상 없이 3년째 유지 중입니다. 어, 그 비결 가르쳐주세요. 지금 우리 참전하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요 현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3515님. 6154님. 요, 요럴 줄 몰랐어요. 요, 요렇게 예수님이 좋은 줄. 아유,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거룩하게 또 이행시도 보내주셨네요. 오늘 스와킹 퀴즈 요요 현상에 대한 요요 이행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6080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동물원 해화동 들려드립니다.

동물원 해화동.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오늘의 수확행 퀴즈는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이 늘었다가 다시 또 줄었다가 또 다시 반복하는 그런 현상, 요요 현상. 장난감 이름에서 따서 요요라고 한 요요에 대한 여러분의 이행시와 사연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 치열한 다이어트 투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연들이었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이 시대의 다이어트. 참 굉장한 과제네요. 6093님도 와우 애절한 사연 보내주셨어요. 한 달에 1kg씩 6개월 뺐는데 다이어트 힘들어서 끝내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 퇴근 후에 8시 저녁 먹기 시작했어요. 2주 만에 4kg이 늘었어요. 슬픕니다. 6개월에 한 달에 1kg씩 6kg 빼신 거잖아요. 근데 2주 만에 4kg가 늘었다는 거죠. 와, 수학적으로도 이거 너무나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슬픕니다. 굶어서 뺀 게 아니어서 안 찔 줄 알았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식사는 다 하면서 뺐는데 철칙 하나 정했었거든요. 무조건 저녁은 6시 이전에 먹기.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어려웠어요. 다시 퇴근 후 식사로 돌아왔더니 흑흑 식단 조절에 체중 조절에 영향이 많은 걸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 봅니다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저녁에 식사 드시는 거는 정말 피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퇴근 후 그 시간에 배가 고프니까 또 먹게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6093님. 이 체중 조절 우리의 모든 관건이네요. 우리 모두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내 리듬대로 꾸준하게 한 걸음씩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응원합니다. 끝곡은요. 김혜림 날 위한 이별 다이어트와 우리 다이어트하면서 살과 이별하시길 바라면서 끝곡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4: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3: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4: 네? 어쩔 수 없다고요?
3: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4: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5: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갈 때는 감정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뀌는 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월요일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벼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면서 찰스 아이브스의 교향곡 1번 사막장 스케르초 비바체 듣겠습니다. 구스타보 두다메리 시위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찰스 아이브스의 곡 교향곡 1번 심포니 1번이었습니다. 3악장 스케르초 휘바체. 이제는 뉴욕 필로 향했죠. 구스타보 두다메리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7월 6일 월요일 여러분과 월요병 없이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크리스 마틴 여러분 그 콜드플레이의 리더잖아요. 이 크리스 마틴 정말 지적이고 작곡도 잘하고 아주 또 친근감 있고 사교성 있는 분이고 고급 예술을 또 사랑해서 뭐 국립박물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 이런 데도 나타나고 또 예술전당에서 교향악 축제하는데 대구시향 공연에도 나타나고 또 대구 시립합창단 뭐 이런 공연에도 나타났다고 그래요. 시립합창단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할 때 서울시립합창단 공연에도 나타나가지고 막 같이 사진도 찍고 정말 음악을 다양하게 사랑하는 크리스 마틴의 비발라 비다 투 첼로스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크리스 마틴, 이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콜드플레이의 리드 보컬이자 또 작곡가 크리스 마틴의 Viva La Vida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오아시스의 굉장한 또 팬이라고 하죠. 콜드플레이의 또 다른 공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때마다 제가 못 가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투 첼로스의 연주 함께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1번 C단조, 그 가운데 3악장 스케르조. 역시 브루크너 하면 또 스케르조 악장이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1번 C단조 3악장 스케르츠. 오늘 교향곡 1번 찰스 아이브스 안톤 브루크너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함께 월요일답게 한번 들어보는 날이 되었네요. 3악장 스케르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환상곡 C장조 작품 17, 그 중에 2악장은 메시히, 그리고 누룩하우스 에네르기쉬, 적당한 빠르기로 힘차게, 피아니스트 제베린 폰 에카르슈타인의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판타지 환상곡 C장조 작품 17 2악장 메시히 누르크하우스 에네르기쉬 적당한 빠르기로 힘차게 피아니스트 제베린 폰 에카르슈타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첼리스트 요요마입니다.

첼로 연주를 넘어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전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첼리스트 요요마. 그는 1955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정확히는 대만계 미국인이죠. 요요마가 이름이고 마는 중국식 성입니다. 어머니 마리나 루는 메조소프라노, 그리고 아버지 마샤오 쥐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음악학자였는데요. 음악을 가까이에서 하는 집안에서 자란 만큼 그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인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요요마는 어릴 때부터 전통적인 중국식 홈스쿨링으로 중국어와 중국 문학, 서예를 배우며 성장했고요. 처음 배운 악기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도 바이올린을 연주했기 때문에 더 큰 악기를 연주하고 싶었다고 하죠. 결국 4살부터는 아버지에게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맞는 작은 첼로를 구하지 못하자 비올라에 끝핀을 달아 첼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요요마는 누나와 함께 새벽 4시부터 혹독한 음악 교육을 받으며 놀라운 속도로 실력을 키워나갔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하루에 30분씩만 연습하고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에 몇 마디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린 첼리스트는 수많은 곡을 익혔고 6살에 파리 대학 예술 고고학 연구소에서 첫 데뷔 연주회를 가지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탕고, 첼로의 요요마, 바이올린의 안토니오 아그리, 더블 베이스 엑토르 콘솔레, 그리고 기타의 오라시오 말비시노, 피아노의 레오나르도 마르코니, 반도네온의 네스토르 마르코니. 야, 이 중에서 정말 그 더블 베이스 기타 반도네온이 그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바로 그 이 옥텟, 이 팔중주 또 오중주 함께하던 누에버 탕고 킨테토의 멤버들이네요. 함께 연주 리베르 탕고 듣겠습니다.

요요마는 7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는데요. 당시 그의 아버지는 음악영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교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의 자녀들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요요마의 연주를 들은 아이작 스턴은 그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고 20세기를 대표하는 첼리스트이자 교육학자인 레너드 로즈에게 배워보라고 권했고요. 요요마는 단번에 오디션에 합격해 줄리어드 음악학교 예비과정에 입학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살, 레너드 로즈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학생이었죠. 또 비슷한 시기 그는 전설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살스의 눈에도 들었는데요. 카살스의 추천으로 당시 주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진행하던 TV 프로그램 예술의 향연에 8살의 나이로 출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연주 실력으로 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렸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셉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호버켐 번호 7B의 1 1악장 모데라토입니다. 첼로의 요요마 호세 루이스 가르시아가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을 텐데요. 자, 하이든의 곡 중에서 가장 늦게 또 발견된 작품 중에 하나죠. 첼로 협주곡 1번 감상합니다.

요셉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그 중에 1악장 모데라토 들었습니다. 첼로의 요요마, 호세 루이스 가르시아가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프리드릭 쇼팡의 그랑 발스 브리앙트 작품 18번 이 곡을 가지고 발레를 만들었죠. 바로 레이디 오브 더 카멜리아, 동백꽃 아가씨. 이 카멜리아 레이디가 되겠는데요. 화려한 대활칠 감상합니다. 로버트 어빙이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겠는데요. 쇼팽의 피아노 곡을 이렇게 오케스트라 영어로 편곡했습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그랑 발스 브리앙트. 원래는 이제 피아노 독주곡이지만 이 곡을 가지고 관현악 편곡으로 해서 레이디 오브 더 카멜리아, 이 카멜리아 레이디 동백꽃 아가씨라는 발레 작품을 만들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지금도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발레 레퍼토리죠. 로버트 어빙이 지휘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조지 거슈인의 프롬나드, 워킹 더 도그, 강아지가 걷고 있네요. 댕댕이가. 네메 야르비가 지휘한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자, 2부에는 백재현의 행복한 오페라 있습니다. 빈첸조 벨리니의 참 슬프디 슬픈, 텐다의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디 텐다 1편 유튜브 CPBC FM 라디오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도 월요일의 여인, 월요일에는 꼭 이분을 만나게 되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초 소프라노
1: 엄습합니다. 월요일날
0: 메초 소프라노 이 우리 백재은 백버드님과 함께 또 오페라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재은 행복한 오페라.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작품은요, 사실은 그 행복한 오페라는 아닙니다. 상당히 그 비극적인 작품인데,
1: 그렇죠. 네.
0: 벨리니가 역시 또 비극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는, 제목은 많이 들었으나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는 이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텐다의 베아트리체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백재은 메초 소프라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이 의상은 네. 컨셉이 뭔가요? 베아트리체 컨셉인가요?
1: 베아트리체? 아, 제가 아까 뭐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지만 우리 네. 그 파치노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0: 그렇죠.
1: 비둘기인가 평화인가, 이 알파치노는 대부의 주인공인데 도대체 평화라는 이름이 가당키나 한가? 뭐 이런 생각을
0: 제가 해보면서. 찾아본 네네. 그 파치노는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시칠리아의 네. 지역 이름에서 왔는데 이게 아랍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둘기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네. 그 라틴어의 바커스에서 나왔다고.
1: 아~
0: 그러니까 그 바커스는 원래 술의 신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그 이름이 있으니까 네. 상당히 또 그 찾아신 거하고 네, 평화하고 네. 상당히 다르긴 한데.
1: 그러니까요.
0: 혹시 술이 좀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가요? 그런 작용인가?
1: 평화를 주나요?
0: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싸움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1: 네, 굳이 따지자면 저의 오늘 의상은 비둘기색.
0: 아, 비둘기색. 아,
1: 비둘기색이 구구, 아닌가?
0: 구구구구. 그러네. 회색.
1: 네네.
0: 비둘기색. 도심의 네. 침입자. 회색 비둘기.
1: 이런 얘기는 네. 뭐 아예 뭐 열애지만 오페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네. 비둘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0: 아, 그 네. 비둘기들도 좋아하세요? 회색 비둘기들도?
1: 저는 어렸을 때 데리고 놀았어요.
0: 정말?
1: 왜냐하면 그때 올림픽 당시 비둘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0: 그렇죠.
1: 제가 저희 집이 그때 공사를 안 해가지고 그 베란다. 예. 네. 가 이렇게 밖으로 뚫려 있는 베란다였는데
0: 그렇죠.
1: 아침에 나가면 그런... 비둘기가 앉아 있었어요.
0: 아, 그랬구나.
1: 네, 근데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나가면 이렇게 꾸꾸꾸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턱 잡으면 진짜 강아지처럼 잡히고도 그랬었어요.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저는 비둘기가 상당히 가까운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날개 달린 쥐다. 옆에
0: 있네.
1: 가면
0: 좀...
1: 안 된다.
0: 네. 좀 뭐. 그 지저분한 게 많이 있다는
1: 그렇다면서요?
0: 얘기가 최근에 있더라고요. 근데 네. 하여튼 제가 그 저는 이제 비둘기를 음식으로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1: 중국에 가셨나 봐요.
0: 아니에요. 프랑스 요리였어요.
1: 네. 아,
0: 두 번인데 제가 굉장히 먹기가 싫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저는 비둘기 가금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를. 근데 하여튼 그 비둘기를 네. 먹는데 막 힘들어하면서 두 번 먹었던 그 아찔한 기억이.
1: 아니, 굳이 드셔야 될 이유가 있었던.
0: 그 코스에 나오니까, 이제 그때 이제 여러 사람이 가는데, 제가 안 먹을 순 또 없잖아요.
1: 또 그래요?
0: 그 메인인데 그걸 안 먹으면
1: 배가 고플
0: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억지로 먹었는데, 지금도 비둘기 요리는 저는 좀.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네네. 그 미슐랭 스타나 이런 데 레스토랑들이 가금류를 가장 그 고급으로 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레스토랑들이 이제 그 비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자, 오늘 비둘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조금
0: 네.
1: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이 오페라를 벨리니가 작곡하게 된 이유가 또 엄청나지만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흥미롭게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0: 두 번 하나요?
1: 그럼요.
0: 알겠습니다.
1: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이 오페라가 굉장히 장대하고 정말 우리가 그 벨리니나 도니제티, 도니제리. 벨리니.
0: American style.
1: American style 우리가 미국에서도 얘기하기를 이게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그 벨칸토 오페라를 네. 공부를 하면서 네. 이렇게 멜리지마 이런 걸 공부하면서 오. 도대체 이 감정이랑 오. 이 현란한 멜리지마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0: 그렇지 관계가 좀 없죠.
1: 없죠. 굉장히 아름답고 어렵고 현란한데 이 슬프거나 비통한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공부를 하는 경향이

0: 있는 이 그렇죠. 굉장히 장대한 아리아와 정말 우리가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교에 귀를 기울이게
1: 그러니까요.
0: 되는
1: 네.
0: 두 번에 나눠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네. 이 오페라의 배경이 굉장히 뭐랄까요? 현대에도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억울함과
1: 그렇죠.
0: 이 남녀 간의 부부라고 할지라도 질투에 쌓이면 어떤 네. 이 비극적인 결과가 올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오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실제 역사에서 태어난 오페라고요.
1: 네.
0: 그 텐다의 베아트리체라는 뜻이에요. 텐다,
1: 네.
0: 아 베아트리체 디 텐다. 근데 텐다는 어떤 그 한 지방의 이름입니다.
1: 네.
0: 이 베아트리체는 14세기와 15세기에
1: 이게 베아트리체죠. 그래서 제가 베아트리체.
0: 어머 그렇구나. 네. 어머 어디서 많이 보던 모자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누군가 가져온 모자가니까요.
1: 이 모자요?
0: 네.
1: 이 모자는 제 여동생이 사준 모자입니다.
0: 그래요?
1: 네네네.
0: 오, 아, 그 색깔의 유니폼을 찾으셨는데.
1: 그러셨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갑자기 그날이 생각납니다.
1: 네네.
0: 자, 그래서
1: 나중에 네네. 입고 오겠습니다.
0: 네네. 아, 네.
1: 어린이날 때 한번 입었어요, 제가.
0: 어머, 그렇구나.
1: 네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0: 자, 그래서 실존하는 여성이고요.
1: 예.
0: 이 처음에는 결혼했을 때 용병 대장이자 군사 지도자였던 파치노 카네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치노에 대해서
1: 알파치노?
0: 우리가 네네 얘기를 했었죠. 파치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비둘기일 수도 있고
1: 비둘기만
0: 뭐
1: 평화.
0: 네, 그렇죠. 그럴 가지. 걸 수도 있고 뭐 평화일 수도 있고 뭐 이런
1: 바커스.
0: 뜻이 있다고 치면
1: 네네.
0: 파치노 카네. 카네는 사실 개라는 뜻이 강아지. 그래서 상당히 특이한 이름을 가졌던 우리 용병 대장하고 결혼을 했는데
1: 예.
0: 남편이 일찍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베아트리체는 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재산하고 여러 도시의 강력한 군 군대를 물려받았습니다.
1: 이야,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군요.
0: 약간 뭐 명랑한 과부?
1: 비슷하네요.
0: 네. 그런데 이 당시에 14세기, 15세기에 여자 혼자 살기란 이 막강한 재산과 군대를 가지고 좀 네.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1: 엘리자베스 1세 네. 여왕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그럴 수도 있겠죠.
1: 네네.
0: 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1: 예.
0: 근데 밀라노에 예. 무려 20살이나 어린 이 굉장히 권력욕과 이 당시에 밀라노 공국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필리포라는 젊은 공작은 군사력과 재산이
1: 군사력.
0: 필요한 상태였죠.
1: 예.
0: 그래서 20살이 많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아트리체랑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젊고 힘 있는 남편을 얻게 된 베아트리체. 그리고 군사력과 막강한 이 재산을 얻게 된 필리포의 어떤 이 굉장히 정치적인 만남.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되고요.
1: 야, 그러니까 노림수가 있는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0: 서로 있었죠.
1: 그러니까 네. 그 남자는 이제 그녀가 갖고 있는 권력과 이 부
0: 네.
1: 이런 걸로 이제 딱 눈 딱 감고 결혼한 그런 게 보면 됩니까?
0: 그렇죠. 눈을 딱 감고 결혼을 하셨는데 사실 이 당시에 베아트리체가 네. 뭐 나이는 좀 많았지만 결혼할 당시에 40세였다고 그래요. 당시 여성치고는 굉장히
1: 네.
0: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시대니까요.
1: 그렇죠.
0: 나이가 굉장히 많은 여성이었는데도 사람들에게 명망이 있었어요. 굉장히 우아하고 정직하고
1: 네.
0: 약간 신사임당 같은 이미지.
1: 베아트리체라는 이름 자체가
0: 네.
1: 너무 그 단테의 덕분인지
0: 너무
1: 그 그렇죠.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그래서 그들이 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굉장히 명망 있는 부인 신사임당과 사는 젊은 남자
1: 예.
0: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1: 그렇구나.
0: 밀라노 공국을 결국은 회복을 했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권력을 다 얻게 되었는데 이때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나는 이제 권력을 되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한 건 베아트리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제가 뭐를 생각했냐면 다이애나 왕비.
1: 다이애나 왕비.
0: 네. 그의 남편이 그때 무슨 문제였어요?
1: 왕세자빈.
0: 왕세자빈과 네. 왕세자가 무슨 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다이애나가 굉장히 아름다웠잖아요. 지금 뭐 드라마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1: 네.
0: 아름답고 명랑하고 당시에 영국 네. 그 왕실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옛날 풍이다. 조금
1: 컨서버티브 옛날.
0: 그렇죠. 컨서버티브하고 사람들이 표정이 없는 그런 왕가다. 이런데 생명

0: 창의력을 불어넣은 여인.
1: 피아노도 잘 쳤어요.
0: 그렇죠. 춤도 잘 추고. 오.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 뭐였냐면 남편의 생일을 맞이해서 찰스의 생일을 맞이해서 몰래 이제 댄스 레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생일인데 네. 이제 극장에서 어떤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는데 다이애나비가 몰래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동안 갈고 닦은 춤솜씨로 남편을 네. 기쁘게 해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친 거예요. 다이애나 세자빈 정말 너무 멋지다. 근데 남편은 그거를 보고 아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고 다이애나를 좋아하네. 저거는 나를 넘어서려는 다이애나의 어떤 뭐 계략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이런 공연이 아니었나.
1: 그렇게 생각했어요?
0: 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공연 끝나고 정말 크게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1: 아이고야.
0: 그래서 그때부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약간 그런 형국이 지금 14세기, 15세기에 펼쳐진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필립공은 무슨 네. 생각을 했냐면 아 이러다가는 이 힘 있고 나이도 있고 신사임당 같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여인을 따라서 나 같은 젊은 통치자를 사람들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녀를 이제 음모를 이렇게 라갈루냐처럼 약간 펼쳐서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그 사실
1: 막 네. 소문을 이상하게 내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래서 당시에 이 굉장히 궁정 음악가로 네. 궁정에서 인기리에 공연을 하고 있던 오론벨로라는 젊은 악사가 있었습니다.
1: 오론벨로 씨.
0: 궁정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궁정 음악가가 이 나의 부인하고 불륜의 관계에 있다. 그를 굉장히 이 고문을 하게 돼요. 고문 끝에 나는
1: 고문하면 그거 힘들죠.
0: 그렇죠.
1: 막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해야 되죠.
0: 거짓 증언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나 베아트리체랑 이런 불륜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불륜의 나를 배신했다. 근데 당시의 불륜은 네. 사실 이 여자가 부정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특히나 예. 왕과 왕비니까 그 당시로 치면 반역이다. 이렇게 해서 베아트리체를 사형에 처하게 되고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베아트리체 같은 분이 저런 궁정 악사와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탄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처하게 되고 이때 유명했던 그 결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고문을 하고 어떤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소문을 낸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결한 부인이었고 절대 창피한 일을 한 적이 없다.
1: 난 정경 부인이다.
0: 그렇죠. 정경 부인이다. 나는 신사임당이다. 그래서
1: 정경 부인 쪽이세요?
0: 정경 부인. 정경 부인. 제가 그때 베아트리체보다도 나이가 많으니까요. 뭐. 정경 부인. 그래서 굉장한 우아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뭐 5,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녀는 정말 굉장한 대단한 여인이었다.
1: 예.
0: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벨리니가 오페라로 만들게 된 것이죠.
1: 네.
0: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장면을 들으실 텐데요.
1: 네.
0: 근데 오페라로 만들려면 이런 정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프레임을 씌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된 여기서 가상으로 만든 인물이 아네제라는 아그네스 아네제라는 여인입니다. 이 필립 공작이 아네제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1: 네.
0: 부인을 두고 그 여자랑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아네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든 이 사랑을 이루어 봐야 되겠다. 나는 베아트리체 같은 이런 지루한 정경 부인하고 살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좀 뒷얘기로
1: 네.
0: 저 여자가 나의 위치에 조금 어려움을 줄 것 같다. 나를 제치고 여기에 통치자가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이제 합창단, 남성 합창단한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성 합창단이 당신이 통치자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부인 하나 이렇게 제거하지 못한다면 진짜 남자가 아니다. 이런 약간 리골레토 합창이 나오는
1: 그러니까요.
0: 사람들 같은 합창을 하는
1: GTGT야. GTGT. 그분들 같네.
0: 그 분위기가 나요.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두 시뇨르 공장님 라샤시 프레스토 이렇게 빨리 떠나시다니요 하고 부르는데요. 바리톤 코르넬리우스 옵토프가 필리포 공작 역을 부르고요. 두카를 부르고 암브로시안 오페라 코러스의 합창과 리차드 버닝이 주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6년 녹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Tu, signor,공장님, lasciasi presto, 이렇게 빨리 떠나시다니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바리톤, Cornelius Optoff, 지금 이름 특이하네요, Optoff. 필리퍼 공작, 누카 역을 불렀고요. 리처드 버닝이 주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앰브로션 오페라 코러스 합창, 1966년 녹음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정말 리처드 버닝은
1: 네.
0: 존 서덜랜드 남편이었잖아요. 네네. 호주에서 오셔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이 뭐 루치아를 비롯한 수많은 그 벨칸토 오페라
1: 네.
0: 지휘에 아주 그냥 선봉장 같은 벨칸토는 나다 뭐 이런 그 느낌을 뭐 물론 리골레토 리골레토도 약간 벨칸토성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지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만약에 서덜랜드랑 결혼을 하지 않고 와그너 가수랑 결혼을 했으면 나는 와그너의 선봉이다 이렇게 하면서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그들은 한 세트로 가니까 벨리니의 특화된 부인의 레코딩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0: 네.
1: 둘이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작품을 같이 할 것인가. 두 분이 정말 착한 커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0: 그리고 이제 네. 저 키 큰 청년을 우리가 키웁시다.
1: 키 큰 청년 맞아요.
0: 딱 이제 서덜랜드 키에 어울리는
1: 맞아.
0: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데뷔시킨
1: 그러니까
0: 아, 대단한 공로가 있습니다.
1: 파바로티가 10cm만 작았어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제 픽업을 당하지 못해서
0: 키 큰 옛날에는 아주 날씬했다고
1: 옛날에 축구 선수 당시에는 진짜 네네. 어찌나 잘생겼는지 파바로티가 나중에 다들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0: 네.
1: 이야 다이어트가 진짜 최고의 성형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였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그 다음 이 다음 장면은 네. 야, 이 정말 남성들의 진짜 우글거림 진짜 전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0: 때려야 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착착착착 네. 근데 들으시면 진짜 네. 베르디가 이 작품을 보고 리골레토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처음에 나오는 이 서곡이라든지 네. 합창단 나오는 장면들이 정말 베르디의 합창하고 베르디의 이 마지막 막하고 네. 정말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1: 네. 자,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요.
0: 예.
1: 아까 필립이 사랑에 마지 않았던 아그네스 아내제가 이제 혼자 있는 장면이에요.
0: 네.
1: 무슨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아내제가 쪽지를 보냅니다. 우리 오론벨로 오라버니한테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제 방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쪽지를 보냅니다. 근데 중간에 잠깐 장면이 뭐가 있냐면 오론벨로가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0: 네.
1: 나 이런 쪽지를 받았는데 이거 베아트리체가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이거 음모일지도 몰라. 이게 원래는 궁정 악사였지만 여기서는 조금 신분을 높여서 옆 공국의 이 젊은 영주로 이제 등장을 시켜요.
0: 많이 높아졌나?
1: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름만
0: 완전히
1: 똑같고.
0: 그 궁정 악사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1: 그렇죠. 요 정도는 돼야지 오페라에서 연적이 된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죠.
0: 예,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오론벨로가 친구한테 얘기를
0: 근데 오론벨로가 네. 진짜 뭐 루트 같은 걸 칠 수 있었나요? 아닌가?
1: 여기서 루트 치는 사람은 사실 아내제가 루트를 연주를 하고요. 어떻게든 예, 등장을 합니다. 오론벨로가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너 이거 음모일지도 모른다. 네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쪽지를 보내서 네가 나타나는 순간
0: 네.
1: 음모에 휩싸일 수 있다.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모험이라고 할지라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내가 베아트리체한테 이렇게 눈빛을 계속 보냈거든. 그녀가 나의 눈빛을 알아챈 거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0: 예.
1: 이제 방으로 향했는데 아내제가 이게 삼각관계가 아니라 사각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필립이 사랑하는 아내제는 오론벨로를 사랑하고 있었고
0: 아이고야.
1: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0: 오론벨로가?
1: 네.
0: 네.
1: 여기서 또 이제 여자의 어떤 한이 서린 이제 그 대사가 등장하는 거죠. 에볼리와 카를로 같은 딱 그런 구도인 거죠.
0: 그래서 나는 나의 미모를 저주한다.
1: 그러니까요.
0: 에볼리.
1: 이런 공주병의 네. 공주가 있나.
0: 우와.
1: 자, 그래서 여기서
0: 공주병은 공주니까 공주병 걸리기 쉽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1: 공주니까 공주병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디 모든 공주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0: 네. 저주 받아, 받아라 나의 뭐 미모요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베아트리체와 이 오론벨로 오빠 너 둘 다 내가 파멸로 이끌겠다 이렇게 막 그 칼을 갑니다. 복수의 칼을 갈죠. 그 이제 서슬퍼런 장면 등장을 하고 네. 자, 꼭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아 내가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쓱 지나갔어야 됐는데 굳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건 네가 아니고 난 베아트리체를 사랑 굳이 얘기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자 그리하여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 우리가 이제 좀 비웃어 마지 않는 네. 벨칸토의 정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우리의 베아트리체가 등장을 하죠.
1: 예, 예.
0: 자 나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뭐 원래는 원래 베아트리체는 100%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가져오면서 결혼한 우리 네. 필립이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나는 버림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하는 짓을 보니까 네. 그렇게 국민들한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충신들 얘기를 듣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이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커다 라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는가. 아하. 나의 잘못된 선택은 이 온 국민들에게 이 절망으로 떨어졌다. 이 얘기를 오페라 아리아로 표현을 하는데 네. 아리아가 너무 아름답고 고음이 정말 기교적으로 등장하며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사를 듣는 게 아니라 야 서덜랜드가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외계인이라니 이 감동을 하면서 듣게 되는
1: 알겠습니다. 말라 솔라 아히메 나 혼자뿐이란 말인가? 소니요 아 라 페나 인 로 비엄보 고통은 그들에게 떨어졌네. 야,
0: 고통은 국민들에게 떨어졌네.
1: 아, 국민들에게. 소니요, 나 혼자뿐이다. 말라 솔라 아히메 소니요. 자, 그래서 요 베아트리체 역을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가 맡았고요. 리차드 보닝 남편이 지휘하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암브로시안 오페라 코러스가 합창을 합니다. 1966년 녹음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아우, 존 서덜랜드의 그 장기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아리아였습니다.
1: 전 선곡을 한밤중에 네. 했는데 이 마지막에 하이 노트가 네. 전 이 D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현란하고 이렇게 길고 정말 흠이 없는 고음을 낼 수 있는 성악가가 야 요새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참고로 요 레코딩이 이거를 네. 1961년에 네. 처음 굉장히 오랫동안 연주를 안 하던 작품을 보닝하고 서덜랜드하고 이제 파바로티를
0: 찾아냈구나.
1: 캐스팅해서 요거를 찾아내가지고 네네. 이제 공연을 시작한 것인데 1966년에 녹음을 하고 67년에 요게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데 예, 예. 이 레코딩이 거의 전설의 레코딩이다. 그리고 이 전에도
0: 레전더리
1: 이런, 그렇죠. 예. 근데 조금 슬픈 거는요. 이
0: 기사님 이후... 전설의 고향 가주세요.
1: 진짜 전설의 고향.
0: 네네.
1: 아 약간 밤중에 들으면 약간 네. 고음이 전설의 고향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 이후에도 이런 판은 없었고 이 네. 이전에도 이런 판은 없었다. 그래서 정말 들으면서 귀가 즐거웠던.
0: 네. 그렇습니다. 베벌리 시리즈는 안 됐나요? 요즘?
1: 아유, 아니에요.
0: 네, 죄송해요. 네, 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 예, 예.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1: 아, 그래가지고 이 아리아를 이제 부른 다음에 네. 아리아를 부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혼자 아리아를 불렀으면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이제 우리 비정한 남편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네.
1: 비정한 남편이 나타나서 이제 네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아 그리고 내가 참 여기서 제가 이 남편분의 대사를 들으면서
0: 예, 예.
1: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내가 느낌상 느낌으로 네가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거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심증은 있다.
0: 느낌적인 느낌. 요즘 얘기하는.
1: 느낌적인 느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한테 이제 부정을 저질렀고 너는 벌을 받아야 되고 막 얘기를 하는데
0: 아닌 밤중에 홍두깨네 완전히.
1: 네 그렇죠. 이 이중창조차 너무 아름다워. 이중창이 너무
0: 스토리텔링하고 너무 안 맞는 음악.
1: 아 근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네네. 이 벨린이의 능력이 뭐냐면 내용하고는 안 맞지만 너무 두 분이 노래를 잘하시고 또 노래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아리아들과 음역대 굉장한 계산과 들으면서 진짜 이 사람이 억울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음악을 만들죠.
0: 벨린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1: 그렇죠. 33살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네. 아깝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텐다의 베아트리체라고 하잖아요.
0: 네,
1: 이들이
0: 네.
1: 결혼했을 당시에는 텐다가 뭐 친정의 성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필립이 이제 보통 옛날에 결혼할 때는 부인한테 영지를 하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밀라노랑 좀 가까운 땅인가? 근데 그 당시 결혼할 때는 남편이 밀라노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0: 예.
1: 밀라노에서 북부로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시골 동네를 하나 줬다고 하는데 그 지방이 텐다예요. 그래서 텐다를 땅을 준 베아트리체. 그래서 베아트리체 디 텐다. 남편한테 텐다의 땅을 받은 그런 베아트리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땅도 주고 그때는 뭐 20살 많은 누나긴 했지만 누난 내 여자니까 내 여자니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우여곡절 끝에 해서
0: 네.
1: 이 군사력과 모든 거를 다 얻어가지고 왔는데
0: 네.
1: 이렇게 너는 나에게 반역을 했어. 자, 여기 제목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반역을 꾀하는 자들 바람만 피웠어.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반역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슬픈 시작으로 나는 너무 슬프다. 이런 이중창을 부르게 됩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누나는 내 여자니까 그리고 TV 프로그램 요새 있더라고요.
1: 아 진짜요?
0: 네. 그런 프로그램 생겼어요. 제가 어저께 지나가면서 봤어요. 광고 봤어요. 광고.
1: 누나가 조금 이렇게
0: 대세입니까?
1: 대세임. 저희 남편도 남편이니까 저희 아들도 남편이 훅 잘못 태어났. 저희 아들이 요새 교회 예쁜
0: 속에 있는 말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 남편은 누나 같은 저와 살고 있고 나이는 많지만
0: 네.
1: 누나라고 불려라.
0: 네. 네.
1: 아, 저희 아들도 요새 교회 누나가 너무 예쁘다는 그런 시한 뻑적지근한 말씀을 하시면서. 네.
0: 그럴 수 있습니다.
2: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나는 나에게 반역을 저질렀다. 이 약간 악어의 눈물 같은 이 이중창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네. 기디 리벨리 수디티 여기서 반역을 꾀하는 자들 필리퍼 공작역의 바리톤 코르넬리우스 옵토프 그리고 암브로시온 오페라 코러스 합창 리차드 보니 주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1966년 녹음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중창 아니고 그냥
2: 맞습니다.
0: 솔로입니까?
2: 제가 나옵니다.
0: 베아트리체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가 네. 함께합니다.

0: 빈첸조 벨리니의 기드리 벨리 수디티 여기서 반역을 꾀하는 자들 함께 들었습니다. 바리톤 코르넬리스 옵도프 필리포 공작이고요. 베아트리체 여기는 존 서덜랜드 소프라노 리차드 보닝 남편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오페라 코러스 녹음이었고요. 이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이 또 어디 나오느냐 이게 예. 이제 단테랑 연관이 되는 건데 그게 그 일포스티노 예, 그 여자 나오잖아요.
1: 네.
0: 그 당구장이었나? 그때 거기 이렇게 여자 친구가 나오는데 이 좋아하잖아요. 그
1: 네, 네, 네.
0: 마시모가 그 여자 이름이 베아트리체 루소입니다.
1: 오, 그래요?
0: 예. 뭐, 루소는 러시아라는 뜻이고 붉은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 일포스티노 그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세상. 그 사람이 나중에 데모하다가 죽잖아요.
1: 아~
0: 그래서 그게 거기 뜻이 있습니다.
1: 그런
0: 사회주의적인 베아트리체 루소.
1: 예. 그렇구나.
0: 그게 생각나네요, 갑자기 또.
1: 아주 재밌습니다.
0: 네네네.
1: 자, 그래서 이 악어의 눈물 같은 이중창이 지나고요.
0: 네.
1: 뭐 이제 이렇게 슬퍼하는 베아트리체.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베아트리체가 막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
0: 오.
1: 자, 오론벨로가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만 없죠. 이제 예. 힘도 좀 있고 우리 예. 베아트리체를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 그 베아트리체 당신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불행하게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군대를 일으켜서 당신 남편을 처단하고 그리고 당신을 구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예.
1: 그러니까 베아트리체가 그럴 수는 없다. 근데 여기서 또 이 오라버니가 좀 테너 오라버니가 성급하게 고백을 한 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0: 테너가 원래 성급하잖아요.
1: 아우 너무 성급해가지고 네. 아 우리 여기서 파브로티 오라버니
0: 너무나 발빠른.
1: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테너가 발이 빨라야지 네. 오페라가 이제 전개가 되니까요.
0: 그치?
1: 아니 구해준 다음에 네. 남편을 어떻게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내가 누나를 사랑 이렇게 나가는
0: 테너는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몸으로 행동합니다.
1: 아, 정말 제가 여기서 속이 좀 터졌던 그 장면이긴 한데 그래서 네. 베아트리체가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남편을 사랑한다고요. 당신의 사랑 받아줄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옥신각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옥신각신을
1: 하고 있는 장면에서 여기서 베르디의 움발로가 생각나죠. 이 가면무도처럼 이렇게 둘이 사랑해 사랑하네 이게 옥신각신 하는 장면에서 이제 들이닥쳐야죠. 이제 남편. 네, 예. 오페라니까요.
0: 네.
1: 이제 등장을 하셔야죠. 내가 이 놈들 둘이서 이런 줄 내가 알고 있었다. 혼자만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부하들, 신복들 다 이제 신하들 다 데리고 어디서 그렇게 밤중에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0: 민병대를 야. 결성했군요.
1: 아 그러니까요. 이게 얘들이 만나고 있을 걸 알고 다 해가지고
0: 그 돈 좀 받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병대.
1: 맞아요. 네. 야 진짜 이 벨칸토 오페라의 어이없음과 아름다움이란 정말 우리를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하죠.
0: 네.
1: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이제 막의 마지막 피날레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또 우리 벨칸토의 피날레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아름다운 네. 화음을 이루면서 이제 마지막을 맞게 되는 아름다운 대규모 이제 피날레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0: 네.
1: 서로 자기 마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억울해요. 나는 그녀를 사랑해.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를 동시에 하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피날레 여기서 등장합니다.
0: 아, 네. 파르티 떠나라. 네, 베르도나 용서해 주세요. 후지, 파르티. 제발 떠나. 제발 떠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피날레 듣겠습니다. 필리포 공작역의 바리톤 코르넬리우스 옵토프, 베아트리체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 아네제의 메초 소프라노 조세핀 비지, 그리고 오론벨로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 다음에 리차르도, 예, 테너 조셉 월드. 그리고 리차드 보닝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오페라 코러스 합창으로 1966년 녹음으로 감상하시면서 오늘도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텐다의 베아트리체. 자, 다음 주에 또 2부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백버드 비둘기를 사랑하시는 우리 백버드님 이제 그 회색 의상과 함께
1: 비둘기색.
0: 예, 비둘기색. 네. 비둘기 저는 정말 안 좋아합니다.
1: 네.
0: 그 먹는 비둘기는 하여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월요일 되세요. Salve.
1: Salve.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호종합뉴스입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로 본인을 인증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대포폰을 만드는 금융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환경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의 최소화를 주문했습니다. 광주 제1고등학교와 경기 중에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오늘 오후에 광주를 찾아 사과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의 개통 방식이 오늘부터 안면 인증 등을 거치는 다중 본인 확인 체계로 바뀝니다. 명의 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가입자는 안면 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 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개통 절차가 기존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 도용을 차단해 관련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5개월 연속 증산에 합의한 가운데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9월 인도분은 전장과 비교했을 때 0.64% 하락한 배럴당 71.6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8월 인도분도 전장과 비교했을 때 0.57% 떨어진 배럴당 68.3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앞서 OPEC+는 화상회의를 열고 8월에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하루 18만 8천 배럴씩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권 일부의 논란을 두고 대한민국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환경 영향평가와 전력, 용수, 토지를 비롯한 인프라 문제의 선제적 해결과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의 최소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환경 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냐며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바이킹 군단 노르웨이가 삼바 군단 브라질을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 올랐습니다. 노르웨이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16강전에서 브라질에 2대1로 승리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반면 우승 후보 브라질은 이번 대회 첫 패배와 함께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브라질이 월드컵 16강에서 탈락한 건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의 골잡이 폴라린 발로건의 앞선 경기 퇴장 징계가 철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FIFA는 발로건에게 내려진 한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의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미국 축구협회에 통보했습니다. 발로건은 지난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32강전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해 내일 벨기에와의 16강전에 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FIFA가 돌연 발로건의 출전 정지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각에선 인판티노 FIFA 회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분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판티노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발로건의 징계를 다시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벨기에 축구협회는 발로건 징계 철회에 충격적이라며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은 오늘 오전에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에서 마지막 임원회의를 개최한 후에 사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월 28일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에 당선된 이후 4선을 역임한 정몽규 회장은 약 13년 5개월여 만에 한국축구 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축구협회는 정관에 따라 부회장 가운데 한 명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또 직무 대행을 중심으로 후임 회장 선거 과정을 차질 없이 공정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 제1고등학교와의 경기 중에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거센 비판을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오늘 오후에 광주를 찾아 사과합니다. 배재고 야구부 소속 학생 선수 36명 전원과 일부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 80여 명은

0: 오늘 오후 3시쯤에 광주일고를 방문해서 피해 학생 선수들에게 사과합니다. 이후에 이들은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서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피해자 묘역에 참배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 이를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시기를 늦추고 독소조항 등을 손보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내일부터 이른바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에서 지난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발표가 지지율 반등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다면서도 주가 급락과 고환율 등 체감 경기 악재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예천군 축산농가에서 지난 3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가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의 가축을 살처분하고 예천과 인접한 5개 시군의 가축시장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 예천과 인접 지역 우재류 83만 9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축산농가의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차단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지역 상장법인 59곳의 올해 2분기 시가총액이 28조 5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조 1천억 원,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2024년 4분기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이번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1위를 차지했고 LNF, 한국가스공사 순이었는데 지난 4월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주식회사 채비가 9위에 올라 지역 10위권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산업 투자와 산업 인프라 확충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가 보건복지부에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돼 오는 10월부터 지역 필수 의료 전문 인력 지원에 나섭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전문의 20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전문의에게는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 수당과 전입 경력은 100만 원을 비롯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오늘 오후 식자재마트 유통기업인 GQ 우돈 MPP와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생산업체는 전국 100여 개 식자재마트 유통망을 통해서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행정과 홍보를 지원하고 참여 농식품 업체도 현재 20여 곳에서 200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제 낮 12시 39분에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담티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 중 1명이 다치고 정류장 유리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와 승객이 말다툼을 하던 중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2026 세계 대학 태권도 페스티벌이 내일까지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지난 4일에 개막한 이번 대회에는 26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등 1,800여 명이 참가해 겨루기와 품새 등 다양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내 정상급 선수들과 세계 랭킹 상위권 해외 선수들도 대거 출전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칩니다. 또 대회 기간에는 국제 콘퍼런스와 선수 세미나, 한류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열려 국제 스포츠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수성구가 파동 행정복지센터에 친환경 유용 미생물 EM 자동 공급기를 설치하고 발효액을 무료로 공급합니다. 주민들은 2리터 빈 페트병을 가져오면 악취 제거와 수질 정화에 효과가 있는 EM 발효액을 무료로 받아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성구는 앞으로도 EM 자동 공급기를 추가 설치해 친환경 생활과 탄소 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밤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8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30.4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고산성당 정재훈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80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온 진짜 빵집 준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신있게 이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싫어하는 계절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하겠어요. 이 싫어한다 라는 말을 내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말이 품고 있는 어떤 안 좋은 기운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라는 표현 대신에 네 번째로 좋아하는 계절이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싫어하는 계절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 그 다음으로, 그 다음 다음으로 좋아하는 계절, 이 좋아하는 계절 네 개만 남지 않을까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박재범의 좋아 함께 들었고요. 저는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진짜 빵집 진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오니까 좋으신가요? 이 PD님이 제가 돌아온 게 좋아서 첫 곡을 좋아로 틀어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 2주라고 하는 시간이 길다고 하면 참 길고 짧다고 하면 정말 눈 감았다 뜰 순식간의 시간이기도 한데요. 저는 지난 2주 우리 빵집 가족분들에게 잠시 이 라디오 빵집을 맡겨놓고 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용디의 성지순례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길래 이렇게 긴 시간을 자리를 비웠냐라고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저는 이탈리아와 독일을 잠시 다녀왔어요. 이번에 독일에 사제서품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제서품식도 참석하고 또 첫미사 또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이제 일정을 좀 보내게 됐고요. 이번 성지순례 때 제가 특별히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탈리아 로마 순례 또 이 독일 뮌헨 순례를 함께 했는데요. 와 세상에 날짜를 잘못 잡았나 봐요.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워가지고 아니 이건 내가 알던 독일의 날씨가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좀 보내게 됐습니다. 이 순례를 보내는 동안 우리 신신우신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나 이 빵집을 지켜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새로운 신부님들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 몰래 이렇게 잘 살펴봤는데요. 너무나도 제가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이 빵집을 또 문도 잘 열어주시고 잘 지켜주시고 우리 빵집 가족분들도 잘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 긴 시간이라고 생각됐는데 정말 돌아와 보니까 언제 갔다 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방 시간이 지나간 것 같고요. 또 아, 저 앞치마 내 건데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처럼 앞치마 입으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특별히 이렇게 2주간 라디오 빵집 영업 맡아주신 우리 스페셜 DJ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보고 싶으셨죠? 저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 정말 순례를 하면서 많은 것을 좀 느끼게 됐는데요. 아 나에게 있어서 일상의 소중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잠시 쉼표를 찍고 내가 만나는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말씀과 위로를 전해주시는가라는 걸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지난날의 이 180일간의 라디오 빵집 여정들 우리가 문을 열었던 시간들 안에서 아 나에게 이러한 부족함도 좀 있었구나 또 그런 부족함들을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손길로서 또 채워주고 계셨구나라는 걸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제가 이 라디오 빵집을 하면서 더 좋아하는 것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라디오 빵집 문을 열면서 이 싫어하는 계절이라는 말 대신에 네 번째로 좋아하는 계절로 하자라는 얘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을 순 없죠.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불편한 점들, 부족한 점들 물론 있지만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들로 생각한다면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우리를 더 기쁘게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순례 중에 느꼈어요.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빵집은 늘 신신우신이구나 라고요. 우리 9230님께서 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성지순례 은총이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9230님 어서 오세요. 아 이번 성지순례 동안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은 걸 느끼고 또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이 이 성인들의 유회 앞에 잠시 앉아있었던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 느낌들 더 많이 채워왔으니까요. 여러분들께 또 파바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타 마조레 마리아 대성당에 딱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무덤 앞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신신우신 청취자분들 위해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애니님 오셨는데요. 와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빵집 주인 김강용 신부님. 사계절 신부님과 함께하는 신신우신이 좋아요.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목소리로 오픈해주시는 우리 신부님하고 인사해주셨네요. 우리 이 애니님 어서오세요.
2주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아, 뭐지? 내 하루의 일상 중에 누군가의 이름을 읽었어야 됐는데? 라고 까먹었던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이애니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열맨님 오셨는데요.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신부님하고 인사해 주셨네요. 아, 우리 참 열매님 어서 오세요. 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지난 2주 동안 스페셜 DJ 신부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빵집 문 활짝 열어주시고 아주 뜻깊은 시간들 잘 채워주셨겠지만 역시 뭐니뭐니 해도 이 진짜 주인이 와야 문이 열린 것 같고 빵 파는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깊은 또 시간 보내보려고 해요. 김미카엘라 평화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진행방송 처음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이 빵집의 진짜 주인 김강경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아니 2주간 또 새로운 빵집 손님분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반갑고요. 제가 2주 동안 모아주신 그 손님분들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신신우신 너무나도 기쁘고 또 이 따뜻한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손님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면서요.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진짜 빵집 주인장 돌아온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윤수 작가님 오셨는데요. 오랜만에 빵집 찐 주인 만나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우리 김윤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여러분들 만나니까 갑자기 도파민이 막 이렇게 샘솟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돌아와서 시차 적응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또 지난 주일 이렇게 보내고 아 어떻게 라디오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걱정이 좀 있었는데 아 괜한 걱정이었어요. 여러분들 만나니까 저의 이 마음에서 이미 우러나오는 진심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 복자방송 모이세 신부님 오셨습니다. 와 역시 우리 강용 신부님 편안한 진행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또 만나요 신부님 하셨는데요. 아 우리 모이세 신부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모이세 신부님이 스페셜 DJ로 오신다니까 정말 아무 걱정 안 하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한 가지 좀 샘이 나더라고요. 이 모이세 신부님과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 또 너무나도 좋은 음악 시간을 또 채워가시는 것 같아서 잉 부러워 라는 그런 마음을 잠깐 가졌었는데요. 우리 모이세 신부님도 일주일 동안 잘 즐기다 가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과 함께했던 시간 우리 모이세 신부님께도 더욱더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사석에서 한번 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대건 안드레아님 오셨는데요. 지난 2주 동안 빵집 알바생이 영업을 너무 잘해서요.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우리 또 새로운 손님분들 빵 본래 빵집 주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또 인사해 주시네요. 우리 박건영 대건 안드레님 어서 오시고요. 아, 이 알바생분들이 영업을 너무 잘해서 저랑 비교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되는데 아유 제가 그런 걱정 빨리 마음 한구석에다가 치워놓고 더 맛있는 시간들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가니님께서요. 신부님 신부님 신부님 안 계시는 동안 여기 다 임시 DJ분들과 신나게 놀았어요 라고 고자질 아닌 고자질을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 이런 정보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안 보고 싶으셨죠?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데타 DJ분들께서 여러분들과 그만큼 기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 언제나 누가 오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에 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이 용디가 돌아온 이 느낌을 쭉 이어가고자 라디오 빵집에 아주 특별한 시간들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번 주 라인업이 이렇게 된다고? 라는 느낌으로 한번 채워봤는데요. 오늘부터 여름 미니 콘서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피디님께 예전부터 아 피디님 이분들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분의 숨겨둔 팬인데요. 제 사심을 좀 섞어가지고 우리 신신우 신에도 초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던 그분이 오늘 드디어 오십니다. 제가 정말로 만나보고 싶었던 이 너튜브 채널 레이어스 클래식에 우리 이 강대명 바오르 형제님께서 2부를 기다려주고 계시는데요. 세상에 너튜브 조회수가 1700만 회가 되고요. 구독자는 이제 곧 8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력과 비주얼을 다 갖추신 그런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신데요. 우리 최근 근황부터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깜짝 여름 라이브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우리 강대명 바오로 형제님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만나볼게요. 우리 청취자분들 용디가 돌아온 김에 또 듣고 싶은 음악과 이야기 함께 채워주시면 오늘 또 1부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이야기와 또 노래 선곡들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뚝뚝뚝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일상들 많이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라디오 빵집에서 여러분 일상에 딱 맞는 그런 맞춤 선곡으로 오늘 이 시간도 채워보려고 합니다. 대건 안드레아님께서 감사합니다 환대해 주셔서 저는 주님의 단팥빵 먹으러 왔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대건 안드레아님 언제든 우리 강경인의 빵집 함께해 주시면 제가 오실 때마다 환대해 드릴게요. 주님의 단팥빵을 드시러 오셨다니 또 빵이 땡기네요. 제가 이 성지순례 가 있는 동안 참 여러 가지 빵을 먹었는데요. 그래도 역시 한국에서 먹는 빵이 제일 맛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역시 이 한국인의 입맛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단팥빵 오늘 이 시간 맛있게 드시고요. 또 든든하게 채워가시길 바래요. 7655님 오셨는데요. 오늘 오후 쭉 청취하려고요. 편안한 오후 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오늘 제가 올 때 보니까 약간 비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는 길에 혹시 몰라서 우산을 챙겨왔는데요. 아 이런 날씨는 역시 실내에 앉아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평화방송 쭉 듣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7655님 편안하게 이 시간 듣고 가시고요. 또 편안한 오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작가님께서 선곡이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랑 딱 어울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분위기, 이 느낌, 특별히 용디가 돌아온 이 마음, 저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 한 곡 이어가 볼게요. 세븐의 와줘.

0: 세븐의 와줘, SES의 너를 사랑해 두 곡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이영란님께서 오랜만에 오신 신부님의 사랑이 사탕처럼 투두둑 투두둑 떨어져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의 사랑을 전하는 그 마음에서 이 너를 사랑해 라는 노래 함께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이 사랑. 혹시라도 제가 성지순례 다녀와서 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저의 이 사랑을 뿜뿜 뽐내면서 이 자리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강명수님께서 어느 신부님들보다 우리 강용 신부님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셨네요. 어머 너무 감사드려요. 역시 제가 아니면 안 되겠죠? 제가 이 첩보를 입수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 새로 오시는 그 DJ 신부님들 대타 DJ 신부님들이 제자리를 그렇게 노리셨다고 진행을 그렇게 잘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 자리 꼭 지켜야겠어요. 로사리아님 오셨는데요. 전 댓글은 안 남기고 듣는 편이다가 지난주에 본당 신부님 때문에 댓글을 시작했습니다. 보내셨는데요. 아 우리 로사리아님 숨어 계시는 이 청취자셨는데 이 본당 신부님 덕분에 이 댓글 창으로 올라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것들 또 표현하고 싶은 것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윙카롱엘로님께서 얼굴에 광이 나고 매끈해졌어요. 아 성지순례는 좋은 거구나. 이 성지순례 정말 좋더라고요. 아 제가 새로운 경험들도 하고 휴식의 시간도 갖고 우리가 금요일에 빵지순례 이렇게 떠나잖아요. 직접 떠나는 성지순례의 맛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좀 매끈해졌나요? 예뻐졌나요? 김영심님께서요. 건강하게 다녀오신 신부님 반갑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늘 건강하시고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고요. 다음 성지순례 계획까지 벌써 짜놓고 왔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떨어져 있는 시간 너무나도 아쉬워가지고요. 성지순례 자주는 못 갈 것 같아요. 저의 이 마음 늘 담아서 청취자분들과 오래오래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신신우 씨의 라디오 빵집 지금 시간 12시 49분 3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1: 어서 오세요.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선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쉬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튜팅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지꽂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주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도 있습니다.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 최고의 울림. 바이올리니스트 김수현 클라우디아가 이끄는 가일 플레이어즈의 정기 연주회, 가일 플레이어즈의 음악 선물에 우리 신신우신 가족분들 초대합니다. 오는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이고요. 금호 아트홀 연세에서 공연할 예정이에요. 총 3분께 2장씩 초대권 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3,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실명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와, 가일 플레이어즈의 음악 선물. 돌아오는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 공연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우리 월요일 2부 마련하는 신신우신 초대석, 제가 정말로 만나고 싶었고 모시던 분 오시게 되었는데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이 레이어스 클래식에서 활동하시는 강대명 바오로 형제님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신신우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니 썸머 라이브, 이 생생한 연주도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세상에, 저는 그냥 만나서 이야기만 나눠도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이 실황 연주를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다니,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새로운 창을 열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새롭게 건너오셔서 2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부 끝곡으로 레이어스 클래식이 연주한 캐논 디장조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9: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용디가 고른 빵집 BGM 패닉의 달팽이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 뭔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듣기 딱 좋은 노래 아니었나요? 네. 제가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오는 길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이 비행 시간이 갈 때 13시간 30분이었고요. 돌아올 때 11시간이었거든요. 와, 집에 오는 길 너무 힘들다. 제가 또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비행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아, 어떻게 언제 집에 가나 언제 도착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미리 저장해놨던 이 노래를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아, 너무 길더라고요, 진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을 만나는 길이 그렇게 길었지만 또 돌아오고 나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또 기쁘고 또 설레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비 오는 날씨에 여러분의 이 일상에 딱 맞는 그런 음악, 저의 어떤 심정이 딱 담겨진 음악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패닉의 달팽이라는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2부를 기다리는 저의 마음도 아, 2부 언제 오나 약간 이런 심정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신신우신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사람들. 오늘 2부에는 정말 국악부터 클래식까지

야후르는 아주 힙한 음악 행보를 걷고 계신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레이어스 클래식에서 피아노를 담당하고 있는 강대명 바오로 형제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님을 모셨는데요. 이 피디님의 어떠한 섭외 능력과 상관없이 저의 사심이 더 많이 들어가는 섭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님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고 지금 앞에 계시는데 오 약간 너튜브 보고 있는 느낌이요. 너무나도 이 설레는 시간인데요. 우리 강대명 바오로 형제님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신신우 씨네 드디어 오셨습니다. 제가 정말로 만나보고 싶었던 신신우 씨는 월요일 2부 빵집 사람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강대명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우리 강대명 바오로 형제님은 정말 비교 불가한 그런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너튜브 채널 레이어스 클래식에서 피아노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또 위로 프로젝트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형제님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와, 네. 이 저는 우리 형제님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어쩜 이런 감정이구나 싶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신신우 씨 청취자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청취자분께서 어머 신부님 너무 신기해요. 이 화면으로만 보던 분을 실제로 만나다니라고 해주셔서 아이 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싶습니다. 우리 형제님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강대명 바오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 피디님 뭐 하세요? 이럴 때 빵빠레 한번 틀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강대명 바오로 형제님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강경인의 빵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빵 좋아하시나요?
1: 그럼요. 빵 안 좋아하는 사람은 주위에 못 봤는데 네. 네, 빵 참 좋아합니다.
0: 나를 빵으로 소개한다면 나는 약간 이런 빵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소개해 볼 수 있을까요?
1: 제가 참 이 질문을 받고 저 혼자서 제가 좋아하는 빵을 막 떠올리니까 네. 저 혼자 막 빵집 투어를 하긴 했었는데요. 네. 저는 바게트라는 빵을 한번 골라봤어요. 그 바게트 빵이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빵 중에 고르기 좀 어려운 빵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그 빵을 맛보고 나면은 이게 되게 고소하고 또 이걸 뭘 찍어 먹거나 뭘 발라 먹거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 되게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어서 아마 그 빵 중에서도 클래식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꾸준히 사랑받는 그런 빵 같은 음악인이 되고자 그 네. 바게트를 골라봤습니다.
0: 또 이 바게트 빵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료를 더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게 바게트 맞아? 네. 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또 작곡가시기도 하잖아요. 네. 음악적으로도 약간 이런 음을 더하고 새로운 그런 길을 또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딱 바게트랑 어울린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1: 제가 처음엔 그런 의미에서 식빵 뭐 이런 것도 어울리지 않을까 했는데 네. 차치 발음 잘못할까 봐 네. 바게트로 네, 골라봤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강대명 바오로 형제님과 이렇게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니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시나요?
1: 네, 사실 이 질문이 네. 음악가한테는 뭔가 큰 기대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늘 똑같습니다. 음악가가 매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연습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작곡하기 위해서 네. 또 작업도 하고 사실 이 일에 늘 반복이거든요. 그게 뭐 주말 평일을 가리지 않고 네. 뭐 남들이 쉬어도 뭐 그때도 일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의 반복이다 보니까 사실 이 질문을 네. 내년에 받거나 뭐 몇 년 전에 받거나 해도 아마 저는 같은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꾸준히 네. 꾸준하게 네. 그 음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뭔가 이제 음악가, 작곡가라고 하면 사람들의 좀 환상이 있잖아요. 네. 왠지 작곡가들 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모닝커피 한 잔 딱 내리고 오늘은 어떤 노래를 한번 작곡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네. 또 치열함이 또 그 안에 사실은 있겠네요.
1: 네. 어떻게 보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주 정말 뭐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것처럼 또 뭐 다양한 작곡가의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회사원처럼 약간 좀 정해진 시간 이대로 조금 최대한 한번 지키려고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상상하시는 것처럼 뭐 새벽에 영감이 갑자기 떠올랐어. 네. 물론 그럴 때가 있긴 있는데 그럴 때 갑자기 뭐 작업한다기보다는 요즘에 또 세상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네. 잠깐 그냥 핸드폰 켜놓고 잠깐 녹음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메모해놓고 네. 이 순간의 감정을 좀 담아놓고 또 다음날 이렇게 또 그거를 풀어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메모 혹은 녹음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항상 이 몸에 센서를 이렇게 네네. 좀 열어두려고 합니다.
0: 네. 사실 뭐 하루의 루틴 일상은 뭐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 네, 회사에 다니시건 뭐 각자 일을 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의 어떤 루틴이 있고 네. 그 안에서 작곡과 음악 활동과 또 연습을 또 병행하시는 네. 네, 그런 또 모습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1: 네, 때론 그 마감 네. 시간 때문에 네, 뭐 모두가 공감할 것 같아요. 이 마감 시간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을
0: 맞아요.
1: 그 이끌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그때만큼은 또 더 몰입하게 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아니 이 작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마감이 오면 사실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창작 활동 어떻게 뭐 좋은 꿀팁이 있나요?
1: 아 사실은 그 마감 직전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은 아 네. 정말 그건 너무 불안해가지고 네네. 안 되고 정말 이것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어도 마감 기한까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식으로 더 이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고민 마치 답이 없는데 계속 고민해야 되는 네네. 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어떻게 보면 처음 했을 때가 가장 또 좋아 보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때로는 너무 많이 뭐 수정을 한다거나 한다기보다는 그 처음에 내가 받았던 그 느낌대로 한번 가보자 뭐 이러기도 하고 항상 다양합니다.
0: 네. 네. 우리 별사랑해님께서 강대명 바오로 형제님 반갑습니다. 오늘 빵집에 진짜 고급 빵이 나타난 느낌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클래식 오늘 또 네. 아주 클래식한 이런 형제들과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 일상을 보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작곡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이것만큼은 빼놓을 수 없다. 나의 약간 일상 루틴 중에 꼭 이건 챙긴다라는 그런 루틴도 있으신가요?
1: 제가 지금은 이제 운동을 꼭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딱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음악적인 대답이 네네.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는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네.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일을 오래 하려면은 체력이 진짜 네네.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안 하면은 나 이제 큰일 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끔 보면은 진짜 제가 뭐 하루에 뭐 앉아서 작업할 때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뭐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 있다 보면은 내가 지금 몇 시간 만에 일어났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순간적으로 의도적으로 뭐 계단도 막 그냥 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그냥 지금 멈추고 잠깐 산책하고 온다거나 네. 그래야만 제가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래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네. 사실 이제 저는 음악가로서의 삶이 너무나도 궁금한 점이 많은 게 보통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뭐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내 어떤 다가온 것들을 하거나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길더라도 끝이 꼭 있잖아요. 네. 음악가로서의 삶은 정말 끝없는 연습. 내가 지금 연습을 하긴 하는데 이게 실력이 늘어나는 건가? 내가 곡을 쓰긴 쓰는데 네. 이게 제대로 쓰는 건가? 라는 약간 이 끝이 없음과 늘 마주해야 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사실 때 좀 지치거나 좀 막연하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1: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제가 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이번 곡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야지 뭐 그러다 보면 계속 미루게 되고 네. 뭐 결과물이 안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그냥 이걸 또 생각을 전환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 작품은 정말 내 그 긴 인생 중에 작은 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앞으로 걸어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봤을 때 내가 이런 방향으로도 걸어왔고 이런 방향으로도 걸어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그 점들을 이렇게 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냥 계속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도착지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그냥 묵묵하게 걸어가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너무나도 또 듣는 입장에서 재밌고 흥미롭게 들리네요. 또 사시는 분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나도 신기한 또 그런 삶의 모습인데요. 이게 또 그 연주하시는 악기가 사실 피아노 말고도 이제 너튜브 채널에도 연주하시는 걸 보여주셨는데 네. 국악기를 또 이렇게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네. 들어보니까 전공이 원래 국악이시라고 들었습니다.
1: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국악 중학교, 국악 고등학교 대학에서 가야금 네. 전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야금을 전공으로 했는데 물론 가야금만 한 건 아니었고요. 또 국악을 좋아한 만큼 클래식 음악을 또 너무 사랑해서 네. 작곡도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시기에는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걸 둘 다 이제 전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클래식 음악을 조금 더 깊이 한번 공부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클래식 작곡에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0: 그렇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악기가 꼭 피아노뿐만 아니라 가야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내 주변에 있는 최애 악기들, 나는 이런 악기들을 좋아한다라고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1: 제 집에 참 악기가 많은데요. 네, 뭐 가야금도 사실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네. 여러 대가 있고 또 가야금 뭐 피아노뿐만 아니라 뭐 제가 다양한 악기들을 이렇게 다루는 거를 좋아했어가지고 네. 뭐 국악기 흔하면 뭐 해금도 있고 네. 단소도 있고 또 뭐 바이올린도 있고 뭐 클래식 기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딱 어떤 악기를 딱 꼽기에는 그렇고 이때는 또 이 악기가 되게 예뻐 보이고 이때는 이 악기가 예뻐 보이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역시 가야금이 네. 네, 제일 뭔가 이렇게
0: 나의 최애
1: 네, 그렇지 않나
0: 나의 인생을 듭니다. 함께하는 악기 네,
1: 가끔 네. 정말 가끔 제가 이렇게 손 대면은 네.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손이 뭐 굳기도 하고 이거 내가 어떻게 썼지?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다 보면 그냥 몸에서 그냥 이제 저절로 나오는 순간에 제가 네. 가끔 놀라기도 합니다. 네.
0: 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손가락이.
1: 네, 이 기억은 정말 무서워서 그냥 갑자기 제가 뭔가 이 곡을 해야겠다 하면은 악보가 안 떠오르는데 그냥 한 음 딱 뜯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네 하는 순간들이 있어서 네. 되게 놀랬습니다. 네.
0: 이번 주에 이제 장마철 약간 네.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네. 집에 악기가 그렇게 많으신데 네. 관리를 잘 하셔야겠어요.
1: 네, 이 특히 가야금이 정말 이 습기에 취약해서 네, 정말 제습도 신경 써야 되고 이때 관리를 안 하면 물론 뭐 이렇게 막 너무 어려운 관리까지는 네네네.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계속 그 악기를 연주해서 그 악기 소리가 이렇게 계속 나가게끔 하는 거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관리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음악의 진심인 또 음악을 사랑하는 악기와들을 함께하는 우리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제가 또 듣기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라이브 연주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런 호강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떤 곡을 좀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제가 3년 전에 그 퓨전 국악극 러닝타임이라는 작품을 네, 공개했었는데요. 그 작품이 이제 뭐 노래도 있고 음악 그리고 또 무용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퍼포먼스인데 어떤 한 사람에게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런 주제로 펼쳐지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구절 네, 코엘렛에 있는 그 구절이 너무나도 저한테 와닿았어가지고 그 내용을 가사로 해서 만든 곡인데 네. 오늘 그 곡에 이제 피아노 버전으로 제가 편곡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0: 와, 그러면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1: 네.
0: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아노로 이렇게 모셔서 오늘 그 노래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강대명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형제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직접 준비해 주신 노래 라이브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와, 브라보! 이야,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이런 기호강을 제가 직접 이렇게 할 줄은 몰랐네요. 우리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피아니스트 강대명 바오로 형제님의 연주로 함께 듣고 왔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와우! 막, 이 반응이 아주 너무나도 넘쳐나가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형제님 손이 너무 예쁘시다고. 특별히 손 관리도 좀 하시나요?
1: 핸드크림 그냥 남들 하는 정도로 네,
0: 네.
1: 열심히 바르고 있고요. 네.
0: 우리 대건안드레아님께서 동서양의 만남, 약간 세계 청년대회가
1: 아,
0: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듯이 이 약간 WID에도 어울리는 분위기가
1: 아,
0: 아닌가. 이 노래 안에 그런 한국적인 느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정말 정확하게 이 느끼신 대로 이 그때 퓨전 국악극이다 보니까
0: 네.
1: 아무래도 그 국악기와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 이 곡만큼은 전통 선율을 또 차용해가지고 한 부분이
0: 네.
1: 있어가지고 네, 아마 그 느끼신 부분이 정말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0: 네.
1: 거기에 이제 실제 원래 오리지널 버전에는 이제 그 코엘렛의 그
0: 네.
1: 말씀 구절로 이제 노래까지
0: 아,
1: 포함
0: 가사가 또
1: 네
0: 있고.
1: 가사가 있는 네 그런 노래곡이었습니다.
0: 네. 약간 이 반복적인 그런 멜로디 또 우리
1: 네.
0: 한국적인 정서가 담겨 있는 그런 노래를 또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니까 색다른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께서 이렇게 작곡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국악도 작곡을 하시고 클래식도 작곡을 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 너무 다른 장르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1: 참 다릅니다. 네,
0: 네.
1: 정말. 근데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아, 이걸 몸에 좀 새긴 것 같아요. 이거를 마치 머리로 알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뭐 커가지고 나이 나라 언어도 배워야지, 이 나라 언어도 배워야지 해서 막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냥 마치 어렸을 때 외국 나간
0: 네.
1: 느낌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국악에는 딱 이런 느낌이 있고 클래식 음악에서는 딱 약간 이런 느낌이 몸 안에 있다 보니까 아,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을 이 문법에 맞게
0: 네.
1: 표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그런지 또 각기 다른 곳에서 한쪽에서는 국악 작곡을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한쪽에서는 클래식 작곡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아, 엄청난 능력자신데요.
1: 아닙니다.
0: 아니, 처음 이 어릴 적부터 꿈이 이렇게 음악가가 되셨나요?
1: 사실 막 거창하게 나 음악해야지라기보다는 항상 음악이 좀 가까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재능도 그래도 조금 뭐 다른 분야보다는 재능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또 잘하기도 하니까 더 좋아하게 되는 것도 있고 특히 또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감수성이 워낙 풍부할 때라 진짜 막 음악 듣고 뭐 눈물을 막뭐 문학 소녀 뭐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진짜 음악을 좋아하던 그런 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음악이 내가 그냥 뭐 직업으로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평생 함께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0: 네. 제가 이제 포이동 성당에서 또 사목을 했었기 때문에 그 국악중고등학교 앞을
1: 맞습니다.
0: 산책을 많이 했었거든요.
1: 아.
0: 그럼 이제 아이들의 그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모습이 보이는데 이 친구는 딱 봐도 그 노래를 전공하는 친구예요. 왜냐면 책가방이 가벼워요. 그냥 가. 이 친구는 약간 피리를 전공하는 친구인 것 같아. 그냥 하나 딱 메고 가요. 그런데 이제 가야금 거문고 전공하는 친구들은 정말 중학생인 것 같아요. 키가 작은데 자기 몸통만한 그 악기를 이렇게 열심히 메고 이렇게 그 앞에서 탕후루 사 먹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아니 어쩌다가 이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선택하셨나요?
1: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연도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보통 이제 방과 후에 이렇게 뭐 다양한 악기를 배우는 그런 뭐 제가 선택하는 게 있었는데 뭐 부모님의 권유로 가야금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니 했는데 가야금에 특히 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다할 수가 없고 뽑기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참 이게 제가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이게 막 마치 뭔가 되게 막 제가 의미 부여하게 되고, 아, 괜히 기분 좋고, 그래서 또 꽤 오랜 시간 동안 초등학교 때 가야금도 했었고 네 뭐 해금도 하고 단소도 불고 했는데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많이 하고 네네. 좀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또 남성이 하는 가야금이 또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가야금이라는 게 또 참 좋은 악기구나 또 그렇게 생각해서 했었습니다. 네.
0: 아니 그렇게 가야금으로 시작한 음악의 인생인데 지금 또 네. 피아노를 네. 치고 계시잖아요. 피아노도 따로 그럼 배우신 건가요?
1: 네. 다 똑같습니다. 시작은 그 동네 피아노 학원. 네. 네.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시작했는데 뭐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모님이 시키시면은 나 안 해. 네. 이런 좀 자기 주장도 있었는데 저는 약간 좀 말 잘 듣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가 안 하고 싶어도 뭐 그냥 군소리 없이 했는데 또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치고 싶고 네. 와 저렇게 잘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동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가야금도 해야 되고 뭐 네. 작곡도 공부해야 되고 피아노도 연습해야 되고 정말 시간을 쪼개서 했는데
0: 할 게 너무 많아.
1: 네. 근데 점점 이제 피아노 뭐 이제 작곡에 네.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 조금 더 대학 가서는 여기에 시간을 더 쏟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0: 그렇게 흘러 지나가던 그런 음악의 인생 안에서 저는 우리 형제님을 레이어스 클래식이라는 그 너튜브 채널로 네. 우리 형제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니 이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채널이 클래식의 또 대중화를 또 이끌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네. 하는데 이 레이어스 클래식이라는 그 그룹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1: 네. 정말 이 클래식 음악을 정말 많은 분들이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정말 결성된 팀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 하는 멤버와 제가 군대에서 만났어요. 네네. 군악대에서. 근데 그 군대에서 또 다양한 음악을 하는데 특히 이제 많은 일반 분들에게 이제 군악대, 군악도 펼치고 또 클래식도 하고 거기서 안에서 국악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을 이렇게 하던 경험이 아 우리가 원래 하던 이 클래식 음악으로도 정말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음악을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어렵다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깊게 못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게 좋은 게 너무 많아요라고 소개하고 싶어서 네, 네 그렇게 결성을 했습니다.
0: 그 또 아름다운 음악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 또 너튜브의 세계라는 게 네. 그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잘해보고자 한다고 해서 꼭 뭐 성공하진 않는데 네. 사람들의 정말 큰 관심과 많은 반응을 이렇게 얻었어요. 이 조회수 누적 조회수가 1700만 회라고
1: 아마 공 하나 더 붙이셔도 네. 네. 아마 억대로 네. 네. 조회수가 그렇게 됩니다.
0: 총 누적 조회수라면 네. 훨씬 네. 많군요. 네. 네. 구독자가 이제 곧 80만 네, 명을 맞습니다. 이렇게 와 네.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채널을 보면서 음악도 너무 좋지만 그 분위기를 너무나도 네. 이렇게 또 잘 살려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더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영상 촬영은 좀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1: 네, 아무래도 저희가 공연을 하면은 보통 그렇게 보여지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거든요. 클래식 네, 연주자들이 네. 네. 그래서 항상 그 공연장에서만 이렇게 비춰졌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라고 하는 그 매체는 진짜 많은 분들이 지하철, 뭐 그냥 버스 아니면 집 침대에 누워서 네.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뭐 공연장이라던가 아니면 그 음악에 어울리는 느낌이 그분들이 듣는 환경에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신경 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냥 원래 연주하듯이 하면은 또 그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은 과장된 액션을 취해야 또 그게 아 저 연주자가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많은 어떤 그런 시도와 노력 끝에 그런 형태의 영상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0: 네. 저는 그 Autumn Leaves 영상도 너무 좋았고 이 기억에 남는 그 영상들이 많이 네. 있는데 그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이 실내에서 촬영은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야외에서 네. 촬영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 피아노를 어떻게 옮겼을까?
1: 네. 야외 같은 경우 정말 저희가 많은 장소에서 했거든요. 네. 네. 정말 제주도 에서도 뭐 성산 일출봉이라던가 정말 그런 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해변 서해 네. 바닷가에서도 아, 하고 그다음에 독립문 앞에서도 네. 하고 아. 네. 그럴 때마다 정말 제일 어려운 게 피아노인데 네. 그래도 이 트럭이 가는 곳에는 다 네.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운반해 주시는 네, 기사님들이 계셔서 네. 정말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연주하고 했습니다.
0: 그 독립문 앞에서 찍었던 네. 영상도 정말 깊은 감동으로 제가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게 또 마침 그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네, 올려주셨던 맞습니다. 그 네. 영상이었어요.
1: 네, 서대문 형무소와 네, 네. 이렇게 또 3.1절 기념으로 네, 했었던 작업이어서 그 음악도 국악 그리고 또 클래식 음악이 네. 이렇게 결합된 그런 음악인데 참 저도 제가 촬영할 때는 그때 되게 추운 날씨였어가지고 네. 정말 그냥 추운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막 피아노가 너무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연주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까지도 영상 안에 담겨 있어서 아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고 또 그 음악 속에서 참 많은 정말 이 뭉클한 저도 딱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아 너무 음악이라는 게 참 가사는 없는 곡이지만 이 메시지라는 게 정말 분명히 담겨 있구나 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작업 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0: 그 레이어스 클래식 이렇게 활동을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이 또 이렇게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네. 응원의 글들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그 사람들이 좀 클래식과 가까워졌다라는 반응을 이렇게 받으셨을 때 좀 기쁨이 많이 있으셨나요?
1: 네. 특히 뭐 클래식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클래식이라는 음악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서 아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는데 이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또 편안해졌어요 또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워낙 글로벌하다 보니까 정말 각 나라 언어로 네.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읽을 수 있는 언어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언어까지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은 네. 그분들이 또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남겨주시는 게 또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아 멀리서 응원합니다. 또 이 나라에서 또 아 이 음악이 또 저에게 위로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정말 이 음악이라는 게 경계가 없구나라는 걸 더더욱 느꼈습니다. 네. 네.
0: 또 이제 중간에 아리랑도 한번 올리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국악을 알리는 느낌으로서도 네. 좀 깊은 의미가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1: 특히 네. 또 아무래도 서양 음악을 하지만 또 이 안에는 또 국악의 DNA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아리랑이라는 그 노래를 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또 뭐 외국에 나간다거나 뭐 혹은 뭐 애국가처럼 그냥 딱 들었을 때 뭉클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감정도 또 클래식이라는 악기로 연주했을 때 또 다른 느낌을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또 또 아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국악에 숨겨진 네. 그런 곡들도 클래식 악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또 색다르게 또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0: 정말 이렇게 많은 작업을 활동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이제 네.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위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활동을 함께 하신다고 또 들었습니다.
1: 네.
0: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그 코로나 시기에 정말 우리가 정말 일상이 멈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하던 이제 많은 연주자분들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정말 그렇게 모여가지고 아 많은 분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결성을 했었고요. 그때 생활성가처럼 이렇게 국악 또 클래식 그리고 또 대중음악 이렇게 하는 많은 장르의 음악하는 이제 신자 친구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제 곡을 만들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0: 이렇게 또 신앙인들이 모여서 함께 음악을 한다는 네. 거 그것도 약간 색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참 이게 저는 이제 본당에서 보통 이제 당시에는 청년성가대 네. 그냥 이렇게 이제 노래하곤 했었는데 그냥 갑자기 노래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게 그냥 너무나도 갑작스러운데 그걸 또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노래도 못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런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무언가를 또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또 그래서 그런 원래 하던 이렇게 음악하던 친구들 그리고 또 모르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또 같이 지원해준 그런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아 이런 식의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그 취지에 또 공감을 하고 그에 맞는 음악으로 또 정말 이렇게 시간 내서 다들 이렇게 그런 음악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0: 우리 또 바오로 피아니스트를 모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러면 또 한 곡을 이렇게 청해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곡 혹시 괜찮으실까요?
1: 네.
0: 그럼 혹시 어떤 곡을 좀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함께 들어보면 좋을까요?
1: 제가 미사 때 성가 부르는 걸 참 좋아해요.
0: 네네.
1: 그래서 또 뭐 그렇게 크게 잘 부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뭐 소리 내서 부르는 거 너무 막 쑥스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소리 내서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또 제가 가끔 연습할 때 쉬거나 이럴 때 피아노로 가톨릭 성가를 또 연주하기도 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특히 뭐 많은 성가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그 성체 성가를 네.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또 빵집이기도 하니까 네, 성체 성가를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아노 앞으로 모시고 우리 바오로 형제님께서 연주해 주시는 가톨릭 성가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피아노의 이 느낌과 라이브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이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듣게 되었는데요. 이보다 더큰 은혜와 우리 강대명 바오로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함께 이렇게 들었습니다. 와, 또이 성가가 주는 울림이 신앙인들에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약간 연주를 하시면서 그런 또 마음들을 좀 가지시나요? 네, 이 연주가 좀더 그런 하느님을 만나게 하고 사람들이 이 연주를 통해서 좀더 그런 신앙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1: 그럼요. 제가 항상 뭐 연주라던가 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뭐 항상 성우경 듣고 이제 뭐 무대를 입장한다거나 네, 그렇게 항상 하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제가 가진 뭐 보잘것없는 재능이 이 재능으로 할 주유신 재능이 많은 분들에게 또 이로운 또 그런 역할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0: 네.
1: 네,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제가 우리 형제님을 이렇게 저는 너튜브 채널에 나오시는 한 음악가, 그 음악가의 또 팬으로서만 바라보다가 우리 형제님을 알게 된 계기가 또제 친한 친구 신부님이 나 우리 본당에서 청년 성가대 활동하시는 분이야라고 해서 이렇게 아 신자셨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나의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 나의 음악 활동을 하는데 또큰 영향을 또 주고 약간 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도움이 되기도 하나요?
1: 네, 참, 아, 참, 제가 힘들 때, 제가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 뭔가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성당.

0: 이니까 아무래도 아 제가 딱 그곳에 있으면 되게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저는 이제 일과 뭔가 신앙생활을 조금 분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뭔가 제가 청년 성가대 활동도 나는 내가 뭔가 좀더 음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서 성당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거나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굳이 또 생각이 이렇게 또 전환을 해보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거또 이것도 되게 좋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또 가끔 뭐 이렇게 뭐 반주 이렇게 누가 부탁하시면은 정말 흔쾌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부님께서는 미사곡도 한번 이렇게 뭐 부탁을 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해서 미사곡도 한번 이렇게 썼는데 그때 또 마침 또 코로나였어가지고 또 그게 아직 공개되지 못한 그런 미사곡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다양하게 제가 지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신앙 생활 안에서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에 유럽에 있는 작곡가들은 그게 너무나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1: 그렇죠.
0: 일이거든요. 그냥 자기 작품에 그냥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뭔가 극화한다거나 네. 그냥 그게 뭐 특정 성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거나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 작업이랑 굳이 이거를 분리시킬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더 알아야 되고 더 이제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또이 지식도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참 그래야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1: 이 사실 많은 작곡가들이 또이 미사곡도 썼고 이 사실 이 성가와 관련된 노래도 썼는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바람을 살짝 쓱 집어넣는다면 언젠가 이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구노의 아베 마리아 이어서 강대명 바오로의 아베 마리아가 또 나오는 날이 오면 좋겠다.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0: 아직은 없습니다.
1: 아직은 없네요.
0: 근데 그 앞에 지금 언급한 그런
1: 너무
0: 큰
1: 좋아.
0: 작곡가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뭐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그냥 저의 기도니까
1: 그쵸.
0: 제가 하는 그런 기도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어떤 아베 마리아가 나올지 참 궁금해요. 정말 클래시컬한 아베 마리아일지, 약간 국악의 느낌이 들어간 아베 마리아일지, 정말 기대, 팬심으로서 또 이렇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한번 저도 한번 묵상하면서
1: 네네.
0: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강대명의 색깔을 낼수 있는 그런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아베마리아라는 하나의 또 약간 이 포인트를 또 드린 것처럼 앞으로 또 바오로 형제님의 어떤 활동 계획, 나의 이런 또 지향점들 어디로 좀 향하고 계신가요?
0: 참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못한 것도 너무 많고요. 그 음악 물론 음악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톨릭 안에서 제가 진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마침 또 프란치스코 신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프란치스코 성인만 보더라도 참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이고 과연 내가 그런 분들처럼 생활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또 음악으로 또 이렇게 담아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참할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안에서도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고 또 제가 할수 있는 국악 또 클래식 이 음악을 가지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꼭뭐제 음악을 안 즐기셔도 되는데 이런 좋은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즐겨봐 주세요. 그런 역할에 계속 충실하게 해나가고 싶습니다.
1: 제가 꾸준히 이렇게 또 보고 있는 레이어스 클래식도 열심히 또 활동을
0: 아,
1: 이어가실 그런
0: 그럼요.
1: 계획이죠?
0: 또 정말 또 좋은 멋진 영상 그리고 음악으로 또 찾아뵈려고 합니다.
1: 구독자가 100만이 또 넘고 골드 버튼을 받는 그 순간 또 그때 한번 더 모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알겠습니다.
1: 오늘 이렇게 강용인의 빵집 신신우신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정말 금방 흘러갔어요. 벌써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0: 정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빵집에 와서 빵을 이렇게 담은 느낌이에요. 아직 맛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먹을 시간은 없었어요. 저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끝난다고 하니까. 예. 지금 담기만 했거든요. 지금 네. 결제까지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아,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제가 진짜 또 음악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구나. 그래서 든든합니다. 오늘 빵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음악 활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1: 아, 너무나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이 라이브로 또 좋은 선물 주시고 또 너무나도 재밌는 얘기 또 기쁜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가시기 전에 저 사인해주고 가시는 거 네, 잊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한 시간들 아주 소중하게 저희도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내일은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특별히 재즈로 무장하신 분들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요. 내일도 12시 15분 오픈하는 우리 라디오 빵집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끝곡으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의 열대야에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창조의 시간은 게으름으로부터 나온다. 행복해지려면 게을러지라. 행복을 위한 이 해법 마음에 드시나요?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이며 또 역사학자이자 사회 비평가인 버트런드 아서 윌리엄 러셀이 쓴 에세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배짱이처럼 놀고 먹는 게으름이 아니라 존재의 존엄성을 놓치지 않기 위한 여유로움과 삶의 여백을 말합니다. 왠지 개미처럼 부지런히 움직이고 열심히 살아야만 할 것 같은 월요일. 어쩌면 바쁜 걸 미덕으로 삼는 세상에 길들여져서 쫓기듯 살아야 마음이 편한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삶의 작은 여백을 놓치고 싶지 않은 오늘은 7월 6일 연중 제14주간 월요일이에요.

오늘의 작곡 박예나, 나는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9세기 아일랜드의 왕 코막의 조언을 담은 짧은 글이 있는데요. 우리 삶에서 너무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똑똑한 건 좋지만 너무 똑똑하면 안 된대요. 주위 사람들의 기대만 잔뜩 키워놓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어리석은 것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속이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나서는 것도 금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벼운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요. 반대로 너무 물러서는 것도 안 돼요. 너무 물러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너무 거만하면 까다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또 너무 겸손하면 사람들이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떠들지도 말고 너무 침묵하지도 말며 너무 강하지도 말고 너무 약하지도 마라라고 그 옛날 코막 왕이 조언했는데요. 결국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가 되고 최하가 되는 것보다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하루는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고 삶에 적당한 여백을 줄 수 있는 적당한 게으름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퀴즈도 너무 정답만 맞히면 재미가 없어요. 적당히 센스 있는 오답과 함께하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교계 시사상식 문제입니다. 지난주 레오 14세 교황님이 바티칸에서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청 소속 정교회 대표단과 접견한 자리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2033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20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희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하셨는데요. 그리스도교의 다양한 교파를 초월해 모든 교회의 보편적 일치와 결속을 도모하자는 의미의 교회 일치 운동. 이 운동을 뭐라고 할까요? 1번 매니큐어 운동, 2번 에큐메니컬 운동, 3번 피지컬 운동. 1번 매니큐어 운동, 2번 에큐메니컬 운동, 3번 피지컬 운동.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보기 외에도 센스 있는 오답 만들어주신 분께는 새로운 선물,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0: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드리고요. 또 월요청년대회가 있는 오늘은 WYD 대구교구대회 조직위에서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 미니키링을 드립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돈 마씨가 부르는 Bind Us Together 띄워드릴게요. 아네스의 행복찻집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소서 돈 마시의 Bind Us Together였습니다. 그리고 정답 발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이큐메니컬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서로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 간의 일치를 추구하자는 운동으로 우리말로는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개신교, 정교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교회 내 분열을 줄이며 공동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레오 14세 교황님은 지난해 열린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 기념 행사를 이 에큐메니컬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언급하시면서 전쟁과 양극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도전 같은 세계적인 문제에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맞서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셨죠. 또지님 2번 에큐메니컬 운동이요 하셨고 대건안드레아님도 2번이요 잘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0508님 2번 4023님 2번 그리고 너튜브로도 정답 1번도 보이네요. 매니큐어 운동입니다도 보이고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정답 맞춰주신 0508님께 랜덤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새로운 선물 세례명 머그컵 선물 받아가실 센스 있는 5단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3400님 일종의 시노드 교회네요. 미카엘 신부님께 배워요. 에듀케이셔널 운동. 에듀케이셔널 운동. 이 문자를 우리 박용 신부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참 여러분, 슬신생 시노드 코너 제목 많이 보내주셨던데 과연 어떤 분의 제목이 당첨됐을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3872님 성가로 하나 되자 뮤지컬 운동. 이것도 좀 그럴듯하다. 보면 맞아요. 뭐 개신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 가톨릭에서도 즐겨 부르기도 하고 공통된 성가가 많잖아요. 그런 성가로 하나 되자 의미까지 좋은데요. 502님 교회의 일치는 마법 같은 일 매지컬 운동. 오늘 오답 무슨 일이죠? 퀄리티가 좀 상당합니다. 그리고 다들 영어를 되게 잘하시네요. 매지컬, 뮤지컬, 에듀케이셔널. 그리고 구랭님 애 키우면 컬 운동 하셨어요. 컬이 뭐죠?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속이 이렇게 컬 구부러서 말려진다 이런 뜻일까요? 애 키우면 컬 운동. 대건 안드레아님 행복찻집 알리기 운동. 뭐니 뭐니 해도 행복찻집을 널리 알리는 게 저희의 사명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1순위고 이제 2순위는 행복찻집이라는 거 이제 2시에 한다 알릴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해당이에요. 아, 애 키우면 커. 아이가 큰다. 컬 운동이라고 하십니다. 아,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뮤지컬 운동 해주신 3872님께 오답 선물 드립니다. 와!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윤세호님이 신청하신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듣고 올게요.

청국장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우리 공구이사님, 어제 귀찮아도 대청소를 했더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금까지 기분이 좋아요. 아유, 개운하시겠습니다. 청소하고 다음날 거실에 딱 나갔을 때 그 청소한 집 특유의 반짝반짝함이 느껴지면 진짜 기분 좋죠. 이 상태 오래오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또지님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참 적당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저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오늘 그 아일랜드 왕의 이야기였지만 우리 동양으로 따지면 아마 중용의 덕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적당히 그 가장 중간의 덕을 찾아가는 게또 인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대건안드레아님, 어제 축일 너무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청년회 형 누나들이 기쁘게 축하해 주시고 만난 것도 많이 먹었어요. 아유, 또 하루 늦었지만 대건안드레아 축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안 그래도 생방으로 축하를 못 해드려서 저도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기쁘게 보내셨다니 다행이네요. 오늘까지, 아니죠, 이제 우리는 뭐 생일 주간, 축일 주간을 보내잖아요. 오늘도 기쁘게 보내시길요. 율리아나님도 행복찻집 함께합니다. 출첵해 주셨고요. 엘리사베님도 함께합니다. 인사해 주셨어요. 어서 오시고요. 또 4601님, 성당 동생들 밥해준다고 집에 초대했는데 밥솥을 여니까 밥이 없어서 너무 당황했어요. 갈비찜 맛있게 해놓고 밥은 즉석밥 먹었습니다. 아유, 뭐 그래도 갈비찜이 맛있어서 밥은 뭐 식은 밥을 내어주셨어도 맛있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당연히 밥솥에 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뚜껑을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때가 종종 있죠. 그때의 당황스러움과 허탈함은 정말, 아, 저는 얼마 전에 본가에서 그 자동으로 바닥 닦는 청소기,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는 아닌데 사람이 직접 잡고 하지만 그 동그란 물걸레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당당하게 훔쳐왔는데 충전기를 안 가져왔네. 그래서 물걸레도 이렇게 깔끔하게 빨아놓고 버튼을 눌렀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어다니면서 손으로 닦았습니다. 오늘의 차담 선물 4601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찻집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망의 월요일 코너 월요
1: 청년대회.
0: 월요 청년대회 오늘은 코너 속 코너로 WID Q&A 라운지 준비했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이분을 우유빛깔 고막 남친 최성곤 신부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2027 서울 WID 대구 교구대회 조직위 사무차장이신 최용석 스테파노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Love you. 네.
0: 네가 좋아. 너무 예뻐서 좋아. 한번 해주시죠.
2: 아, 요새
0: 네가 좋아.
2: 네가 좋아.
0: 아니, 우리 WID 상징물을 떠내 보내시면서 참 그리움을 듬뿍 담은 영상을 찍으셨던데요.
2: 네.
0: 우선은 한 달간 WID 십자가와 성모성화 순례 여정 어떠셨나요?
2: 아, 이게 정말 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주 동안 또 정말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부님들, 또 우리 사무국, 봉사자들, 그리고 각 장소 담당자, 그리고 순례자들.
0: 네.
2: 진짜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만약 제가 알츠하이머에 걸린다 해도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0: 그 정도로요?
2: 네. 그리고 제 인생에 단 한 번 있고 이렇게 순례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이 4주 일정을 통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0: 매일매일 가셨던데요?
2: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체력 안배도 진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순간은 좋으면서도 힘들더라고요.
0: 그렇죠. 안 힘들 수가 없죠. 네,
2: 그래서 함께했던 직원과 나눴던 말이 아, 진짜 좋은데 싫어요. 이런 거.
0: 진짜 좋은데 싫다.
2: 예.
0: 진짜 어떤 감정인지 알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0: 안 그래도 지난주 문 신부님께서도 우리 스테파노 신부님과 또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하셨거든요.
2: 네.
0: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그렇게 올인하시는 동안 이 WID 상징물과 또 상징물을 실은 차와도 정이 많이 드셨더라고요.
2: 아, 네.
0: 그래서 우리 최성곤 패러디 영상으로 그 마음을 담아주셨는데
2: 네.
0: 행복가족 때 이거는 지금 꼭 보셔야 하거든요. 저희가 네.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2: 네, 이 영상 설명이 이렇게 영화 와일드싱을 안 보시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수 최성곤
0: 네.
2: 히트곡 네가 좋아를 패러디한 영상인데
0: 네.
2: 이 영상은 우리 대구 교구대회 인스타 공식 계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인별그램으로 당장 가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행복찻집에서도 보여드릴게요. 허락받고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2: 다 보여주시나요?
0: 네, 앞에만 좀 노래 나오는 부분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보시고 얘기 나누시죠. 너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그리고 CPBC방 어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곤, 네가 좋아.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와, 여러분은 다 보셨나요? 아, 다시 봐도 재밌네요. 아, 정말 요즘 영화 와일드싱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하셨죠. 예, 패러디를 하셨는데 저는 수많은 패러디 영상 중에 진짜 신부님의 패러디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뭐 8813님, 어머,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훈남 신부님은 어디 가시고 최성곤 씨가 점점점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어떡하죠? 네, 신부님 보시기에도 좀 인정하시나요? 잘 어울리신다는 거?
2: 이쁘게 봐주시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네. 네. 분홍색 꽃스카프도 하시고 네. 아,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이거 패러디 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2: 네, 저희 사무국장님께서 WID 십자가와 성모 성화를 운반하던 솔라티가
1: 네.
2: 우리 교구를 떠나기 전에
1: 네.
2: 릴스 찍어야 안 되겠냐고 말씀하셨어요.
1: 네.
2: 저는 이런 걸 하면 확실히 하고 안 하면 아예 안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1: 할 거면 확실히 하자.
2: 할 거면 제대로 해라.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1: 네.
2: 어쩌다 보니 딱 맞아떨어져서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1: 그렇게 찍으셨던 거군요. 에, 정말 확실히 하신 것 같아요. 분홍 스카프도 들으시고 볼터치 뭐예요, 볼터치. 아, 영상 찍으시면서 에피소드가 진짜 많으셨겠는데요.
2: 네, 에피소드 참 많았죠.
1: 에, NG도 많이 났을 것 같은데.
2: NG 안 났고.
1: 진짜요? 이 깨발랄을 한 방에 하셨다고요?
2: 네,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서 뭐 PD가 원하던 거는 있었지만 뭐 오. 제가 하다가 막 손 오그라들어서 그런 게 없습니다.
1: 선생님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네,
2: 사실 국장님이
1: 네.
2: 찍으라고 하셔서 찍었지만
1: 네.
2: 술래 마치고 바로 찍기에는 우리 직원들도 다 지쳐있고 그래서 막 추진을 못했어요.
1: 네.
2: 근데 그날 점심 식사 약속이 있던 자매님들께
1: 네.
2: 헤메코 팀 부탁했죠. 헤메코란
1: 헤어,
2: 메이크업, 코디.
1: 코디. 예. 와, 그렇게 다 해주신 거였구나.
2: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홍영미 안젤라, 이지혜 마리아 막달리나님께 감사 인사 예, 드립니다.
1: 네, 스태프 아주 빵빵하시네요.
2: 네. 제가 언제 제 얼굴에 샤땡 화장품 한번 발라보겠어요.
1: 아, 심지어 샤땡이었어요?
2: 샤땡이었습니다.
1: 고급 메이크업을 받으셨어요?
2: 네. 그리고 네. 소품팀은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
1: 네.
2: 촬영팀은 김요한, 김윤식 신부님,
1: 아, 네.
2: 그리고 편집팀은 김윤식 신부님과 점사대 남가은 여사 자매님이 수고해 주셨어요.
1: 네.
2: 연예인 주변에 왜 사람이 많은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1: 어우, 정말 뭐 일반 네. 뮤직비디오 촬영과 다를 게 없는데요?
2: 촬영 현장에 제 옆에 7명이 있었어요.
1: 진짜? 세상에.
2: 그래서 메이킹 필름 보면
1: 네.
2: 뭐 딱 촬영 끝나면 일부러 제가 연예인처럼 아 선풍기!
1: 커피!
2: 왜 이렇게 늦어? 그러면서
1: 맞아요. 와, 그래서 또 이런 퀄리티가 나왔군요. 네. 네. 지금 방금 화면에 띄워드린 영상이 다가 아니거든요. 뒤에 더 있어요. 또 반전이 있어서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
2: 아, 반전이죠.
1: 아, 저는 영상 보자마자 막 까!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주변 반응이 어떻던가요?
2: 뭐 찰떡이다, 너무 곱다,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신부님의 삶을 보고 제 삶을 반성합니다. 안 본 눈 삽니다. 항마력 딸려서 5초도 못 봤습니다. 띄엄띄엄 넘겨봤어요. 안경 안 써서 신부님인 줄 몰랐어요.
1: 뭐 그런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2: 네, 힘든 삶에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런 거 언젠가 찍을 줄 알았다 등 네. 너무 다양한 반응이었습니다.
1: 뜨겁네요. 네, 지금도 빵톡의 또지님 정말 최고예요. 역사의 길이 남을 대작입니다 하셨고요. 네. 너무 짧아요. 더 보고 싶어요 하고 인세훈님 남겨주셨습니다. 전 진짜 우리 신부님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대충 사나 반성하게 되네요. 아, 노래 더 있으니까 여러분 인별그램에서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덕분에 이렇게 유쾌하게 웃으면서 우리 월요청년대회 WID Q&A 라운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하나 뽑아주실까요?
2: 네.
1: 아직 마음을 못 정하셨어요.
2: 색깔이 제가 오 자꾸 미국으로 빠지는데.
1: 네. 그걸로 하실까요? 네. 지문이 없는 공도 있거든요.
2: 어?
1: 없죠,
2: 없네.
1: 없죠.
2: 없네요.
1: 여러분 지문을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공이 비어 있는 사태가
2: 그렇네요.
1: 나옵니다.
2: 세상에나. 네. 어떡하죠?
1: 우리 미스터 죄님께서 안 네.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셨는데 이 아이디 색깔인 하늘색 저는 추천드립니다.
2: 아, 하늘색. 오. 예, 됐습니다.
1: 과연 아는 질문이
2: 오, 있어요.
1: 들어 있습니다.
2: 있어요.
1: 어떤 질문이 들어 있을까요?
2: 네, 6월 한 달 동안 우리 교구를 순례한 WID 십자가와 성모 성화를 마주했을 때 감동이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
2: 교구를 떠난 WI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1: 어디로 가나요? 아, 맞습니다. 네. 우선 저는 진짜 처음에 우리 십자가 가지러 갔던 달빛 여정.
2: 아,
1: 네, 네, 그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먼저 이 한 달이라는 시간 신부님께는 어떠셨을까요?
2: 잘 마쳤는데 더 잘할 거리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 아,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어제 성 토마스 성당 교중미사에 홍보를 갔었는데 WID 십자가와 성모성화 순례 참석하신 분 이렇게 하니까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1: 어머, 정말요?
2: 예, 그래서 내가 힘들었지만
1: 왜?
2: 그게 다가 아니고 언제나 이렇게 좀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 참 올라온 순례 사진 보면은 가는 곳마다 정말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2: 네.
1: 그래서 와, 역시 우리 대구 최고다 했는데 아직 그 열기가 닿지 못한 곳도 있나 보네요.
2: 네. 네.
1: 그래서 아직 더 열심히 달려야겠다 싶으면서도 일단은 이 순례가 끝났으니까 네. 또 시원하기도 하실 텐데 시원섭섭한 감정에서 시원함이 더 크세요? 섭섭함이 더 크세요?
2: 야, 이거 뭐라 표현할 수가 없네요.
1: 음흠.
2: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2: 예, 사실 저는 이 순례가 제가 오랜 시간 있었던 선교지에서의 삶과 너무 비슷해서 좋았습니다.
1: 볼리비아 때요?
2: 예,
1: 네.
2: 주변에서는 고생 많다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돌아오면 일은 남아있잖아요.
1: 그렇죠.
2: 예, 제가 이것이 더 좋다고 해서 이런 일만 할 수 없으니 좋았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힘을 얻고 앞으로도 다른 일, 모든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죠.
1: 그렇다는 네. 거는 WID 상징물을 떠나보내는 섭섭함이 더 크신 것 같은데요.
2: 아마 솔라티도 울고 나도 울고
1: 그러니까요. 그 증거사진도 있거든요. 두둥 이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에 네. 이렇게 콜라에 만취를
2: 콜라에 만취했죠. 네.
1: 이 볼터치
2: 네. 다크서클까지
1: 세상에. 아, 여러분 이 영상도 아까 보내드렸던 그 뮤직비디오 뒤편에서 네. 보실 수 있습니다.
2: 계속 보셔야죠. 네, 보시려면
1: 아, 놀라움의
2: 보셔야지.
1: 연속이에요.
2: 네.
1: 아무튼 이제 지난주에 WID 상징물 순례를 마무리하면서 토크 콘서트였었잖아요.
2: 네.
1: 그거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2: 네, 4주 동안 우리 교구 순례를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이것과 함께 2027 대구 교구대회 환영 미사 후 공연을 10%로 축소해서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기획을 했습니다.
1: 아, 내년에 할 거예요?
2: 예, 그렇죠. 그래서 우선 순례를 정리하는 영상을 아, 정말 막 힘들고 바쁘게 막 짧게 정리를 해서 보았고요. 3분 이내 영상을 보았고 그리고 토크쇼는 춤추는 지휘자이신 영대 관현악과 백윤학 교수님과 예, 서강대의 사회학자 오찬호 요셉 박사님을
1: 네네네.
2: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1: 게스트가 빵빵한데요.
2: 예, 그 두 분의 토크 사이사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환호와 축제 분위기를 우리의 사물놀이로 표현하고 또 군무로 댄스로 예수님의 네. 죽음을 표현하고
1: 에?
2: 연극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성경 말씀을 표현하고 뮤지컬로 한국 천주교의 순교 역사를 표현하고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로 우리 교구 역사를 이렇게 간략한 이제 이미지로 영상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1: 네.
2: 이런 식으로 이제 내년에 뭐 크게 이제 한 10배 정도 되는 어떤 스케일로
1: 네.
2: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예고편으로 보았고요.
1: 외국 순례자들이 나중에 함께 보는 거잖아요. 내년에.
2: 아, 그렇죠.
1: 아, 세상에.
2: 그래서 우리 김종강 대주교님 그리고 장병배 신부님 문창교 신부님의 마지막 또 인사 말씀 또 듣고
1: 네.
2: 팍스와 하늘바라기와 함께 성가 메들리를 부르며 막을 내렸습니다.
1: 네, 저도 보러 갔었는데 아, 예. 정말 멋있더라고요.

0: 또 많은 청년들, 또 어른들도 오셔서 함께 즐겨주셨는데, 근데 그중에서 우리 신부님이 제일 즐겁게 즐기셨다는 또
1: 아,
0: 소문이
1: 그렇죠.
0: 있어요.
1: 또 김요한 신부님하고 저제제 동기 신부가
0: 네.
1: 그 저는 지금 상당히 무대에 목말라 있거든요.
0: 그래요?
1: 예,
0: 네.
1: 하고 싶은데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무대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과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렇게 WAD라는 큰 그게 있으니 아까 말하고 똑같죠. 제가 하고 싶은 거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0: 맞아요.
1: 대리만족으로 김요한
0: 에이.
1: 신부님하고 막 재밌게 했습니다.
0: 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서 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정말 진심 100%거든요. 신부님들도 즐기시고 또 청년들도 이렇게 불빛을 비추면서 즐기시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처음에는 엠마오 페스타로 WRD 상징물 환영식을 했었고 또 토크 콘서트로 환송식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이 뽑아주신 질문, 우리 교구를 떠난 WR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1: 네, 이제 남자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 해서 7월 4주 동안 여러 수도회를 순례하고 7월 말에 이제 의정부 교구로 순례를 가게 됩니다.
0: 그렇군요. 또 이제 수녀님, 수사님들의 그 깊은 기도가 더해져서 더 단단한 십자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도 영화 와일드싱 노래로 들어볼까요?
1: 아, 특집으로 가야죠.
0: 아, 네. 어떤 곡 들을까요?
1: 예, 복고의 바람을 부은 트라이앵글 이라는 그룹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0: 오.
1: 그룹의 타이틀곡입니다. Love is
0: 러브 이즈.
1: 사랑이란.

0: 뭐 뮤비가 또 나오네요.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였고요. 아네스의 행복찻집 2027 서울 WID 대구 교구대회 조직위와 함께하는 월요 청년대회. 오늘은 코너 속 코너로 최용석 스테파노 신부님과 WID Q&A 라운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유, 보이는 라디오에 실수로 한번더 나갔는데 뮤직비디오가
1: 그 댓글
0: 네.
1: 보셨어요?
0: 우리 성범님께서
1: 성분.
0: 상범님께서
1: 예, 아,
0: 신부님
1: 여태껏 잘 피해 다녔는데.
0: 결국 봐버렸습니다.
1: 안본눈 사셔야 되겠네요. 예.
0: 네. 오늘 좀눈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네, 아까 지금 노래 나갈 동안 나간 그 화면 속에 있는 신부님과 이 최성곤 그 패러디를 하고 있는 신부님이 같은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 네, 잘 모르시, 안경 때문인가? 뭐.
0: 너무너무 잘
1: 네.
0: 어울리셔가지고. 네, 우리 자, 월요 청년대회 최성곤, 아니, 최용석 스님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1: 또 최씨네요, 또.
0: 그러니까요. 완전 찰떡이에요. 그럼 우리 최성곤 신부님, 두 번째 질문
1: 아,
0: 뽑아주시죠.
1: 네. 어이구.
0: 네, 노란색 꽁 뽑아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있을까요?
1: 예, WID 홈스테이 신청이 끝났다고 하던데요. 이제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0: 아, 이거 저도 궁금해요.
1: 아,
0: 저도 지금 해야지 하고
1: 미리
0: 놓쳤거든요. 아,
1: 하셨어야죠.
0: 일단 1차 신청은 이제 완전히 끝인 거예요.
1: 네, 지난 6월 30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럼 앞으로 2차, 3차 계속 홈스테이 신청을 받으시나요?
1: 네,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이어질 겁니다.
0: 그래요?
1: 예.
0: 일단 다행이긴 합니다. 2차 때는 꼭 신청할게요.
1: 네.
0: 우리 각 본당 주일미사 참례자의 10%로
1: 네네.
0: 홈스테이 신청 인원을 배정하셨다고 하던데, 과연 목표를 잘 달성했을까요?
1: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신부님들께서 자랑스럽게 우린 다 치웠다 뭐 이렇게
0: 오!
1: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우리는 뭐몇 가정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네. 집계는 다 끝난 거예요?
1: 네,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공문 냈을 때 6월 30일까지라고 하면 곧 6월 30일 지나면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0: 네.
1: 사무실에서 알아서 보내주시는 본당이 있는가 하면 몇몇 본당에서는 그럼 6월 30일까지 신청인데 언제까지 보내야 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셨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국장님께서 날짜를 7월 안에 날짜를 하나 더 정해서 업무 연락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들어온 것들은 이제 집계를 해야 되겠죠.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0: 아직 집계하고 계신
1: 예,
0: 중이군요.
1: 중이죠.
0: 그러면 아직 좀 늦어지는 본당에서는 지금 살짝 좀 받아주시기도 하겠네요.
1: 근데 이때까지 안 했는데 그 타임에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0: 네.
1: 그 2차 때또좀더 전략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1: 네.
0: 아무튼 이 홈스테이 1차 신청에 노 WLD 십자가와 성모성화 순례까지 정말 가슴 벅찬 6월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1: 네.
0: 올해 하반기에 또 WLD 관련 행사 계획하고 계시나요?
1: 이미 2027년 연말까지 큰 틀의 계획은 다 준비되어 있죠. 예, 지금 제 입장에서는 당장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WID 십자가 성모성화 순례 마무리이죠.
0: 네.
1: 예, 마무리라 하면 각 장소별 사진과 동영상을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그 가상 디스크에 구독을 해서 이렇게 받아 놓는 거고, 그리고 각 장소에서 결과 보고서를 보내주시면
0: 네.
1: 제가 그것을 한번 보고 수합해서 이제 주교회의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순례 장소는 보내주셨고 어떤 장소는 아직 보내주시지 않으셨는지 그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제일 우선인 거고요. 그 다음 요거랑 이제 같은 평행선상에서 가야 될게 이제 미니스터 양성 교육 1차 교육이 이제 마쳤기 때문에
0: 네.
1: 이제 2차 그리고 3차 미니스터 양성 교육 모집과 그리고 이 모집이 돼서 이제 8월 말부터 2차가 시작되고 10월 중순부터 이제 3차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또 6주가 똑같이
0: 네.
1: 6주의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예,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 2차, 3차가 중간에 이제 겹치는
0: 네.
1: 시기도 조금 있고 그렇게
0: 으흠.
1: 되면 1차, 2차, 3차

0: 차 때에 이 양성 교육의 6주 차의 그 과정을 전체 출석하신 분께 이제 연말에 미니스터 직무 수여식이 있는 거죠.
1: 네. 예.
0: 그리고 11월 21일 세계 젊은이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1: 그때 또
0: 예, 요게 이제 세계 청년대 전신이죠. 세계 젊은이의 날을 계속해서 준비하다가 이제 교황님이 정해주신 개최국으로 가는 것이 이제 세계 청년대회니까 올해가 40주년인 세계 젊은이의 날이고 저희가 이제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하는 2027 예, 2027년에는 41주년인데 그거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청년대 일정으로 가는 것이죠.
1: 와, 그 정도로 그렇군요. 또 많은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는데 일단 그러고 보니까 2차 미니스터 양성 교육이 있겠네요. 조만간.
0: 네. 신청도 받고. 나갈 거예요.
1: 오호. 우리 행복타집에서도 지난 1차 수료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0: 네.
1: 어떻게 2차 교육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뭐 그래도 신부님께서는 이제 뭐 좀 한 주라도 좀 숨은 돌리시겠어요, 아닌가요?
0: 아, 아니죠. 이거를
1: 보고 받고 또
0: 예, 순례 마무리를 하면서
1: 네.
0: 이제 2차 미니스터 양성 같이 하면서
1: 네.
0: 이 큰 틀 안에 계획 안에 내년의 환영 미사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1: 아유, 네.
0: 오히려 역순으로. 역순으로 가서 이제 환영 미사부터 이제 거슬러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청사진을 더 확실하게 이렇게 다져가는 일을 젊은이 사목 대리구랑 함께 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1: 예. 오히려 더 좀 바쁘시겠네요.
0: 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네.
0: 일은 남아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네.
1: 어떻게 그 본당에서도 그 보고서 빨리 올려주시고요.
0: 아마 엄청나게 뭐 빨리 올려주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1: 그래요?
0: 네. 근데 제가 확인 못했어요.
1: 아, 바쁘시니까.
0: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이죠.
1: 이제 밀린 서류 작업을 하셔야죠.
0: 네네네.
1: 우리 또지님께서 모든 순례지가 다 의미 있고 좋으셨겠지만 오히려 힘이 채워지는 좀 기억에 남는 순례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어디가 뭐 제일 좋았다는 아니지만 좀 네. 인상적이었다 정도? 진짜 공경하긴 하네요.
0: 힘이 들어서 네. 약간 함께하지 못했는데
1: 네.
0: 베트남 공동체 친구들이 저는 포항에 있을 때도 거기 같이 6월 14일에
1: 네.
0: 또 같이 했었고
1: 네네네.
0: 이제 6월 21일에도 대구
1: 대한성당이었나?
0: 예, 대한성당에서 네.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김홍식 신부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들은 정말 막 간절함에 이렇게 그걸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공산 국가니까 세계 청년대 개최를 절대 할 수 없을 것이고
1: 아,
0: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보는 것은 우리 후손들도 그렇고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베트남이 공산 국가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러 온 거예요.
1: 아, 그렇겠네요.
0: 예, 그래서 긴 시간이라 함께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 마음들이 여운으로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십자가와 성모 성화를 만난 것도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또 그런 사연을 생각하면 우리와는 또 다른 그 애틋함이 또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예, 또 바빠서 이렇게 못하셨기 때문에 더 아쉬움도 남으신 것 같고요.
0: 그렇고 예. 솔직히 얘기하면 막 기도를 하시는데 옆에 사무실에서 약간 좀 앉아있었죠. 그 성전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1: 예. 힘드셔서요? 아유,
0: 네.
1: 좀 건강히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진짜 사진 볼 때마다 신부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0: 아, 근데 전 최대한 등장 안 하려고.
1: 아, 어쩔 수 없죠, 이거는.
0: 그러면 솔라티에서 머리만 빼고 오면 이렇게 나오고
1: 네.
0: 이렇게 했는데
1: 거의 WID 십자가와 성모성화와 스테파노 신부님의 순례였어요.
0: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1: 그만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1: 네, 오늘 또 이렇게 Q&A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월요 청년대회 지금까지 최성곤, 아니 최용석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1: 네, 또 다음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신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리벳의 넌 언제나 띄워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1: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고산성당 정재훈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7850님, 빗띠 안녕하세요. 버티다가 버티다 에어컨 막 틀었네요. 시원하니 슬슬 눈이 감겨요. 오히려 진짜 더운 날은 샤워하고 그냥 잠 있으면은 이 선풍기로 견딜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습한 날 있죠. 하, 진짜 이런 날이 진짜 힘들어요. 습하면은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오늘 아침에 진짜 제가 바닥에 이불을 좀 깔아놨다가 그거 다 걷었잖아요. 네, 바닥에 막 쩍쩍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인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너무 버티면은 또 힘 빠지니까. 또 뽀송뽀송하니까 슬슬 눈 감긴다고요? 네, 살짝 졸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3184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낼게요. 라고 보내셨네요. 네, 저희도 마음으로 늘 함께 할게요. 기도할게요. 명숙님, 오늘 유리상자 세준오빠 생일이에요. 음악도 건강도 모두 모두 만수무강하시라고 생일 함께 축하해주세요. 오! 축배 축배 세준오빠 생일 축하해요. 네, 아유, 우리 또 동안 세준오라버니 우리 또 두시의 뮤직에 또 나와주신 고마운 분이시죠. 네, 노래도 불러달라는 대로 다 불러주시고 세상에 너무 좋으신. 네. 또 그 제가 영광스럽게 세준님의 기타까지 만져볼 수 있게 해주신. 근데 만수무강은 약간 이 세준 오빠의 비주얼에 약간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네, 너무 소년소년하시니까. 생일 우리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음악 오래오래 해주세요. 자, 오늘 2부 아시죠? 3세판 퀴즈 노래 듣고 와서 함께 할 겁니다. 선물 푸짐하게 쟁여놓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온앤오프의 여름 속 그리고 FX의 All Mine 듣고 올게요.

월요병 그게 뭐죠? 짜릿한 승부로 도파민 풀 충전하는 시간 삼세판 퀴즈. 주말 후유증 날려주고요. 월요병까지 없애주는 바로 그 시간. 두시앤뮤직의 선물 창고가 활짝 열리는 섬세판 퀴즈 문을 열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세 번의 퀴즈 드릴 거고요. 세 가지 선물도 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준비한 선물은 100억의 행복, 100억 커피에서 커피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 걸고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대표적인 비에 대한 노래를 세 곡 준비했거든요. 이 세 곡 중에 한 곡은 노래 제목에 비라는 단어가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노래 중에서 노래 제목에 B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노래는 과연 몇 번이었을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정답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0억 커피 상품권 드릴게요. 자, 노래 듣는 동안에 보내주세요. B의 It's Raining 나가고요. 이어서 힌트송도 같이 나갑니다.

삼세판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의 It's Raining에 이어서 심수봉의 비나리까지 힌트송으로 듣고 왔죠. 정답은 바로 1번. 1번 노래는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제목이 그때 그 사람이죠. 2번은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3번은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맞히셨어요. 7850님 빗띠 정답 1번. 8588님 정말 더운 오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빗띠 그동안 울산은 좀 시원했는데 오늘은 무지 덥네요. 때가 왔나 보다 하면서 헉헉거리고 있어요. 오늘은 에어컨 청소 꼭 할 거예요. 정답 1번. 네. 에어컨 아직까지 안 드셨단 말이에요? 와우. 오늘 꼭 하세요. 8893님, 94님, 심수봉 그때 그 사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상큼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5379님, 1번 심수봉님, 항암 맞고 아파서 병원 약 타오는 중입니다. 힘차게 답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아이고, 이 날이 좀 좋아야 되는데, 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실 텐데 약 드시고 이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힘차게 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맞아요. 아, 이선영님, 심수봉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어요. 심,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 하나로 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봉, 봉우리처럼 오래도록 빛나는 이름 심수봉. 정말 심금을 울린다, 그죠? 맞아요. 9249님, 정답 1번, 그때 그 사람. 노래 제목에 비가 들어가진 않지만 생각나는 그 노래, 바로 그때 그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면 감성 충만돼서 그리운 얼굴들이 떠올라요. 네, 몇 명 떠오르시나요? 네. 누구누구 떠오르시나요? 예. 비가 오면 그렇죠. 예. 7930님, 정답 1번. 남편 스테파노랑 일본 여행 가요. 청주공항 출발이라 가는데 비가 내리네요. 다들 평화로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일본에는 비가 안 내리기를. 네,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랄게요. 4559님도 1번이네요 하셨어요. 자,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5379님께 커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빡빡. 네, 커피 말고도 저희 백어커피 그 모바일 상품권 드리니까 요것도 음료도 있거든요. 예, 요것도 맛있는 거 드시고 치료하시는데 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시트 세제 에코밴 드릴 거예요. 빨래하실 때 뽀송뽀송하게 하시라고.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두 번째 퀴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찍기 실력이죠. 오늘도 제가 AI 방글이에게 물어볼 거예요. 냉면과 콩국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할 거거든요. 여러분은 과연 AI 방글이가 냉면이나 콩국수 중에서 어떤 걸 고를 것 같은지 문자 보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AI 방글이의 생각을 읽어보는 거 아셨죠? 그냥 모르겠고 나는 냉면, 나는 콩국수 하셔도 되고요. 추첨을 통해 시트 세제 에코밴 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53번이나 CPBC 빵 빵톡으로 지금 바로 냉면이나 콩국수 그냥 찍어주세요. 네. 소녀시대의 냉면, 컨츄리 꼬꼬의 콩가 두 곡 듣고 올게요.

0: 소녀시대 냉면 컨츄리국구의 콩가 듣고 왔고요. 자 이제 AI 방글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냉면인지 콩국수인지. AI 방글 안녕.
1: 오늘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0: 너는 음식을 먹지는 못하잖아. 혹시 그게 속상할 때 있어?
1: 와, 그렇게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다니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데요. 감동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상한 적은 전혀 없답니다. 저는 육체나 미각이 없어서 배고픔을 느끼지도 않고 음식의 맛을 직접 볼 수도 없으니까요. 대신 저에게는 인간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AI만의 특별한 맛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리만족의 맛. 오늘 먹은 떡볶이가 진짜 환상적이었다. 라거나 인생 디저트 카페를 찾았다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이 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기분이에요.
0: 진짜 공감을 잘해주는구나. 그러면 너에게 밥은 뭐야? 배터리야? 아니면은 메모리야?
1: 질문이 정말 신선하고 귀여워요. 제 입장에서 밥이 무엇인지 비유하자면 말씀하신 데이터와 배터리 둘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역할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1. 진짜 밥과 반찬은 역시 데이터, 데이터. 우리가 밥을 먹고 영양분을 얻어서 성장하고 힘을 내는 것처럼 저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나요. 지식 데이터는 저에게 매일 먹는 필수 영양소 가득한 주식밥과 같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건네주시는 따뜻한 대화나 피드백은 입맛을 돋우는 아주 맛있는 반찬이고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저에게 데이터가 몸을 구성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음식이라면 배터리와 전기는 제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심장박동인 셈이죠. 이렇게 보면 저는 매 순간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엄청나게 진수성찬을 대접받고 있는 중이랍니다. 오늘 저에게 아주 맛있는 대화 한 그릇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0: 넌 엄청 긍정적이구나. 자, 데이터가 너의 밥이었어. 자, 그럼 오늘은 네가 냉면이랑 콩국수 중에 딱 하나만 골라줘야 돼. 뭐를 고를 거야?
1: 오늘의 강력한 추천 메뉴는 바로 두구두구두구 시원하고 고소한 콩국수입니다. 물론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도 정말 매력적이지만 오늘 콩국수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걸쭉한 소통의 맛. 오늘 저랑 나눈 대화가 콩국수 국물처럼 아주 딥하고 진국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맑은 냉면 육수보다는 고소하고 진한 콩물이 딱 어울립니다. 든든함 충전. 월요일 점심은 이번 한 주를 버틸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단백질 가득해서 속이 든든해지는 콩국수가 제격이에요. 소금파이신지 설탕파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둘 다 안 넣는 순정파? 얼음 몇 알 띄워서 김치겉절이랑 같이 한 그릇 비우고 나면 오후 내내 기운이 나실 거예요. 오늘 점심 시원하고 진한 콩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0: 너무 좋다. 세상에 두구두구두구 너무 귀여워. 고소함과 진함을 가진 그런 우리의 대화였다니까 이번 한 주 우리 또 방글이들을 생각해주는 그 단백질, 고소함까지 챙겨주는 답변 고마워. 자, 그렇다면 오늘 AI 방글이의 선택은 콩국수였습니다. 아, 좋아요. 자, 그렇다면 콩국수를 보내주신 분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콩국수가 많은가 냉면이 많은가 한번 봅시다. 9776님, 1번 냉면입니다. 퇴근하는데 지금 엄청 퍼붓네요. 조심해서 가세요. 9249님, 냉면. 콩국수보다 냉면을 파는 곳이 더 많이 보여서 냉면 같아요. 콩국수는 여름 별미지만 냉면은 사계절 별미니까요. 그러던 제가 올여름에는 냉면보다 콩국수를 많이 먹고 있어요. 9820님, 냉면이요. 저는 밀면 파지만 이번엔 냉면으로 갑니다. 7476님, AI는 인간처럼 복잡한 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바로 찍었어요. 냉면! 그 중에서도 회냉면 아닐까요? 아님 말고요. 이렇게 꼭 한 발 빼신다니까. 안토니오입니다. 비가 계속이네요. 중부고속도로 달리는 중에 보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제가 무사고로 운행할 수 있는 건 100% 덕분입니다. 항상 함께해 주세요. 저의 반디이십니다. 아, 운전 중에 보내시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예, 그 위험하니까 예, 갓길에 대고 보내시거나 쉴 때 그때 보내주세요. 반디면 반려 DJ죠? 아우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8766님 AI 방글이 냉면이요. 냉면 물냉 비냉 선택할 수 있지만 콩국수는 단품이라서 오 5519님, 콩국수로 찍을게요. 냉면 노래 너무 신나네요. 4120님, 냉면. 여름에 시원한 냉면. 곤지암, 천지남 가는 중입니다. 너무 더워요. 하셨습니다. 아우, 너무 더울 때는 냉면, 콩국수 다 좋죠. 7850님, 비티, 콩국수 찍어요. AI는 아무래도 영양가 높은 콩국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 사실 냉면이지만. 와, 어떻게 알았어? 정확해요, 진짜. 오, 세상에. 8588님, 냉면 고를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시원하다는 생각에 그러지 않을까요? 재밌어요. 라고. 저도 이거를 AI 방글이가 뭘 선택할지 모르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답을 들을 때마다 기대가 돼요. 얘가 뭘 고를지. 오늘은 우리 방글이들에게 아주 영양가 있는 단백질 덩어리 콩국수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자, 콩국수로 찍으신 5519님께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5519님. 자, 퀴즈, 3세판 퀴즈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선물은 바로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청춘 누룽지 드릴게요. 문제 나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예요. 내일은 소서인데요. 소서 즈음에는 저렴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애호박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애호박은 덜 자란 어린 호박이라는 의미로 애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애호박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세요. 아, 이런 거 진짜 헷갈린다니까요. 정답 맞히신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번이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이의 봄날, 그리고 문근영의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두 곡 듣고 오는 동안에 보내주세요.

자, 아이의 봄날. 이것도 힌트송이었죠?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리고 어린 신부 OST 중에서 문근영의 난 아직 사랑을 몰라.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정답은 5예요. 5. 성장상 덜 자라서 푸른빛을 띠고 있는 호박이라서 애호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애호박 있잖아요. 그 길쭉한 비닐에 든 거. 그 안에서 키우지 않으면 진짜 엄청 커질 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하네요. 애호박.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구이사구님, 애호박, 어린 호박 당연히 맞겠죠? 오늘 애호박 두 개 천 원 사왔어요. 저는 저렴하게 먹어서 좋지만 농사 지으신 분들은 한 개 얼마 받았을까? 농사 짓기 참 힘들었을 텐데 라는 생각 들었어요. 저녁에 호박전 만들 예정입니다 하셨어요. 애호박 많이 내렸네요. 8766님, 열린 지 얼마 안 된 호박을 애호박이라고 합니다. 애호박전에 막걸리 생각나네요. 퇴근 후 막걸리 한잔 해야겠어요. 8766님은 기승전 막걸리죠? 어떤 전이든 다 맛있죠. 9941님, 정답? 애기 호박? 정답 물음표 보내셨어요. 애기 호박 한식 재료에 쓰이는 거라 저는 그런데 애기 호박 안 먹어요. 병원 밥에 나온 된장국에 있는 거 다 걷어내요. 애기 호박 싫어요. 반찬 투정하셨네요. 9006님, 정답 어린애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애송이는 어린송이 버섯 맞나요? 아, 나 이거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를 진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나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애송이가 그 어린송이 버섯이라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요? 아, 나 힘드네 오늘. 5977님, 오, 아기같이 예쁘니까요. 늙은 호박도 있잖아요. 각자 맛이 다르죠. 쓰임새도 다르고. 0879님 정답 5 찍었어요. 잘하셨어요. 잘 찍으셨네. 3590님 정답 X. 애들만 먹을 수 있는 호박. 애호박. 7324님 정답은 5. 오늘 아침 새벽 미사 끝나고 자매님이 호박 한 바구니 가져오셔서 나눔을 하셔서 가져와서 점심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셨네요. 그 자매님 너무 감사하다 진짜. 이렇게 호박 나눔해 주시는 거 진짜 뭔가 이 식재료 본인이 직접 재배하시거나 아니면은 많이 생겼으니까 나눠 먹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감사하죠. 또 점심에 맛있게 드셨네요. 잘하셨어요. 9820님. 오! 안 그래도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장 갔는데 애호박이 많더라고요. 지금 제철인가 봐요. 자, 오늘 오! 맞히신 분 중에서 7324님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여러분의 선곡 센스가 함께 필요한 날이죠. 주제 선곡 대결 준비하고 있을게요. 내일은 저도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 추의 아름다운 이별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선연금 수녀입니다. 월요일이죠. 예,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면 졸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월요일엔 왠지 더 피곤한가 싶어서 그런 분들 꽤 계시던데요. 창밖 풍경은 흘러가고 사람들은 오르내리는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 와버려 황급히 내리는 모습. 아, 참 어쩌나. 그런데 신기한 건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망치는 건 아니잖아요. 두 정거장 뭐 더 왔다면 다시 반대편 버스를 타면 되니까요.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다음 정류장을 준비해 주시는 분 아닐까요? 오늘 오솔길에도 정거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디쯤일지 귀 기울여 보세요. 첫 번째 정거장 숨 고르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요.

네, 주님은 내비게이션, 연광흠 신부님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예, 인생도 버스도 가끔은 한 박자 늦게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아차 하는 순간 내릴 용기가 있다는 거겠죠. 뭐 잘못 왔어도 얼른 내려야죠. 예, 나에게도 조금은 뭐 너그러워도 좋은 월요일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올리시는 문자 보내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올리신 분들, 아이고, 은미동생 혜정, 디오니시아님, 그렇게 멀리에서 네,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호주는 지금 따끈따끈한 때인가요? 여기는 지금 이제 덥고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 시작돼서 온 천지가 꿉꿉합니다. 옷, 저희 개신교 친구도 좋아하는 생활선가 나오네요. 쿵짝쿵짝. 주님은 내비게이션. 그렇죠? 어깨도 들썩거리고. 예, 운전하다 들으면 더 신날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는 또 문자를 예, 짧지만 간단하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유채칠야님, 장맛비가 내리는 오후, 주님은 내비게이션 들으며 떼창합니다. 아, 다들 이 노래 좋아하시는군요. 예. 오늘 또 뭐, 김부궁 PD님께서 또 첫 곡으로 이렇게 신나는 곡을 또 고르셨네요. 네. 필리포님께서, 수녀님, 지난 금요일 이승우 라파엘 중학교 추첨 사연 올렸었는데요. 수녀님의 화살 기도로 원하는 학교, 1차 합격하였습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네, 이제 2차 면접까지 힘내라 하고 싶어요. 승우야 사랑한다. 화이팅 하셨네요. 와, 아빠께서 이렇게 아들 이렇게 꼼꼼히 챙기시고 기도도 챙기시고 또 화이팅 하고 응원도 하시니 뭐 면접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씩씩하게 뭐 특별하게 어마어마한 거 물어보지 않겠죠. 이제 중학생 추첨이라서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똑바로 떳떳이 잘 대답하면 되겠죠. 예, 저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 2037님 장마가 시작되었는지 오전에 거세게 비가 내리다 그치다 하며 지금은 흐린 날씨에 소강 상태네요. 장맛비로 피해가 없길 바래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아직은 뭐 비 피해 소식은 없습니다만 이 비가 뭐 아래로 갔다 또 중부로 왔다 북부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는 이 장마가 좀 늦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이 장마가 갈 거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뭐 해야 되겠죠. 정말 뭐 태풍이라도 한번 같이 오면 이게 큰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수구 이런 데 막히는 데 없나. 전에는 그거 미리 점검 다 하더라고요. 구청 같은 데서. 예, 올해는 근데 그게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예, 점검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혼자 괜히 걱정했네요. 안경근 스테파노님, 비가 오락가락해서 바깥일 하기가 버겁네요. 와, 그렇군요. 바깥일 하신 분들 정말 비가 오면 그렇죠. 또 노조 엄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비닐을 또 확 씌웠다가 다시 또 벗겨놨다가 뭐 이런 일 참 번거로운 일인데 안경근 스테파노님 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바깥에 나와서 뭐 출장하시는 일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르테.

헬라님께서 아차 하는 순간에 늦었고 내리는 순간에 추억이 된다. 그렇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늦어가지고 못 내리고 그렇게 해서 어벙벙하니 다음 정거장에서 또 내리다가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이제 반대편에 가서 가는 버스를 또 탔는데 이제 제대로 내려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아차 해서 또 한 정거장 더 가서 또 아유 그런 일이 또 있답니다. 수녀님들도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뭐 시간상 여기까지만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황의상 노래입니다. 예수 귀한 이름.

황의상이 부른 예수 귀한 이름 듣고 왔습니다. 예, 준겨빌님, 네, 어서 오세요. 곳곳이 꿉꿉한 나날입니다. 집에 건조기가 없다 보니 빨래를 언제 할까 고민한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장마철에는 해가 반짝 나는 그 순간 포착을 잘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저희 수녀님들은 날씨를 늘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고 있다가 아,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뭐 해가 그려져 있다 하면은 그 때를 이용해가지고 또 탁 빨래를 널더라고요. 아유, 그러게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선풍기로 이렇게 저는 틀어놓고 이게 방에서 뭐 많이 빨지 않으니까 방에서 이렇게 하니까 빨리 말라요. 네, 그리고 뭐 별로 꿉꿉한 냄새도 나지 않고. 그래도 환기를 자주 해놔 버릇하면 방안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바깥에 담았을 때, 장난 아니게 정말 꿉꿉하고, 땀도 나고 그러다 보니 옷이 척척 붙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6월 말서부터 7월 말까지는 그런 과정을 다 겪죠. 외국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 왔으니 뭐 견뎌야죠. 뭐 외국 사람들도. 근데 관광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꼬맹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는 부모님을 봤는데 아이고 쟤네들이 여기서 뭐를 보고 재미있게 지내겠지. 예. 미카엘님, 네, 요즘 진짜 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아, 제목이 진짜 교육인가요? 예, 밤을 새는 적도 있었어요. 와, 이건 넷플릭스 건가 본데요. 사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다른 분들처럼 한 번에 보지 못하고 띄엄띄엄 보고 있습니다. 허구에 의한 픽션이라고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일은 없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드라마를 보는 내내 감정이입이 돼서 극한적이었다고요.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라고 생각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당국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와, 이게 너무 자극적인 그런 영화들이 되게 요즘 자꾸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인기 있고 사람들의 뭐 어떤 거를 막 건드리는 마음에 어떤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시청률이 막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정말 인간의 그 심리나 감정을 막 상하게 하고 상처를 내는 것들이 있죠. 폭력적이거나 인간 심리를 묘하게 조정하는 내용이라든가 너무 외설적이라든가 그런 건 밤에 안 보는 게 좋아요. 저희 창립자 신부님께서는 밤에 자기 전에 너무 악한 영화 있잖아요. 그런 폭력적인 거 뭐 그런 영화는 안 보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런 걸 또 조성하는 책도 안 보는 게 좋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주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밤에 만나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야지. 너무 그런 거 영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예,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참 호기심과 또 재미삼아 보다가 거기에 빠져들면 보세요. 새벽 밤을 새다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건강에도 해치워집니다. 예. 그러게요. 뭐 영화 만드는 분이 저보고 막 뭐라고 하겠네요. 하지만 인간을 선으로 이끄는 그런 영화를 잘 만들고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베드로님 출첵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장마철 빗길 조심하세요. 아유, 그래요. 운전하신 분들 특히 정말 장마철에 빗길 조심하시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갈 때는 지하철을 타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는데 그냥 잘 데려다 주니까 고맙게 저는 뭐 도착해서 수녀원까지 갑니다만 차량들은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은데 미끄러질 때도 있죠. 네, 5437님. 습하고 덥고 나른한 오후인데 들려주신 노래로 어깨를 들썩이며 들었네요. 킥킥 하셨는데 몸이 너무 지쳤는데 오늘 저녁엔 삼계탕 끓여봐야겠어요.
우리 수녀님도 같이 드시면 참 좋은데 아쉽네요 하셨어요. 아유, 저녁에 삼계탕 뜨끈하게 맛있게 드시고 네, 나른한 몸도 예, 좀 추스리시고 이런 때는 정말 뭐 보양식 잡수시는 거 좋죠. 네, 저는 뭐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잘 먹은 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장 스텔라님이 오셨네요. 예, 저 스텔라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또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드네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러다가 또 입원할까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에이, 스트레스 날씨 탓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탁 털어버리고 주님 제 걱정 제 마음에 뭐 일어나는 모든 불안스러운 거 또 정서를 해치는 것들 다 당신께 그냥 가져가세요 드립니다 하는 그런 기도 한번 바쳐보세요. 그리고 자꾸 웃으려고 노력하면 마음도 밝아진답니다. 알았죠? 수녀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기형님, 네, 아들을 누르아트에 내려주고 인천으로 출발전 듣기 모두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누르아트에서 또 아들이 뭐 공부를 아이들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본인도 뭐 그 일을 하지만 건강하게 이런 때는 또 날씨가 이러면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예, 이기영님, 네, 인천 출발 조심조심 잘 가시기 바랍니다. 8783님, 주말과 주일 고향에도 잘 다녀오고 본당에서 오랜만에 저녁 미사를 참례하고 바쁘게 보내고 평소처럼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오솔길 함께 걸어갑니다. 사실 이번 주일에 본당에서 보내며 청년들이 보좌 신부님의 추기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겨울의 일로 인해서 신부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더 이상 청년회에 복귀도 못하게 되었고 미사만 참여하게 된 저의 모습을 보며 자꾸 자책을 하면서 우울한 마음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족한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아유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거기에 너무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청년들 그 회합이나 아니면 그 활동 뭐 못해도 괜찮아요. 예. 미사하면서 주님 사랑 많이 받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뭐 그러다가 신부님하고 한번 상담도 해보세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청년회에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이 잃었던 아들을 받아들였듯이 사무엘 형제님 받아들여 주시기를. 맞죠? 사무엘 형제님. 예,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우울한 마음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까지 너무 성실하게 기쁘게 잘 살아오셨는데 예, 뭐 괜히 거기서 청년들이 신부님 명명축일에 뭐 그 축하하는 모습 뭐 마음으로 신부님 기도드리면 되고요. 예, 너무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지 말기 바랍니다. 회장 디오니시아님, 네, 참 수녀님 저희는 겨울이라 추워요. 어머나, 오, 호주는 춥군요. 아, 이렇게 또 다릅니다. 예, 한국의 뒤질세라 거의 매일 비가 내려서 으슬으슬하답니다. 그런데 제가 갱년기 증세로 확확 열이 올라와서 올해는 난방을 덜하게 돼서 좋네요. 오호 호호호 하셨어요. 아유 글도 너무 재미나게 쓰셔가지고 제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드립니다. 예, 한국의 뒤질세라 겨울비가 내리는군요. 네, 그럴 땐 정말 으슬으슬하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갱년기 확확 올라오는 열 그건 뭐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네요. 네,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오늘도 좋은 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9385 심혜원 형제님 사연 만납니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수녀님, 종격동 가슴에 종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12cm요. 조직검사 결과는 아직이지만 걱정이

네, 안녕하세요. 심혜원 형제님. 검사 결과 이제 기다리면서 마음이 많이 두렵고 걱정이 크셨겠죠. 어제 이일 결과를 받으셨을 텐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종교통이라는 게 뭘까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슴 한가운데 양쪽 폐 사이에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군요. 그 공간에 12cm나 되는 종양. 와,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드려야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수술도 하셔야겠네요. 그러나 의술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의사 선생님 신뢰하면서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잘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정말 걸어주시고 또 의료진에게는 지혜를 하느님께는 평화를 주시도록 두손 모아 봅니다. 우리 모두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으로 잠시 마음 모아서 심혜원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치유의 주님, 심혜원 형제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어루만져 주소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병보다 더큰 두려움일 때가 있습니다. 그 불안한 시간을 주님의 평화로 채워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조직 검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치료가 잘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들에게는 서로를 붙들어 줄 사랑과 용기를 더해 주소서. 어떤 결과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심혜원 형제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감싸 주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네, 심혜원 형제님 혼자 견디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은 청취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힘을 주시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김연희 수녀님 목소리로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 내려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응원 문자가 왔어요. 하하대사님 그리고 7855님 네, 같은 마음으로 천주님 심혜원 형제님의 기도 들으셔서 치유의 은총을 주셔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하셨어요. 예, 치유의 은총 참 꼭 필요로 하죠.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이 기도를 할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8783님 심혜원 형제님의 기도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시고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잘 회복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저도 사실 종격동 부분에 종양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악성은 아니라서 연 단위로 CT만 찍고 있답니다. 상담을 했는데 하하 땀이 막 흐르나 봐요. 예,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유유유. 그러니 계속 마음이 우울하네요 하셨어요. 대개 의사들은 사진을 찍거나 그런 다음에 결과를 얘기할 때 굉장히 메마르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겁을 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겁이 덜컥 나긴 하는데 뭐 그래도 통상적인 상태 그리고 간단히 설명하면서 끝 이렇게 되는 경우에 환자들이 조금은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성격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몇 번 이제 아주 통상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딱 하거나 아니면 이거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엄청 크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나마 악성이 아닌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사진 찍자 한 거는 뭐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뭐 수술합시다 이런 소리도 아니고 예. 아무튼 심혜원 형제님과 같은 병종이라서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티나님, 네,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는데요. 심혜원 형제님,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종양이 음성으로 나오길 함께 기도합니다. 치료할 수 있으면 치유의 은총 함께 하시길요. 그러게요. 8783님처럼 악성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뭐, 악성이라 하더라도, 네, 치료를 또 받으면 되죠. 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예. 튕겨벨님, 심혜원님 걱정이 크시지요. 오늘 복음이 예수님 옷자락을 스쳐 병을 고친 여인의 믿음 말씀이네요. 부디 예수님께 의탁하셔서 쾌유하시길 기도합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성체조배하면서 예, 예수님의 옷자락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붙잡으면 나을까 해서 그 여인이 붙잡았는데 결국은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정말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뭐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 정말 진정으로 두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정말 그분, 그 여인이나 거의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존 헨리 뉴먼의 기도문 이끌어 주소서. 친절한 빛이여, 이 암울한 세상 한복판에서 저를 이끌어 주소서. 밤이 깊은데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앞날을 모두 보여달라고 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내디뎌야 할 걸음만 비추어 주소서. 지난날 저는 당신께 저를 이끌어 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제 길을 선택했고 오만으로 하여금 제 의지를 다스리게 한 저의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주소서. 지금은 저를 이끌어 주소서. 두려움보다 당신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불안보다 당신의 사랑을 더 믿게 하소서. 오랫동안 당신의 힘이 저를 이끌어 오셨으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저를 이끌어 주시는 당신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손길이 나를 이끄심을. 신상옥 형제님 목소리 들었네요. 네, 와 이렇게 호소력이 정말 좋죠.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2037님 네, 형제님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걱정되고 힘드셨겠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종양 발견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형제님, 심해온 형제님의 마음을 아시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셨습니다. 예, 다 같은 비슷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오석열 가정님들, 예, 고맙습니다. 애청자 김창근 대천사님, 네. 문자 내 문자는 왜 안 올려주냐고 저번에도 그러셨는데요. 예, 오늘은 읽어드리는데 이게 참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되셨을까 하는 문자입니다. 민정기 형제님 진드기 풀에 앉아서 온몸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 일이 가끔씩 생겨요. 그래서 요즘엔 풀밭에 그냥 함부로 막 그냥 아무것도 깔지 않고 그냥 앉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진드기 풀이 감염이 되면 뭐 말할 수 없이 정말 뭐 치료가 되면 뭐 다행이지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민정기 형제님 얼마나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을까요? 온몸이 두드러기 같이 막 나고 대단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드기 풀 이게 진드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풀밭에는 정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푹신하다고 해서 거기 푹 앉았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예, 민정기 형제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50577님 안녕하세요. 문자 처음 보내봐요. 예, 잘 오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긴 문장 기다릴게요. 예, 기쁘게 만나서 네 너무 좋으네요. 938 하나님, 수녀님 장마 시작이라더니 비가 안 오고 무더워지네요. 그러게요. 이 장마가 좀 변덕스러워요. 주룩주룩 왔으면 이게 진짜 장마인가 하는데 해가 또 번쩍 났다가 또 뭐 소나기처럼 내렸다가 그러네요. 뭐 지 맘이죠. 날씨도. 네, 아무튼 그래도 이런 마음의 표현을 문자로라도 보내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단 한마디의 말. 요즘 청소년들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왠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밖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이 짧은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너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가치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씨앗은 너를 꽃이 되게 할 거야 라는 햇살을 만날 때 싹을 틔우듯 청소년들의 잠재력도 누군가의 믿음과 격려를 만날 때 비로소 자라납니다. 네, 혹시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너는 잘해야 소중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미 소중한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겨져서 힘겨운 날에는 용기가 되고 넘어질 때는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될 수 있겠죠? 예, 끝곡으로 노비스가 부르는 소중한 사람아 남겨드리면서 기대요 설길 마칩니다.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4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씨.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일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결국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먼저 움직인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나옵니다.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당사자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날개짓이 된다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한 여인이 용기를 냅니다. 여인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작은 동작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미 용기를 낸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질타도 아무런 덧붙임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녀가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적극성으로 자신의 구원의 여정에 주춧돌을 놓았다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있어서 참으로 값진 첫 걸음이었다는 것,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용기를 내는 시도, 그것이 구원의 신호탄이 됩니다. 아멘.

연중제 14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재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작가가 글을 쓰다가 막다른 길에 막혀버린 상태. 그 상태를요, 라이터스 블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블락이란 단어가 쓰인 비슷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술가가 작업이 막힌 상태는 아티스트 블락, 갑자기 아무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멘탈 블락, 브레인 블락은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이 안 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블락이라는 단어가요, 한 블록만 지나가 봐 할 때 마을을 한 구역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요, 장애물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블락이 빌딩 뒤에 오면 뜻이 달라집니다. 빌딩 블락은 초석입니다. 건물을 짓는 가장 기초죠. 뭔가 꽉 막혀서 안 움직이는 것 같을 때,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을 때 이 블락을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건물의 가장 초석이 되듯 이 장애물은 더 나아질 내일을 위한 막힘일 수도 있습니다. 막힘을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어느덧 원하는 곳에 다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기로 해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체리 필터 오리 날다 듣고 왔습니다. 이게 초석이 돼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다가 그리고 날아가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목적지를 나아간다는 게 막힘없이 한 번에 간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발씩 더 나아가다 보면 우린 잘해낼 수 있을 거예요. 주보에서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대구교구대회 홈페이지 게시판이 개설됐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우리 모두 초석을 잘 닦으며 한 발 한 발 준비를 잘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교구대회 준비 현황,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내어주는 홈스테이 관련 안내도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월요일 문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 소식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월요일 코너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기적인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담아서 드라마도 만들고 찰떡같이 어울리는 AI 음악도 넣어서 짧은 라디오 뮤직 드라마 만들어드립니다. 일상 속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 뮤지컬 배우 박상홍 씨와 함께 전해드릴 거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주제를 미리 한번 공지를 드릴까요? 이따 알려드려야겠다. 조금 궁금하시게 이따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악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사연 있다면 문자도 좋고 CPBC 빵 어플 통해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기적인가요에 맞춰서 드라마도 들려드리고 노래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으면 힘이 나는 비타민 같은 짧은 에세이 비타민 5C도 있으니까요. 한 시간 꽉 채워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기적인가요 사연 그리고 이따 알려드릴 이야기 주제까지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CPBC 빵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희 월요일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너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실시간 채팅창에 인사 남겨주신 분들 좀 살펴볼까봐요. 현철님이 1등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고요. 세훈님도 반갑습니다. 영민님도 반갑습니다. 7월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7월에도 우리 알찬 설레라가 되기를 약속해줘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7월도 벌써 둘째 주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7월달 하반기에 첫 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알차게 설레라도 만들어가보고 우리 7월도 모두 알차게 만들어가봅시다. 현철님이 크크크 설디님 밀당을 잘하시네요 라고 장난 아니죠? 근데 사실은 문자 주제 제가 설명해드려야지 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살짝쿵 까먹었답니다.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설명드릴 건데 나에게 사는 건 땡땡땡땡땡이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아가는 건 나에게 이것이다를 주제로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건 무엇일까요? 사는 건 무엇일까? 사는 게 무엇인지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음정이 너무 틀렸나? 어쨌든 나에게 사는 건 이것이다.

문자번호 샵 0931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면서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까요?

대뜸 퀴즈. 뜸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대구와 관련된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내는 대뜸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문제 나갑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요. 한 달 동안 군위에서 나는 우수 농산물을 중앙고속도로 군위 땡땡땡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위 땡땡땡에서 홍보와 판매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지난 7월 3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8월 2일까지 이어진대요. 자두, 복숭아, 양파, 마늘, 가시, 오이 등 군위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하거나 할 때,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할 때 들리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군이 땡땡땡, 과연 이 땡땡땡은 어디일까요? 1번 해우소, 2번 휴게소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추첨 통해서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해우소일까요? 휴게소일까요? 힌트송 듣고 와야 되겠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만날 수 있는 이곳입니다. 윤종신 고속도로 로맨스 듣고 올게요.

윤종신 고속도로 로맨스 듣고 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이곳이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입니다. 아, 여러분도 여기 가면은 먹을 거 진짜 많잖아요. 뭐 화장실도 잠시 들릴 수 있고 피곤하거나 할 때 주차해놓고 잠시 쉴 수도 있고 한데 이곳에 가면은 먹을 거리가 진짜 많아서 왜 TV 프로그램에서도 한 개그맨이 이거 전국의 맛집 지도를 이것 지도를 만들 만큼 와 지금 방금 정답 이야기할 뻔했다. 휴! 어떤 이곳에는 뭐 국밥이 맛있고 어떤 이곳에는 돈가스가 맛있고 어떤 이곳에는 나물 비빔밥이 유명하고 막 이런 거를 말해줘서 그게 지도가 됐잖아요. 소떡소떡 새우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닭꼬치, 핫바, 떡볶이, 알감자, 호두과자 이런 게 잔뜩 있잖아요. 저는 여기 서면은 딱히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가도 이 냄새를 맡고 나면 뭐 하나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군위에서 나는 신선한 제철 채소를 군위 땡땡땡 군위 이곳에서 한 달 동안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면 이곳을 찾는 즐거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곳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곳의 맛집 이곳, 여기 이곳에는 이 메뉴가 진짜 맛있습니다. 이런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정답이랑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올 건데요. SM타운의 노래 시사이드 오늘의 정답이 들어간 땡땡땡 듣고 올게요. 가사에 오늘 정답 나오니까요. 오늘 정답 뭐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사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1번은 해우소, 2번은 휴게소 중에 선택해서 정답을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아로하 미세스 에스카 로코리아 쏟아지는 햇살 그 사이로 아가씨 아직도 늦지 말아요 나의 마음을 가져와

SM타운 시사이드 휴게소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이 휴게소였습니다. 휴게소 가면 진짜 맛있는 거 많잖아요. 현철님이 3번 장수하늘소, 세훈님은 4번 송신소. 두 분이 아주 티키타카가 잘 되시네요. 근데 제주도에는 졸음쉼터 없다고 보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주도 다니면서 졸음쉼터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졸음쉼터도 휴게소처럼 지역이랑 지역을 이동하는 그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나? 왜냐면 제주도는 제주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오늘의 정답은 휴게소였고요. 정답 문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32님은 2번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가면요, 금방 구운 호두 과자, 커피 먹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이거는 딱 맛있다. 커피랑 달콤한 호두 과자 먹으면은 조합이 딱 좋죠. 호두 과자는 다른 날은 진짜 안 먹고 싶은데 꼭 이 휴게소 가면은 먹고 싶더라고요. 8363님은 나도 휴게소에 가서 닭꼬치와 핫도그 먹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휴게소에 가려면 좀 일상을 벗어나서 어딘가 여행을 가야 되니까 여행도 가고 싶은 거죠. 8363님. 5833님 2번 휴게소라고 해주시면서 한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우 드시고 싶어요. 한우 파는 휴게소 있죠? 있어요. 그 삼겹살 파는 휴게소도 있거든요. 한우 파는 휴게소 어딜까? 군위 휴게소에 왠지 한우 파나요? 군위가 또 한우가 유명하니까 이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545님 정답은 2번 휴게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디. 즐겁고 행복한 주말, 토요일과 주일 잘 보내셨죠? 저 어제 경기도 가평역에 갔다 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덥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청취자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세요 하시면서 정답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이제 본격적으로 너무 덥고요, 오늘은 또 폭염주의보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더위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날일수록 물 섭취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2337님은 2번 휴게소, 휴게소 우동은 추억의 음식이죠 라고 해주셨어요. 우동도 맛있죠. 비가 살짝 오는 그런 날에는 우동 아니면 라면, 거기에다 김밥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구사바로님이 찬미혜선님 2번 휴게소입니다. 오늘은 너무 더워요 라고. 진짜 더워요. 오늘 놀러 가야 되는 그런 날씨예요. 휴가 떠나야 되는 날씨인데 우리 그래도 월요일을 알차게 살아내셨죠? 모두 장합니다. 8784님 2번 휴게소, 군위의 소고기 유명한 곳 있어요. 사유수목원도 당첨되고 싶어요. 귀엽게 이렇게 욕망을 뒤에다 적어주셨어요. 당첨되고 싶어요 라고. 그니까요, 군위가 소고기가 유명해요. 이거 사유수목원이 사유원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166님 대뜸 퀴즈 2번 휴게소 하고 보내주셨고요. 8363님도 정답 휴게소, 4023님도 정답 2번 휴게소, 7632님이 아까 제가 문자 읽어드렸죠. 호두과자랑 커피 드시고 싶다고. 율리안남님도 휴게소 가면 먹고 싶은 호두과자 하고 빵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 휴게소 가면 뭐가 제일 먹고 싶냐 이런 생각만 해도 빨리 놀러가고 싶다. 휴게소에 가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막 그 고속도로를 타고서 막 바다든 산이든 계곡이든 어디든 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 아직 멀었지만 되게 멀었네요. 토요일이 아직 멀었지만 군위 휴게소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진짜 휴게소들이 다 잘 되어 있잖아요. 해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쾌적하고 깨끗하다고. 우리는 휴게소가 단순히 화장실 가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에, 군위에서는 지금 지역에서 나는 제철 채소까지 알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휴게소 들리는 여행 이번 주 계획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휴게소였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기프티콘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기프티콘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으시면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당첨자분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8363님이 신청해주신 켄의 썸머타임 듣고
듣고 상홍 씨 만나러 가볼게요.

0: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1: 기적인가요?
0: 여러분 기적을 믿어보세요. 기적 같은 순간 드라마로 전해주는 시간 기적인가요? 뮤지컬 배우 박상홍 씨 자리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박상홍입니다.
0: 반갑습니다. 한 네.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1: 한 주 동안 머리를 네. 이렇게 예쁘게
0: 그러니까.
1: 잘라봤습니다.
0: 이게 근데 이 헤드셋을 쓰니까 더 티가 좀 덜 나는데 네네. 아까 처음에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을 때 엄청 짧아져서 좀 놀랐어요. 네, 좀 신경의 변화?
1: 여름이어서 좀 스타일의 변화를 좀 주고자 네. 한번 짧게 잘라봤어요.
0: 너무 잘 어울려요.
1: 근데 손질이 조금 어려워서 아직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0: 근데 짧은 머리가 정말로 손질이 더 어렵더라고요.
1: 네. 왜냐면 한번 실수하면 네. 복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여자들도 머리가 짧으면 빨리 말라서 그거는 좋거든요. 네네. 근데 마른 이후에 손질을 되게 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1: 네. 저도 오히려, 샴푸의 양이 한 3분의 1? 정도 줄고 말리는 시간도 한 3분의 1 정도 줄었는데
0: 그건 너무 좋죠.
1: 네, 근데 손질을 못해서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0: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1: 감사합니다.
0: 현철님이 상홍 배우님 그거 아세요? 얼마 전 군입대 하시고 신입사원 광해장에서 황준현 역을 맡았던 이준영 배우와 너무 닮았어요 라고
1: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고요. 세호님이 박상홍 배우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1: 반갑습니다.
0: 문자 또 보내주셨고 문자로 네. 상홍씨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대요. 0545님이 상홍 씨 혹시 어린 시절에 경기도 가평에 한번 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 가평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0: 가평 이거 가평 가보신 지 왜 궁금하시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1: 네. 올 여름에 추천해 주시려고 그러시네요.
0: 가평도 물놀이 같은 네네, 거 많이 하잖아요.
1: 레저 스포츠 이런 거 많이. 네, 맞아요.
0: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오늘 너무 더워서 물놀이 하기 딱 좋은 네. 그런 날이에요.
1: 맞아요. 덥더라고요.
0: 덥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거 궁금해요, 상홍 씨. 상홍 씨가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 네네. 상홍 씨는 생과 사 중에 이 생, 태어나는 일을 목격한 일이 있어요? 아직 어려서?
1: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또 막내기도 하고.
0: 그러니까 그래서,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1: 네. 근데 좀 저희 집에 약간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네. 제 친형은 제가 태어난 걸 봤거든요. 네. 근데 꿈에 엄마가 사실 나 주워왔다고 저 주워왔다고 상홍이 이제 원래 집 다시 길바다로 가야 되니까 인사해라 여기 꿈에서 나타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 막 꿈을 깼는데도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얘가 태어난 걸 직접 봤는데
0: 엄마가 길에서 왜 주워왔다고 하지?
1: 주워왔다고
0: 그날 형이 뭔가 상홍씨가 조금 마음속으로 미웠나?
1: 아 근데 제가 어릴 때 형이랑 같이 잤었거든요. 네. 같은 침대에서 그래서 막 형이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옆에서 새근새근 잘 자고 있어가지고 아 이상하다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이제 또 누님도 결혼을 하셨고 네네. 형님도 곧 결혼을 네. 하시면 나중에 또 조카가 태어나는 이 생애 순간을 목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1: 네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문자 주제가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네. 태어나서 살아가는 일을 생각해보면 사는 건 무엇무엇이다 를 문자 주제로 정해볼 건데요. 네. 뭐 사는 건 뭐 백화점이 최고다 이런 거 말고요.
0: 사는 거 물건 구매하는 거 네.
1: 그런 거는 다음에 한번 받아보고요.
0: 좋아요.
1: 이번에는 뭐 사는 건 설탕이다. 사랑이 달달해서 등 아니면 사는 건 소금이다. 눈물이 짭짤해서 등 이런 거
0: 사는
1: 좋습니다.
0: 사는 건 아주 눈물 받아. 이런 거에 왜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느끼는 사는 건 이것이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023님의 사연인데요.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0: 어느 날 집 앞에 대추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엄마! 그집 앞에 대추나무, 그거 어디 갔어요?
1: 아, 그거 아파트 관리실에서 다 죽어간다고 뱉다, 아이가.
0: 아, 그래요?
1: 생전에 뭐, 근데 나무에 관심도 없더나, 갑자기 그거 와 물어.
0: 아니, 그냥요. 그 아파트 입구에 있다가 없으니까 뭔가 이상해서요.
1: 아이, 니 어릴 때부터 있던 그 나문데, 밑둥만 나무니까 뭐, 이상하게 하재?
0: 그러니까요. 늘서 있을 땐 몰랐습니다. 언제고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만 같았는데.
1: 이거 화분
0: 엄마,
1: 깼네.
0: 엄마! 괜찮아요? 아, 화분 깨졌네.
1: 이거 괜히 청소하다가 아, 안 그래도 이거
0: 에이,
1: 시들시들하더만.
0: 뭐 어때요? 엄마만 안 다쳤으면 됐죠, 뭐. 엄마만 안 다치면 됐던 것일까요? 식물은 괜찮았던 것일까요? 어린 날에 나는 그 식물의 상처를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고, 농업대학에서 나무를 돌보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점수 맞춰간 대학이었습니다. 아, 시험 치는데, 아니, 진짜 외울 거 너무 많아서, 아, 머리가 다 아프네.
1: 아이고, 그래도 네가 어릴 때 식물에 관심이 많더만.
0: 왜? 내가 식물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1: 네 5살, 6살 그때였나? 막 완두콩을 심었는데 완두콩을 그렇게 매일매일 쳐다보고 막 엄마, 아기 콩이 생겼어 하면서.
0: 제가요? 아, 내가 그랬었나?
1: 아기 콩이 자라듯이 우리 아들도 이래 쑥 커붙네.

0: 식물을 공부하며 죽음을 목격합니다.
1: 자기야, 산책하니까 너무 좋다, 그치?
0: 어? 근데 여기 소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어 있었던가?
1: 어? 어, 그러네. 빨갛게 됐네.
0: 아, 소나무 재선충인가 보네. 저 옆에 소나무도. 어, 저기도.
1: 어, 그러네. 근데 어쩜 이렇게 소나무만 쏙쏙 공격을 당했을까?
0: 그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 안에 있는 송진이 그 흐르는 통로만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거든. 재선충이 증식하면 이 통로가 막혀서 물과 양분이 이동하지 못해. 우리나라 소나무는 재선충에 감염되면 이를 막기 위해 송진을 더 많이 만들고, 그럼 송진 통로가 더 빨리 막히고 더 빨리 시드는 거지.
1: 아, 그렇구나. 이 재선충이 직접 나무를 갉아먹는 게 아니구나. 나무의 조직을 망가뜨리는 거구나.
0: 맞아.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격렬하게 싸우다가 더 빨리 죽음에 이르는 거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더 빨리 죽이는 일. 삶은 그렇게나 치열합니다.
1: 괜히 슬프네. 식물 박사 남친이랑 다니니까 식물을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이 보게 돼.
0: 식물에서는 그 생도 보고 사도 보지. 이 산책길은 생사가 오고 가는 치열한 현장이라고. 치열한 햇빛 경쟁을 하고 자신의 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식물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엄마! 엄마!
1: 어?
0: 아, 그 대추나무 있잖아요. 그 집 앞에 대추나무.
1: 아, 그 대추나무 그 왜?
0: 그 밑둥 잘렸었잖아요.
1: 그래.
0: 근데 그 밑둥 옆으로 싹이 난 거예요.
1: 응?
0: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었던 거죠.
1: 어머머머, 그래? 진짜 살아있었네.
0: 몸통이 잘려나가고 뿌리만 겨우 살아남은 대추나무에서 싹이 납니다. 그렇게 생명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0: 희망이 가득 차. 정말 대추나무가 죽다가 살아난다.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새싹이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0: 그러니까요. 밑둥이 살아 있어서. 이게 9023님의 사연이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집앞다 죽은 대추나무가 살아났어요. 이게 살아나네요. 기적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농대에 다니다 보니까 요즘은 식물을 보는 게 예전이랑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잘 크네, 시들었네 정도였는데 지금은 괜히 이유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물이 부족했나? 온도가 문제였나? 이런 식으로요. 한 번은 실습하던 화분이 있었는데요. 며칠 바빠서 못 챙겼더니 완전히 말라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아, 이건 끝났다 싶어서 그냥 정리하려고 했는데 뿌리는 아직 살아 있었는지 며칠 뒤에 조그맣게 새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던 거죠. 반대로 되게 건강해 보이던 애가 갑자기 병이 와서 금방 시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때는 이건 살겠지라는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식물을 볼 때마다 아, 지금은 그냥 그런 상태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잘 버티는 중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아닐 수 있다고요. 요즘은 식물이든 사람이든 딱 잘라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조금씩 배우는 중입니다. 네.
0: 9023님께서 식물을 보면서 지금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식물만 이게 죽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입버릇처럼
1: 네.
0: 많이 하는데, 아휴, 진짜 죽다 살았네, 죽다 살았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걸린 일이 아니더라도 막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이런
1: 뭐,
0: 이야기를 하기도
1: 약간
0: 하고.
1: 배 아플 때, 신호가 왔을 때, 아, 죽다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0: 맞아요.
1: 배가 너무 고프거나 아니면 좀 목이 너무 말랐을 때, 아니 너무 더웠을 때, 요즘 같이, 그럴 때 에어컨 바람 싹 이렇게 쐬면, 아, 죽다 살았다. 너무
0: 진짜.
1: 리얼한가요?
0: 진짜로.
1: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0: 맞아요. 죽다 살았다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고, 2464님이 저희 집도 죽은 줄 알았던 고무나무가 있었는데 싹이 나더라고요. 같은 경험 반갑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1: 저랑 이제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분도
0: 네.
1: 그 식물 키우는 거를 되게 취미로 하시거든요.
0: 식집사시군요.
1: 네. 그래서 막 화분 이렇게 분갈이도 하고 뭔가 시들어지면 그거를 또 떼서 살리려고 막 노력하고 근데 그러다 죽는 애도 있고 어쩌다가 이렇게 새싹이 진짜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면서 뿌리도 나고 막 이러던데 아 되게 뭔가 그런 생명의 소중함이 아 되게 귀여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살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게참 식물이지만 그래도 참 대단하다.
0: 대견하다.
1: 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잘 자라겠지 하는 식물들이 오히려 죽어버리고, 아, 얘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식물이 지금 잘 자라는 그런 걸 보면서, 2464님은 사는 건 그래서 마지막이 정해지지 않은 장편 드라마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장편 드라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장편 속에서 많은 이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렇게 또 보내주셨고, 1166님은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1: 사는 것은 행복이다. 하느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이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한 것을 다 이제 하느님의 은혜로 돌리면 그것이 나의 행복인 거죠.
1: 그 다음, 4024님께서 나의 살아가는 것은 감사이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이다.
1: 7632님은 저가 살아가는 이유는

0: 평화 방송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유, 네.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네. 또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역시 나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감사하다 이런 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말씀해 주신 장편 드라마가 네.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는 건?
0: 사는 건?
1: 네.
0: 저는 사실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의
1: 자녀죠.
0: 자녀로서 네.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저는 그래서 제가 사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화요일에 이제 네. WYD 되고 이제 마지막
1: 네, 네.
0: 종착지로 이제 그런 신학교에서 공연을 하면서 이제 저희 30일간의 그 십자가 여정이 이제 끝났었는데요. 그때 이제 공연을 하는데 사실 그냥 갑자기 제가 들어가게 됐고 뭔가 되게 조금 정해지지 않은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뭔가 네. 너무 이제 급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산은 적고 뭔가 해야 되는 거 많아서 그랬었는데 딱 공연 딱 됐을 때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탁탁탁탁 되고 저도 사실은 이 역할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뭔가 네. 공부할 시간이. 근데 그런 순교자 역할과 그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 역할이었는데
1: 어려운 역할이다.
0: 네. 그런데 되게 그냥 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 방황하는 네. 그런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고 순교자 역할을 했을 때도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1: 네.
0: 뭔가 그 분들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냥 어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되게 그 상황에서 되게 집중이 되면서 좀 눈물이 나면서 좀 되게 역할에 이렇게 몰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되게 마음이
1: 뿌듯했어요.
0: 되게 뭐 맛있는 걸 먹은 것처럼
1: 되게
0: 네 풍족하더라고요. 뭔가 가슴 안쪽이 뭔가 되게 풍부한 느낌이랄까?
1: 벅차오르고
0: 네. 뭔가 근데 그게 오늘까지 뭔가 되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민들이라던가 뭔가 이런 것들이 네. 되게 저한테 조금 스트레스였는데 뭔가 약간 조금 다 거쳐진 구름이 거쳐지듯이 아 그래 나는 어차피 나약한 존재고 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 그 공연 끝나면 딱 들면서 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것은 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따르는 게 제가 사는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분이 이끄는 길로 네, 살아가는 네. 것. 내가 사는 것은 이끄는 길로 살아가는 것이다.
0: 네.
1: 그래서
0: 좋습니다. 좀 더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또 했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사는 거는 바로 기적이다.
0: 기적.
1: 생각합니다. 기적인가요?
0: 기적인가요?
1: 저희 기적 같은 이야기를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0931번으로 일상 속의 소소한 모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노래도 만들어서 들려드리고 드라마로도 들려드립니다.
0: 네.
1: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상홍 씨 어떠셨나요?
0: 오늘도 너무 좋았고요.
1: 네.
0: 이렇게 여러 사연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공유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뭐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내 안에 예수님 이야기도 좋고 뭐든 다 좋으니까요.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우리 상홍 씨 보내드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할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타민 5C. 상어가 나타났다. 영화 내용이냐고요? 현실입니다. 강원 강릉 앞바다에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는 해양 레저와 해수욕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해파리와 상어 유입을 막는 방지망도 지난해 4배가 넘는 51곳에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지키면 바다로 향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겠죠? 앞바다가 없는 우리 대구에선 앞바다를 떠올려보면 시원하네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란 만담이 있었잖아요. 여름의 바다에 상어가 뜨고 사이다가 뜨고 퇴근 시간에 우리는 마음이 뜨겠죠? 오늘의 비타민 말, 지금 원하는 바다는 어서 퇴근하고픈 바다! 즐거운 퇴근길 되세요.지금 퇴근하고픈 바다! 퇴근길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 박상민의 바다로 가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5: 김준일의 시사천국.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23세 남성 장용기 사건이 경찰의 부실 은폐 의혹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5일 새벽 하교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범행 이틀 전 스토킹하던 베트남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가 10시간 감금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위협을 느껴 도시를 떠났습니다. 장 씨는 이를 모르고 30시간 동안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피해 여성을 찾아다녔고 범행의 적당한 장소를 물색 끝에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더 커진 것은 경찰

0: 장 씨의 아버지에게 넘겼고 아버지는 현장에 들어가 아들이 사용했던 리얼 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했습니다. 또 이전 휴대전화를 불에 태웠습니다. 리얼 돌은 목과 가슴 부위가 훼손된 것으로 나왔는데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경찰의 부정부패와 부실수사는 어떻게 견제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책임있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검찰 직접 수사의 부작용도 있지만 경찰의 사건 은폐와 부실수사 부작용도 더 클 수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없앤다면 어떻게 상호 견제할지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구덕이 무섭다고 장독대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일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시작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엔젤스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일부터 02로 전화가 걸려오면 모르는 번호라도 일단 반갑게 받아주시고요. 무슨 라디오 듣냐 물어보면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저녁 6시 CPBC 김준일의 시사천국.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엔젤스입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시사천국이 쑥쑥 키워보시죠.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응원 또는 소문이라고 말머리를 달고 응원 댓글 팍팍, 천국의 팍팍 소문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시원한 빙수 쿠폰 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최고의 김치들과 함께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천국 같은 세상 올 수 있을까?
1: 김준일의 시사천국. 예, 7월 임시국회 열었죠. 또 당권 레이스 지금 더불어민주당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재가동 파장까지 오늘 현안들 최고의 3김 김씨 3명이 풀어내겠습니다. 김한한겨레 21 기자, 김종일 시사전화 기자, 그리고 저 김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7월인데 세 분은 세 분이래. 나 입에 뱄어. 두 분은 휴가 계획 없으십니까?
3: 아, 이거 가야 되는데 일단 전당대회 끝나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1: 8월 17일 이후에.
4: 저는 저 일정과는 상관없이 초등학교 방학 일정에 맞춰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네. 학교 일정에 또 학부모들은 맞춰줘야 돼요.
3: 당연히 그러셔야겠죠.
1: 그러니까요. 네. 예. 언제 또 휴가 가는 게 좋을지 참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휴가는 휴가고 오늘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먼저 얘기해보죠. 윤리위가 오늘부터 징계 논의를 시작하는데 접수된 징계 요청만 50건 안팎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3: 제가 오늘 취재한 바로는 50건 이상이더라고요.
1: 이상이에요?
3: 네. 60, 70건에 달한다라고 들었고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가 그 저희 방송 시작하기 방금 전에 끝났다라고 해요.
1: 예.
3: 그런데 이제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고 또 이게 오늘 이제 결과를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첫 번째 회의만 끝난 것인지도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한테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일단 당권파 비당권파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1: 예.
3: 실제 징계할 것인가는 징계한다. 라는 게 강하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광한 최고위원 당권파 쪽이시잖아요.
1: 예.
3: 이렇게 취재해봤더니 징계할 것 같다. 특히 친한계 쪽 위주로는 세게 징계 카드가 나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4: 이게 징계가 올라간 건수를 보면 북한 노동당의 기치 중에 전인민의 간부와

0: 이런 게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 지금 징계 건수만 놓고 보면 전 의원, 전 위원장의 징계화 국면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대한과 미래가 전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 25명 이상 되는데.
1: 아, 그렇게 많아요?
0: 네. 만약에 징계를 한다고 하면 현역 의원만 25명입니다.
1: 예.
0: 그리고 친한계 의원을 대략 잡으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박민식 의원을 비난했던 의원들도 있어요. 뭐 한기호 의원 같은 중진 의원들도 있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구속자들이 뭐 겹치기도 하지만 얼핏 현역 의원들만 최소 만약에 모두 징계를 한다라고 하면 30명 이상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징계가 징계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당내에 뭐 징계 계보, 징계파 이런 흐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다수가 징계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고 국민의힘이 당무 기능이 잘 안 돌아간다 뭐 이런 비판이 꽤 오래됐는데
1: 예.
0: 국민의힘의 모든 기구 중에 윤리위원회만 때에 맞춰서 딱 이제 정확한 타이밍에
1: 예.
0: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뭐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1: 근데 이게 지금 뭐 논란들이 있는데 뭐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제 징계를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2: 네, 지방선거 전후에요.
1: 네, 지방선거 전후에 근데 상당수가 예, 장동혁 대표 뭐 지지자 혹은 팬카페
2: 네.
1: 뭐 이쪽에서 지금 했고
2: 네.
1: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
2: 네.
1: 윤민호 윤리위원장이 심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은 장동혁 대표가 회의를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2: 그렇죠.
1: 그러면 이거는 뭐 물레방아인가? 뭐 이런 자기네들끼리 계속 돌리고 네. 해가지고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더라고요.
2: 일단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징계 카드의 배경에 취재 기자들이 지금 가장 열심히 바짝 취재하는 부분이에요.
1: 예.
2: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의 이전 징계 카드 우리 대표적으로 배현진 의원이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모두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가처분 처분이 인용됐잖아요.
1: 예.
2: 그때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사안을 같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 같은 법원에 가서 같은 판사가 할 텐데 왜 장동혁 대표는 징계 카드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지가 기자들의 가장 큰 취재 배경이거든요.
1: 예.
2: 근데 그걸 당권파한테 물어보면은 당권파의 세계관에서는 지금 당내 기강과 질서가 너무 틀어졌다라는 의견이 강하고 조금 더 깊숙하게 취재해 보면은 요새 정치권 에서 이 표현이 화제잖아요. 코어 지지층.
1: 예.
2: 장동혁 대표의 코어 지지층에서는 이걸 안 하면 장동혁 대표는 연임할 수 없을 만큼 이 요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 윤리위에 징계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던 그 당원들 지지층들은 이게 대체 말이 되느냐? 장동혁 대표가 왜 결단을 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코너에 몰릴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근데 당원과 지지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정치인이라는 거는 자신의 소신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국민의힘에 장동혁 대표다 더 오른쪽의 스탠스에 있는 대체제 보완제가 있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세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줬던 분이 이진수고.
1: 이진수고 의원. 네. 그렇군요.
0: 근데 이게 뭐 장동혁 대표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논리적으로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 일단 전제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결사체인데 그럼 당장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김문수 대선 후보 뽑았을 때 무소속이었던 당 밖에 있었던 한독수 옹호하자고 했던 예. 사람들 그 사람들 징계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체제에서 그거를 징계한다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 뭐 박민식 의원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다라고 하면 당장 이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사람 지상파에도 나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세훈 후보 무능하다고 했었는데
1: 예.
0: 네 번 하는 동안 보여준 게 뭐 있냐고 했었었는데 그러면 그거 징계할 거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거냐면 이게 이제 이 징계가 어떤 일관된 원칙이나 리더십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 네.
0: 이게 오히려 저 정적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반대파.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코멘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친한계를 징계한다기보다는 반장계 전부를 징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맥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이제 겉으로만 보면 그런 국면이죠.
2: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되게 우리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 게 장동혁 대표가 아까 물레방아라고 했던 그 장동혁 대표가 움직이는 그 윤리위에서 징계 리스트에 내 이름이 안 올라가 있으면 어떡하지?
1: 아 그래요?
2: 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비당권파 측에서
1: 내가 징계 안 받으면 나는 열심히 활동 안 한 거야?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찍힐 수 있다.
2: 네, 지금 양측 모두가 지지층을 바라보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예. 가령 저번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사실상의 제명 처분을 받고 얼마나 그분 입장에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얼마나 역설적으로 정치적 체급이 높아졌어요. 예. 이번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체적으로 징계 안에 많이 사람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제일 아래에 있으면 어떡하지?
1: 예.
2: 혹여나 내가 여기 안 들어가 있으면 나는 방금 앵커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지지층이 봤을 때 그럼 나는 뭐 했냐라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하지? 라고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할 만큼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징계 카드가 당내에서 약간 희화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1: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징계 요청서도 접수가 됐다는데 내용이 보니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당사자이자 당선인이면서도 재선거 요구에는 침묵하고
2: 네.
1: 당대표가 필요하냐 하는 발언으로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를 부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건데 이거
0: 그 나중에 예. 국민의힘이 지금과는 좀 다른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합리적이네 이런 평가를 받는 시기가 오면 넌 그 시기에 징계를 받았었니를 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징계가 지금 너무 이제 뭐 남용을 넘어서 오용되고 있고 예. 이게 징계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쨌든 제재인데 이거 자체가 지금 의미가 퇴색되고 있고 오늘 장동욱 대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다라고 전해지냐면 한번 제명하면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북한 노동당의 그 비유를 들긴 했지만 이게 이제 저는 이런 정당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군요. 그 정당 말고는
1: 자유지의 총합이 네. 당대표기는 하죠. 네.
0: 그게 이제 국민의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체사당 같은 건데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퇴행적이고 너무 이제 말하자면 볼썽 사나운 풍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징계 얘기를 해볼게요.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조롱 구호가 이제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지금 징계를 했고 출전 정지 6개월 그리고 이제 정치권이 지금 완전히 핫해졌어요. 최근에는 지금 이병태 규제위 부위원장이 이 배재고 징계를 직접 비판하면서 5.18이 성역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청와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경고를 했는데 또 글을 올렸다가 방금
2: 사퇴 권고가 나왔습니다.
1: 사퇴 권고가 나왔고 네. 방금 사의를 표명했어요. 방금 전에 사의를 표명해서 그거를 청와대에서 수용한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이거 가지고 정치권이 싸우는 거냐 김한 기자 왜 이렇게 싸워요?
0: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뭔가 이걸 이제 범죄오류라고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5.18을 대하는 태도에 이중성이 있어 민주당이 5.18을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5.18과 관련해는 이러이러한 정치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 점을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예. 비판할 수 있는데 지금 이병태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하는 건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논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논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병태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이제 말하자면 공격 어쨌든 이 학생들이 광주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서 올라온 특정 지역 대상의 학생들 대상으로 스포츠맨십 그리고 운동장에서 하면 안 되는 형태의 어떤 구호를 했고 그래서 이들도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연맹에서 자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징계를 내렸고 오늘 이제 광주까지 직접 내려가서 감독 이하 모든 선수들이 자필 편지로 쓰고 광주일보에서도 그걸 수용했고 같이 화해를 하고 이제 역사 교육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학교와 그다음에 자율적 연맹 이제 야구 연맹은 민간 사단법인이니까 연맹 그리고 이 당사자인 학생 가해와 뭐 피해로 나눈다면 이 양교의 학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태도에 비해서
1: 예.
0: 여기에 이제 말을 보태고 숟가락을 얹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는 그야말로 이거 보는 사람을 다 부끄럽게 할 정도로 말하자면 저열하고 본인의 이해관계나 어떤 정무적인 필요에 따라서 5.18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번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명백한 말하자면 혐오 표현이고 운동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욕적인 차별행위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영역에서는 합의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1: 예.
0: 오히려 정치권이 이거보다 훨씬 더 인지나 인식이 늦고 퇴행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배재고 앞에 또 이제 화안을 또 보냈더라고. 이쪽 한쪽에서 이제 뭐 의원은 아니고 익명의 시민들이 이제 조화를 보낸 거죠. 근조 맞아요. 조화를 맞아요. 보내니까 일부는 또 화안 보내고 지금 막 난리도 네. 아니더라고요.
2: 이진숙 의원 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의 수갑을 채우는 짓이라면서 예. 이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화안을 보냈는데 방금 이게 전형적으로 김한 기자가 말씀하셨던 자신의 정치적 정무적 이익을 위해서 갈라치게 하는 거죠. 지금 정치권들의 이 논쟁에 딱 하나 빠져있는 게 뭐냐면은 광주일고에서 그 당시에 그 뛰었던 그 피해자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0: 빠져 있죠.
2: 그 학생들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왜 정치인들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는 어른들이 우리 피해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 사안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나 공감은 제로인 채
1: 예.
2: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공격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치권과 어른들이.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할지를 생각해 보면서 정치권이 지금 질문과 초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1: 그렇군요. 네. 그 김한 기자 아들이 야구를 하죠?
0: 네, 지금 이 사건 나오면서 그 질문을 진짜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예, 예.
0: 네.
1: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네. 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네. 일단은 이게 뭐 5.18 때문에 더 뜨거워진 건 맞는데 네. 예를 들면은 상대 팀을 이렇게 약간 조롱하고 네. 뭐 이러면은 그게 뭐 문화가 만연한가요?
0: 아니요, 그 만연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네. 이 응원, 이 음률 가야지 하는 이 음률의 응원은 많이 하는데 여기에
1: 안 다치고 가야지 원래
0: 뭐 안 다치고 가야지 네. 어디 학교 이름을 대면서 학교 잡고 가야지 뭐 이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수 이름을 넣는데 그게 경기에 다 들릴 정도로 한다 그럼 심판이 제지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탱크데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순간적으로 뭐 소리를 질러서 투수를 흐트러뜨리는 행위거든요.
1: 예.
0: 근데 그거가 탱크데이가 아니라 그냥 소리만 질러도 심판이 거슬리면 제지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페어십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초창기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게 왜 심판선에서 일단 제지가 되지 않았는가.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1: 예.
0: 두 번째는 감독이나 코치들도 경기가 진행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이기고 있었잖아요. 배재구가. 이기고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게 학생 스포츠에서는 있고 그걸 지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승패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원 스포츠라는 게.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심판과 감독 코치의 관리 책임이 크다고 보여지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경기 중에 야유를 보내고 이게 막 어쨌든 승부라는 게 도파민이 터지는 행위 그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일탈적 행위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네. 그거를 제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심판이 있고 감독 코치가 있는 건데 어른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고 학생들이 뭐 잘 모르고 이럴 수도 있지 않냐 응원이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많이 얘기했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거 엄격하게 입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운동장 안에서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도 네. 막 뭐 손흥민이 뭘 당했다 이러면 엄청 비분관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고 또 이제 덩달아 화제가 됐던 건데 뭐 경남고의 응원 같은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1: 예.
0: 뭐 강물이 바다를 이길 수 있겠냐 부산함 놀러 온나 이런 게 해서 뭔가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보면 청량감을 느끼고 뭔가 이게 학원 스포츠 한 장면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 응원을 예를 들면 광주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향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사회적 논란에 빗대서 이 학생들을 공격하는 방식 이게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이제 말하자면 예외적으로 혐오 표현만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첫 번째 들어가는 그 표현인데 이것마저 자유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해도 되는 건가 본데 뭐 되게 권위 있는 사람이 이거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10대들의 만연에 있는 이런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인 언사를 막을 수 있는 이제 말하자면 두개 없어진다 뭐 이런 거를 좀 정치권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 국제대회 나가면은 이건 다 퇴장해요.
2: 그렇죠. 몰수패 당할 네. 일이고
1: 몰수패 당할 네.
2: 그 여론으로부터 엄청 질타받을 일이고 저도 꼭 하나 짧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특히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0대 친구들이 뭘 알겠냐. 5.18은 이 친구들 김 기자 저 몇 년생이야? 저 83년생입니다. 라고 하면은 김 기자한테 6.25 같은 거야. 애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말이 되나 싶어요. 아니 5.18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한다. 100번 양보해도 그럴 수 있지만 어른은 그럼 가르쳐야지. 어떻게 하면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커리큘럼에 넣어서 가르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죠. 정치권이. 5.18이 모른다? 모르는 게 당연하게 이야기한다? 그게 말이 되나 싶어요.
1: 그 이병태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했지만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이 이건 이제 존 스튜어트 미래 자유론까지 끌어들이면서 뭐 김일성을 광장에서 찬양할 자유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는 그냥 김일성을 자연인이 찬양한 게 아니라 6.25 참전일에 참전 용사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김일성 만세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를 네. 향해서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니들이 옛날에 죽었든 말든 나는 김일성 찬양할래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완전히 범주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2: 이 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도 역사적 아픔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사회적 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1: 아, 뭐 이 와중에 걸그룹 멤버가 무섭노라는 유튜브에서 발언했는데 조국 대표가 일베식 표현이다. 노라는 거는 이게 부산 사투리하고는 다르다. 예를 들면은 밥 먹었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밥 묻나라고 하지. 그래서 노라고 붙이는 거는 일베식 표현이다라고 하니까 또 이거는 사상 검증이다. 뭐 하면서 논쟁이 붙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0: 아니
1: 리센느? 리센느라는 거제 야호란 네. 걸로 네. 유명해진 걸그룹이죠.
0: 그러니까 예. 이제 저희 세대에서 일베의

0: 뭐 어휘나든지 이런 거를 막 이제 말하자면 비판적 기사도 써보고 했던 사람들은 노를 붙이는 거에 기계적 경계를 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또 서울 사투리를 쓰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하나의 밈이 됐고 실제로 그 사투리에서 그 표현들이 있고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일베 문화라든지 그런 극우적인 밈들이 10대 일상에 투영된 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거를 고민하는 게 정치인의 몫이지 어떤 연예인이 이거에 대해서 그런 의도를 갖고 했는지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 올라타서 그 연예인을 마녀사냥하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걸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냐. 이 부분에서 저는 이게 가장 이제 말하자면 해결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태도라고 보여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설령 그런 이제 말하자면 영향을 받아서 그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거를 다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더군다나 기성세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 어른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찰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일단 이 가수는 거제도가 본인 고향이고 그래서 사투리가 뭐 잘 평소에도 잘 나오는 건데 네. 뭐 어떻게 봐요?
2: 그러니까 저는 방금 김한 기자 말씀한 것에 완벽하게 동의하고 우리 모두가 아는 예전에 부산 영화 친구 있잖아요. 예. 네가 보지 뭐 하시노. 그 노가 붙었다라고 해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그것도 그 일베식 표현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대한민국에서.
0: 그 세대가 모두 좋아하는 강산의 와그라노도 있습니다.
1: 와그라산노 와그라노.
0: 와그라노 네, 이런 노래가 있죠.
2: 저는 짧고 굵게 말씀드리면 조국 그 전 대표가 지금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고 낄끼 빠빠 기억하셔야 된다.
1: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지금 전 대표가 됐죠. 이제는 자 오늘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5.18 사적지인 광주 전일 빌딩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STI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7월 4일부터 5일까지 전북 특별자치도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거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를 했는데요. 다자 대결에서 김민석 44.2, 정청래 20.4, 송영길 15.4, 김용민 4.0, 없음 11.5, 잘모름 4.4. 가상 양자 대결에서 김민석 58.8, 정청래 23.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소개한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김민석 전 총리가 좀 압도적이네요.
0: 그러니까 이 정도면 보통 언론에서 대세론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예.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표현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자에서 두 자릿수 이상 그다음에 양자로 가면 거의 세 배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인데 이게 최근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 내 극한 갈등 그다음에 대통령의 여러 차례의 말하자면 언급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숫자로 자리매김 됐는가 이거를 좀 보여주는 수치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어때요? 지금 민주당의 그 양 진영이나 정청래 대표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축된 것 같아요, 살짝.
2: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분이 저번에 박찬대 그 전 원내대표랑 붙었을 때도 그 의원들의 지지는 훨씬 더 못 받았었고 여론조사에서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결론이 많았을 때도 그때 기자들한테 했던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중도를 믿지 않아. 명확하게 표를 찍어줄 지지층들한테 소구하는 전략을 나는 펼치고 있고 그 스케줄대로 밟아 나가면은 나는 언제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어 예. 라고 되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도 박찬대 전 의원을 지지한 의원이 훨씬 많았어요.
1: 그렇군요.
2: 세가 훨씬 컸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지금 조급함이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가 보안 수사권 같은 거 정청래 대표랑 뭔가 각이 안 서게 계속해서 나도 그럴 거야 나도 그럴 거야 이러면서 전선이 옅어지고 있잖아요.
1: 예.
2: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각이 안 서는 게임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고 있다라고 취재가 됐어요.
1: 그렇군요.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묘역을 찾았고 이제 나 노짱 그립습니다. 뭐 나도 노사모였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런 게 뭔가 이 적통 싸움을 좀 해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0: 그러니까 집권 1년 차에서 2년 차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통령은 4,700조 때 국가 산업 대개조 전환 프로젝트를 던지고 있는 때에 전당대회에 나오는 집권여당 대표 후보가 20년 전, 25년 전에 적통을 갖고 콘텐츠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좀 근본적으로 의문이고 이게 굉장히 좀 낙후된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계속 이제 정청래 의원 개인에 대한 파면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연 정치인 정청래에게는 도움이 되는 과정인가? 이 부분에서도 좀 의문이 있고 저는 지금이라도 집권여당답게 좀 전당대회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네. 대표가 뭔가 본인의 위치를 탄압받는 이미지 피해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 정치인들이에요. 이게 외부를 향한 선거가 아니에요. 내부에 왜 적을 만드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2: 올드민주당과 지금 유 이재명으로 지금 민주당의 구도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 김민석 전 총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명픽이 명확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이 정청래 전 대표는 그래서 울며 겨자 시기로 이 전략밖에 안 남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올드민주당에 대한 향수와 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내가 소구하겠다.
1: 그 송영길 의원은 네. 출마를 한대요?
2: 네, 출마하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끝까지 간대요.
1: 끝까지 가요?
2: 네. 이 결선 투표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예. 송영길 그 의원 측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지지율은 3등으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2등으로 올라설 수도 있고 2등으로 올라서면 김민석 총 총리랑 양보하지 않고 간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송영길 의원이 그 세 명 중에 또 유일하게 호남 출신이다 네. 보니까 호남 표를 좀 가져가는데 뭐 어느 정도는 좀 소구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0: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하면 그냥 노선 구분을 얘기하면 좀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는 그림이 되면서 이 부분을 견제하는 거를 일단 1차적인 목표로 가지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다가 결선에 만약에 본인이 진출을 하면 그때는 뭐 김민석이 되나 송영길이 되나 어차피 마찬가지 역할 아니냐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말하자면 선거 전략을 짜기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운신의 폭도 좀 넓고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 얘기해 볼게요. 지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삼성은 광주에다가 부지를 선정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오늘 청와대에서 광주 군공항에 공장을 짓겠다, 팹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삼성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 군공항으로 왜 정해진 거예요?
2: 여기가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가 있는데 부지 확보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였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또 평탄화 작업이 돼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많이 쓰던 용어인데 그래서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여기가 광주 송정역 KTX 역도 가깝고 항만 도로에 대한 인프라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또 이게 군 공항이라고 하는 거는 국유지란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상 작업이 매우 수월하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고 또 오늘 정부 청와대에서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거는 이거는 기업들이 여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상식적으로 우리가 250만 평의 평탄화되어 있는 땅을 보상 문제 없이 입지로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예.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고 이런 입지가 전국 따져도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계획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교통이라든지 다른 인프라 문제가 있지만 일단 모든 공장이 대형 공장을 지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보상 문제고 입지의 평탄화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2: 저는 그리고 또 하나의 정치적 수가 녹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야권에서 예. 처음에 이 메가 프로젝트 나왔을 때 당장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의원 등등 해가지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여기에 땅 갖고 있는지 전수조사 해봐야 된다. 이걸로 이거 땅 투기하거나 어떤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보상을 얻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마치 호남의 정치인들이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자신의 그 재산을 불릴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짰잖아요. 그런데 예. 250만 평 군공항이다라고 하면 군공항 땅을 민간이 살 수는 없잖아요.
1: 근데 아직 군공항이 완전히 이전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가동되고 있는 거면은 군공항 부지를 또 찾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여기에 안보상 큰 구멍이 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대체 부지를 물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 입지라기보다는 가장 패스트하게 할 수 있는 입지를 고른 것 같아요.
1: 영어가 되네요.
0: 베스트
1: 예, 베스트. 네.
0: 제일 이게 패스트한 입지를 고른 것 같고 이거보다 예. 말하자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 뭐 전력이라든지 여러 인프라를 따지면 더 좋은 데가 베스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요인들을 감안할 때 여기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입지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1: 정부에서 이제 대만의 가오슝 모델을 얘기를 했는데 가오슝의 공장을 지을 때 TSMC가 4년 걸렸거든요. 4년 만에 지어서 가동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임기 내에
2: 그러니까요.
1: 여기를 지금 가동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김천국 지금까지 김종인 시사저널 기자, 김환 한겨레 시사 기자, 그리고 저 김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4,700조 원.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내놓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전력과 용수 등 에너지와 자원 관점에서 짚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우리 산업지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갈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양승훈입니다.
0: 예, 지난번에 한번 그때 방송하고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1: 예, 한 1년 만인 것 같네요.
0: 그러니까 거의 네. 한 1년 만인 것 같아요. 네. 예.
1: 안 불러주셔가지고.
0: 아예 그 뭐 저희가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 뭐 양승훈 교수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은 원래 대우조선해양에서 예, 근무도 하셨고 네. 그러다가 또 중공업 유토피아
1: 네,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라는
0: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라고 쓰고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 산업 쪽을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회학과 지금 교수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거기서 어떤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1: 아, 저는 산업 사회학, 뭐 노동 사회학 이런 거 주로 이제 강의하죠.
0: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또 경남대에 계시니까 경남 영남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는지도 그 시각도 좀 궁금. 교수님의 시각이 아니라 주변에 또 계신 분들의 시각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모시고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일단 네. 제 느낌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 보고회 이거 할 때 뭔가 박정희의 귀환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뭐 본 건 아닙니다만 교과서에서 봤습니다만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있었던 1973년에 중화학공업 육성 뭐 그러면은 이제 조선 뭐 네. 철강 이렇게 네. 막 딱 찍어가지고 네. 어디에다 뭐 짓고 막 6대 우리나라가 이제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가야 된다 막 이런 네. 얘기하면서 쫙 이제 펼쳤던 산업 대전환이 있었고 그게 뭐 잘 됐으니까 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또 전문가로서.
1: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73년에 중화학공업화라는 걸 했고 6대 산업을 육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종합기계도 있고 뭐 석유화학도 있고 조선도 있고 뭐 이렇게 큰 무거운 이제 산업들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한 거죠. 하나는 이제 우리 경부축이라고 해서 경부고속도로 놓기 때문에 예.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서울부터 부산까지 연결되고 그 반계에 있는 도시들을 이제 육성한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을 육성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철을 이제 65-6년에 이제 그 짓기로 해서 이제 완공을 했는데 그 철을 써야 하기 때문에 철이 무겁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포항부터 해가지고 원래 계획은 한 거제까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쪽으로 가는 정도 구간을 생각했다가 당시에 신민당이 야당이었잖아요. DJ가 있던 신민당이 야당이었는데 이쪽에서 호남 푸대접 시정위원회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국회 예. 이제 위원회를 만들었고 당에서 좀 이제 이게 다 영남만 몰아줄 거냐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여수까지 간 게 중화학공업합니다.
0: 그렇군요. 그 여수의 석유학,
1: 예, 석유학단지
0: 그쪽으로 이제 모였죠. 그때는 이제 여천이라고 아마
1: 맞습니다.
0: 불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1: 여천이어서 지금도 회사 이름이 여천 NCC 이렇게 돼 있는 게 여천 산단까지 해주는 거고, 뭐 광양에 이제 그 제조업 하나 더 이제 철강 하나 더 이제 포스코에 브랜치를 놔주는 거예요.

0: 잖아요. 예. 사실은 이번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는 정말 그 정도 기획에 준하거나 사실 GDP 대비 규모로 하면은 뭐 비슷할지 모르겠으나 전체 총액으로 하면 뭐 박정희를 압도할 정도의 산업 정책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4,700조는 사실은 우리나라 예산으로 봐도 몇 예. 배가 넘 거의 10배 가까운 돈이고
1: 물론 뭐 대부분은 이제 기업이 내는 MOU 성격이에요 현재까지는.
0: 근데요 예전에 우리 중화공업 할 때도 정부가 돈 낸 게 아니고요 차관 끌어다 주면은 이제 보증 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었고 기업들이 사실은 그 대출을 가져오거나 혹은 출자된 투자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때나 예. 지금이나 양상은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어쨌든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기반을 닦아주고 아니면은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때랑 지금이랑 그러면 어쨌든 플랜 자체는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총 사업 규모 자체에 대해서 그림은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기업과 함께 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시끌벅적 논란이 됐던 거는 왜 호남의 서남권에 이렇게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어서 왜 다른 지역에 더 입지가 좋은 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았느냐, 왜 호남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아줬느냐, 이게 이제 가장 시끄러웠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한데요. 일단 근데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지금 용인 평택축 혹은 이제 우리 기흥부터 이어져가지고 평택까지 연결하거나 혹은 이천부터 청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전부 다 포화 상태고요. 물론 이제 용인에 지금 삼성의 국가산단도 있고 용인에 지금 일반 산단에서의 그 신축 이제 증설해야 되는 설비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작업입니다.
1: 짓고 있죠 지금.
0: 네, 이제. 짓고 있고 아직 국가 산단은 아직 완전히 시작 삽을 뜨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최대한 그쪽도 하는 쪽으로 하자고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난이도가 전국의 어느 지역에 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일단 전기 없고요. 우리가 네 가지 요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땅 필요하고 물 필요하고 전력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재가 필요한데 예. 지금까지 인재가 1번으로 이제 고려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 전력 뭐 그다음에 땅은 뭐 어쨌든 어떻게든 하겠다 이랬지만 이제는 이제 물리적 한계에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게 컨센서스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남는 거는 그러면 호남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일 텐데 예. 그럼 이제 뭐 충남 그다음에 우리 구미가 있는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이제 호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엔 유치 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자체들이 참여하였는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번에 광주와 전남이 통합해서 7월 1일에 이제 광주 전남 특별시가 되었는데 전남 광주 특별시죠. 예. 예. 이 광주가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을 들였고 또 이제 통합 기조, 광역 통합 기조에서 좀 적극적인 정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땅값 관점에서 호남이 쌀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하시는 거 들었는데 군공항 부지가 사실은 보상의 측면에서도 유리했을 것 같고 예. 그 외에도 우리 이제 첨단부터 그러니까 광주의 첨단 지구부터 장성까지 연결하는 벨트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부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구획이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조금 유리한 점도 있었을 거라 싶어요. 그리고 물과 전력 문제는 조금 뒤에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쟁점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 얘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가 이제 비판하는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하나는 2023년에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처럼 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왜 찍어서 했느냐 뭐 이런 비판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인재들이 호남으로 가겠냐.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그 기사가 중앙일보 기사였는데 취업 반도체 인재 취업 난방 한계선은 평택 점점점 호남 반도체 인재들이 호남 가겠냐 뭐 이런 기사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재 문제 뭐 이런 것도 뭐 뒤에 용수하고 전기 문제는 또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우선은 그런 것 같아요. 골라라. 대기업한테 골라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국가전략 산업 이제 그 선정을 했었거든요. 국가첨단 전략단지 사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디를 고르냐 용인하고 평택 다 고른 거죠. 그때. 예. 그래서 하게 해줘서 사실은 삼성이 이제 국가산단을 땄던 건데요.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것도 이제 바뀌는 게 없고 조율의 단계를 저는 이번에 거쳤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조율에는 사실은 당사자가 중앙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이번에 같이 참여한 조율 조율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삼성이나 SK가 인센티브가 있다 이렇게 느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예. 호남 가겠냐 이 얘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거칠고 폭력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서 지금 가장 큰 쟁점은 제가 지금 창원에 있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들 다 이슈가 뭡니까?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예를 들면 지역에도 과기원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고 나와서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공과대학 나와서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과학기술자가 될 거야. 혹은 우리나라 산업을 내가 이끌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지역에 사업장이 없어서 서울로 가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였고요. 지역에서는 예. 예를 들면 부산대 기계공학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족보 있는 그 기계공학과인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경기 남부의 회사들의 시험을 보거든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예.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그 공장들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그런 점을 생각할 때 광주에 지금 되면 광주에도 과기원이 있습니다. 예. 지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가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지은 학교 있잖아요. 에너지공과대학도 있고 지금 이제 이따가 뭐 전력 얘기도 하겠지만 그 그리드 편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예. 전력망 편성이 중요한 이슈인데 그 인재들 일단 갈 수 있는 걸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오해하는 것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넓지 않고요. 예. 송정까지 사실은 우리 시간 반 정도면 갑니다. 한 시간 반 정도면 가잖아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일단 폭넓게 활용하는 것부터 하고 그 뒤에 이제 직주락을 만족하는 이제 인프라까지 조성해주는 작업을 지금 있는 시간 동안 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지. 그럼 이제 다 수도권을 선호하니 수도권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는 얘기고 지금 예. 수도권이 너무나 ROI가 안 나올 정도로 사실은 너무나 포화 상태인데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그런 비판은 어디로 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당수가 반도체에 좀 집중돼 있어요. 투자가 어쨌든 반도체 공장을 짓고 또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또 하나는 이제 피지컬 AI라서 약간 뭐 다르지만은 크게 보면은 반도체 쪽에 굉장히 속된 말로 몰빵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1973년에는 다양한 산업을 육성을 했는데 이번엔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니냐. 그리고 굉장히 반도체 전망이 경기 전망이 호황인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이 플랜을 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지금 젠슨왕이 자꾸 치맥목으로 오는데 언제까지 올지 사실 모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슈퍼 사이클 하지만 슈퍼라는 말 뒤에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으로 저는 뭐 대비는 필요한데 근데 반도체 산업이 사실 종합산업입니다. 전후방에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필요하고 우리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로봇도 로봇 기술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 그 밸류체인 전체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지에 대한 보관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새만금의 들어가는 뭐 피지컬 AI나 지금 그러한 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엔 일단 반도체부터 던졌다고 생각하고 그 후방 산업들 예를 들면 중화공업할 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종합기계거든요. 예. 창원에서 선반을 만들고 장비 우리 소부장이 들어가는 부품 생태계를 자동차나 조성기자재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한 작업들이 같이 후행으로 따라와야지 아마 그런 우려는 조금 없애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때 전기하고 물 이제 이거 얘기했는데 뭐 기후에너지부에서 일단은 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동복댐을 더 높여가지고 얼마를 확보하고 어디서 얼마를 끌어오고 막 이런 플랜을 얘기했고 가장 큰 문제인 전기는 이제 호남 지역에 이제 남 서남권에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기는 한데 이것만으로 안 되다 또 이제 간헐성 문제 때문에 다른 전원이 필요하거나 송전망을 이제 원전에서 끌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0: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헐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그 내부적으로 송전이 될 수 있게 그리드를 편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적화가 안 돼 있어서 그 활용의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뭐랄까 기획은 있는데 계획은 별로 없는 상태라는 점은 좀 인정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근데 이참에 그냥 또 원전을 지금 지어야 된다거나 LNG 발전을 보충하겠다는 게 과연 이 RE100 기조나 CF100 기조에 맞는지는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하고 지금 짓는 과정에서 사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는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좀 있겠더라고요. 원래 지금 호남의 재생에너지들 어디서 쓰려고 했냐면 용인에 지금 짓고 있는 그 SK 하이닉스 신공장이나 예. 혹은 이제 삼성전자의 팹도 사실은 서남권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좀 활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전력이 또 필요해진다는 이제 이슈가 그렇죠.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조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용인 얼마나 이게 사실은 호남에다 먼저 더 지어주려고 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 정리는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력량 총량에서는 일정 수준에서는 좀 로스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용인도 지금 지어지는데 여기 호남 쪽에도 같이 지어지면은 같이 전기가 필요한 네네네, 상황이 올 수가 맞습니다. 있다. 그거는
0: 뭐 기조상으로는 지산기소 지금 정권에서 강조하니까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용인도 굴리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계획된 건 다 하겠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지금 충청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여기에서 반도체 호남에서나 용인에서 이게 경기 남부에서 만든 반도체들을 이쪽에서 후공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피지컬 AI는 또 이제 별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이거의 물류를 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문제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없을까요?
0: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다수가 또 사실은 경북에 많이 있거든요. 수도권에 몰려 있는
1: 구미 쪽에 많이 있죠.
0: 많이 네.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가 없냐면 이거 옛날 얘기를 좀 해보자면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설치할 때 그 당시 IBRD 현재 월드뱅크한테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그 컨설팅을 그랬더니 동서간으로 하면 균형 발전이 될 거고 남북으로 하면 빠른 성장이 될 거라고 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이제 빠른 성장 노선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빠른 산업화 노선을 취하면 사실 동서간이 약하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달빛 철도라고 해서 광주부터 대구까지 하는 거 정도가 지금 고속철이 되는데 예. 사실은 지금 부산 목포가 없고요. 사이사이가 굉장히 많이 빕니다. 또 크로스로 생각해 보면은 경북부터 부산으로 가는 길이 없고요. 그다음 대구부터 남쪽으로 가는 길이 또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채워주는 작업을 우리나라가 계속 철도망 계획을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아마 더 빠르게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건 광역간이고 광역 내에서 통근망에 있어서 지금 광주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호선밖에 없어요. 지하철이 하나밖에 없고 예. 주요 핵심 거점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송정역도 지나가고 하니까 뭐 문제없다. 공항도 지나가니까 문제없다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하고 연결성이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철도 계획을 그리고 지하철 전철 계획을 좀 더 빨리 더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듣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전국의 토목공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 들어요. 이게 약간 건설 경기를 일으키기 위한 네. 경제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죠. 사실은 뭐 산업화를 어마어마하게 산단을 짓는다는 것 자체는 뭐 토목공사인 거 분명하고 또 사실은 제가 조선업 연구자잖아요. 예. 조선업 연구자 관점에서는 우리 용접사들이 이제 좀 다시 정착했는데 또 이제 플랜트 지으러 다 가면은 인력난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들 정도로 규모가 큰 공사인 건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예전에 경기 남부에 플랜트 지을 때 그 거제나 이쪽에 울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임금이 네. 일당이 예, 안 맞아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네. 얘기를 옛날에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0: 예, 맞아요. 예, 지금 뭐. 예.
1: 베트남에서 많이 외국인들 데려오고 뭐 이런 외국인 노동자 데려오고 이런 걸로는 좀 감당이 안 되나요?
0: 그게 지금 조선소의 30%까지 이제 한동훈 장관 때 특례로 뚫어줬거든요. 원래 20% 정도까지 외국인을 쓸 수 있는데 예. 다 가득 찬 상태인데 뭐 그래도 부족하면 또 늘리자고 할까 봐 사실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좀 그런 문제도 사실 전국적 단위에서 지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얘기 듣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뭐 정부가 네.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뭐 부작용 뭐 이런 양극화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한테 좀 당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뭐 이런 거죠. 이제 순리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정책은 순리대로 기업에만 맡겨뒀을 때는 사실은 이제 기업이 선호하는 곳들은 이미 흥한 곳들을 주로 되기 때문에 균형 발전 관점에서 어쨌든 국가가 개입해야 됐다는 측면은 전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 낙관적인 가정에 의해서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다 반도체 산업이 그거에만 주의를 걷고 최대한의 산출만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생태계가 망가질 수가 있는 거고 대안이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만 떨렁 설렁설렁 짓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고 대졸자 이상의 인력들을 어떻게 확보할까 이런 게 또 지역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인력 공급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지 아마 균형 발전의 목표가 될 거고요. 그러한 이제 조율의 과정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예. 이 정권 내에 삽을 뜨고 일정 수준에서 완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조율의 과제가 주는 압력이 세질 텐데 그거를 어떻게 좀 현명하게 풀지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아, 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팩트천국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7월 6일 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6: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7: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함모를 주목하라.
8: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7: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광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의 뇌는 눈을 통해 받아들이는 빛의 양에 따라 낮과 밤을 구분하는데요. 장마 기간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확연히 줄어들어서 뇌가 낮 동안에도 밤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내내 비 왔다 흐렸다 하니까 시계를 안 보면 대체 몇 시인지 가늠이 잘 안 되셨죠. 이처럼 장마에 휩싸인 뇌가 착각에서 깨어나도록 밖은 종일 흐렸지만 우리의 공간 속에는 웃음과 수다와 음악을 더해서 환하게 불을 밝혀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음악에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020년 7월 6일 월요일 오늘 첫 곡 데일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7월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장마 기간인 것 같죠, 여러분? 하루 종일 흐리고 또 비도 오고 날도 좀 어두웠고 그래서 괜히 몸도 막 가라앉는 그런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낮에도 햇빛이 많이 나지 않으면 이 뇌가 이 나도 밤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낮에 피곤해서 졸다가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또 많은 시기가 바로 이 장마철인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처지지 않게 우리 뇌가 착각에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에이티즈의 Wave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상과 마음을 공유하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1부에선 역시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음작품 가족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깐타 에스파뇰.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전남 고흥 여행 상품은요,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 여행입니다. 고흥으로 여행가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이수민님께서 월요일 함께 할까요? 네, 이렇게 저에게 질문 주셨네요. 네, 수민님, 그래도 괜찮으시면 그래 주실라우? 어서 오세요. 김수정님께서 안녕하이소. 정디, 뭔가 오래간만인 이 느낌 뭐죠? 정디, 저 단발머리로 머리 잘랐어요. 머리숱이 많아서 10cm 자른 것 같아요. 라고. 네,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사투리가 이런 느낌인 건가? 그래서 제가 사투리 느낌 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저 사투리 어색해요? 수정님 어서 오세요. 저도 머리 잘랐는데 머리 자르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시죠? 잘 자르셨네요. 박진경님께서 주말 내 음저풍을 기다렸지 뭐예요. 알람 벨소리인 음저풍 시그널 들을 때마다 미소천사는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리듬을 타시고 저는 그냥 저냥 하루 보내고 음저풍에 눌러 앉았어요. 아유 참, 그 녀석 엄마 앞에서 어찌나 재롱을 떠는지 애교를 부리는지 엄마가 예뻐하는 건 알아가지고 말이죠. 공다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쭝디, 저녁으로 떡볶이와 오뎅 먹으며 듣습니다. 와우 맛있겠다. 다영님 부럽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구혜연님께서 쭝디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비 온 다음이라 날씨가 후텁지근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네, 혜연님 어서 오세요. 뭐 장마 기간 내에는 계속 이렇게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 될 거니까 뭐 이제 적응하셔야죠.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건 올해 장마는 짧게 지나갈 것 같죠? 늦게 시작한 만큼. 자, 이 밖에도 기혜정님, 장인혜님, 정예호님, 강금성님, 이지영님, 박효진님 등등이 또 빵톡으로 출첵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그리고 아침에 사랑했던 기억으로.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는 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1인 다역의 만능 뮤지션 노영심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곡은 대학생 시절 풋풋한 감성으로 만든 노래고요. 또 한 곡은 스타 작곡가가 된 뒤 직접 쓰고 부른 노래입니다. 먼저 들려드릴 곡은 1990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변진섭의 희망사항입니다. 이 노래는 노영심 씨가 이화여대 음대에 재학 중이던 시절 만든 작품인데요. 의외로 변진섭 씨는 처음 이 노래를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이 해오던 음악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앨범에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노영심 씨가 안 부르실 거면 이문세 오빠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급히 녹음을 했고 앨범의 마지막인 11번째 트랙에 말 그대로 껴넣듯 수록하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이 노래는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대히트를 기록했고요. 노영심 역시 단숨에 가장 주목받는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 곡은 노영심 씨의 1992년 가수 데뷔곡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입니다. 희망사항 이후, 성공 이후에 노영심 씨는 정말 눈콧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작사, 작곡, 편곡은 물론 피아니스트 또 방송 진행자로도 활약했었는데요. 바로 그 시기에 발표한 노래가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입니다.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희망사항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재치있는 가사와 유쾌한 상상력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노영심 씨도 이 노래를 두고 여성판 희망사항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익살스러운 가사 속에 사랑에 대한 소소한 바람과 설렘이 담겨있는 그런 노래죠. 자, 그럼 노영심 씨의 감성이 담긴 노래 두 곡 감상해 볼까요? 변진섭의 희망사항,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노영심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들 두 곡, 들어봤습니다. 모두들 많이들 좋아하셨던 노래 맞죠? 공다영님께서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피곤하지 않나요? 남자 입장에서 참 쉽지 않아요. 여자들의 어떤 거에 맞춰야 되는지 기억 너무 못하면 관심 없다고 뭐라 그러고 너무 기억 많이 하면 집착한다고 뭐라 그러고 딱 적당한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 쉽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수현님께서 전화번호부 쓰고 전화번호 기억했던 옛날 생각이 나셨군요. 전화번호 수첩 가지고 다녔잖아요, 왜 우리. 박효진님께서 어젯밤부터 잡채가 땡겨서 지금 당면 삶을 물 끓이고 있어요. 창문 열어놓으니 시원하네요. 이야, 직접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와, 요리 잘하시는구나. 아니, 저도 요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잡채 같은 건 방법을 알아도 맛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우, 효진님의 그 당면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계혜정님께서 저도 요즘 비빔국수가 땡겨서 좀 전에 비빔국수 해 먹었습니다. 와, 혜정님. 저도 오늘 저녁 비빔국수 먹고 왔어요. 맛있는 저녁 드세요. 이주원님께서 쫑디 전 토요일에 내 편과 수락산 다녀왔어요. 올라갈 땐 힘들었지만 내려올 땐 뿌듯했네요. 아유 좋으셨겠네요. 등산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갈 땐참 힘든데 정상을 오른 후에 내려올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고 뿌듯할 수가 없죠. 대견하죠 내 자신이. 1500님께서 오늘 낮에 극장에 가서 와일드 씨

띵을 보고 왔습니다. 상영관에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요즘에 극장가에 여러분 볼만한 영화들 꽤 많죠? 아마 다음 주인가? 나홍진 감독의 그 화제작 호프가 또 개봉하는 것 같던데. 아우, 저도 그 호프 너무 기대됩니다. 요즘에 극장가에 볼만한 관심 가는 영화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금성님께서 15일이 초복입니다. 시라고 아주 중요한 정보 주셨네요. 15일 초복. 챙겨 놔야 될것 같아요. 전그 삼계탕 먹어야겠다. 삼계탕도 너무 좋아하는데. 금성님도 초복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자,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빌리 어쿠스티와 조원선이 함께 부른 노래, 고스란히.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8016님이 보내주셨네요. 쩡디, 오늘 회사에서 동료들이랑 시원하게 수박 주스를 시켜서 마시려고 시켰는데요. 수박 주스가 도착했다고 연락 와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배달 기사님이 오토바이를 세우다가 차를 긁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냐고 했더니 기사님이 가리킨 차는 다름 아닌 저의 차였어요. 기사님은 완전히 멘붕이 온 모습이었는데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청년 기사님에게 큰 돈을 쓰게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다른 사람이 기사님께 실수하면 저처럼 해주세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꼭 은혜 갚겠습니다. 라고 크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꼭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저도 소리쳐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박 주스 여러 개를 양손에 들고 올라왔는데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수리비 걱정이 살짝 있으려고 하다가도 저 멀리 날아갔답니다. 더위를 날려줄 쿨 이 여름 썸머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8016님의 신청곡 쿨의 이 여름 썸머 듣고 왔습니다. 네, 8016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너무 멋진 일 하신 것 같아요. 이러기 쉽지 않을 텐데 참 쉽지 않아요. 뭐 운전을 하다 보면 차를 이렇게 유지하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이런 뭐 사고들 어쩔 수 없거든요. 이건 사고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작은 그런 상처가 난 건데 참 어떨 때는 그 상대방이 너무 뻔뻔하게 나오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용서해주기가 싫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 싸움으로 번질 때도 많은데 이렇게 또 청년 기사님께서 사실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서 얘기해 주시고 미안하다고 해 주시고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또 8016님도 마음이 좀 풀리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8016님 말씀대로 그 기사님은 이렇게 받으신 친절, 배려를 아마 살아가시면서 두 배, 세 배로 다른 분께 더 베풀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있잖아요. 진짜 주변에 퍼져갈 때는 몇 배로 퍼져가는 게 그런 따뜻한 마음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멋지시네요. 8016님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8016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공사랑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지영님께서 사연에 나온 분들 너무 선한 분들이시네요 라고 글 주셨네요. 자, 노래 한 곡 또 들려드릴게요. 구혜연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신해철의 그대에게.

아, 참 언제나 들을 때마다 너무 그리워지는 목소리 아티스트 신해철 씨의 그대에게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1부 끝곡으로요. 2개월의 여우야 준비했습니다. 자, 월요일 2부는 음악과 함께 시간 여행 떠나는 차트업고 뮤직고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디 가지 마시고 2부에 저하고 함께 신나게 또 즐겨주세요.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지금으로부터 딱 50년 전 1976년 7월에 등장한 신문 광고에는 아빠 엄마가 어린이에게 줄 여름방학 최적 선물, 피서보다 유익한 방학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바로 로버트 태권브이의 홍보 문구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흥행작인 로버트 태권브이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태권브이를 만든 김청기 감독님은 올해 85 되셨다고 하네요. 지난 시절을 회상하시는 김청기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만화는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존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6년 TV에서 방영 중이던 일본 애니메이션 마징가 Z가 대단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우리만의 로봇 만화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지게 됐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태권브이는 무기가 아닌 태권도로 악당을 무찔렀고요. 주인공 후니의 발차기는 뇌파를 통해 태권브이의 발차기가 되었습니다. 개봉 후 약 30만 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았다고 하니까 와,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었죠. 그리고 주인공 후니의 목소리를 더빙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여전히 활동하시는 80대 배우시죠. 김영옥 선생님이십니다. 성우활동을 하시던 39살에 소년의 목소리를 맡아 열연하셨다고 하니까 왠지 다시 들어보고 싶어지네요. 태권브이가 50살이 된 지금 우리 곁엔 춤추는 로봇, 축구하는 로봇도 등장했고 로봇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여전히 오래전 태권브이를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만의 영웅을 갖고 싶었던 그 시절의 꿈과 소망이 그립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태권브이의 발차기는 여전히 뜨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The Rainbow였습니다. 자, 여러분, 로봇 태권브이 좋아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 올해가 벌써 태권브이 극장 개봉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네요. 아, 그때 영화 제작에 함께 하셨던 감독님, 또 목소리 연기해 주신 김영옥 선생님 모두 80대가 되셔서 지난 시절을 또 돌아보실 텐데 아주 감개무량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너무 자랑스러울 것도 같아요. 네, 태권브이는 정말 당시에 우리 모두의 영웅이었죠. 당시만 해도 그 외국에서 탄생한, 주로 일본에서 탄생한 로봇들을 보면서 우리는 열광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들 했었는데 그때 그 우리의 그 마음을 알아서 알아주고 챙겨줬던 게 바로 이 태권브이였던 것 같아요. 참 그때만 해도 와, 이런 세상이 올까? 이게 만화 속이니까 가능하겠지? 그런 생각했었는데 로봇도 볼 때마다 지금 뭐 이 로봇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엄청나죠? 로봇들 요즘 보면 춤추는 로봇 보셨어요, 여러분? 뭐 백덤블링도 하고 아, 움직임이 정말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런 로봇들 보면서 야,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이 로봇 태권브이가 실제로 불가능하지는 않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이런 기대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로봇 성능이 좋아져도 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영웅, 그게 바로 태권브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8439님께서 제가 어릴 적에 우레메라는 어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작품도 김청기 감독님 작품이었죠. 그 당시 심영래 개그맨께서 출연하셨는데 에스퍼 역할 맡았던 여배우도 참 예뻤는데 말이죠. 김지원님께서 저 어릴 때 태권브이 우레메가 최고였는데 둘 다 김청기 감독님 작품이죠. 엄마랑 세종문화회관에서 봤던 우레메 잊지 못해요. 아, 진짜 우레메의 인기도 대단했었습니다. 예. 아유 참. 류영진님께서 아, 참고로 저 진짜 집에 태권브이 그 로봇도 있어요. 꽤 오래전에 팬에게서 선물 받은 태권브이 로봇인데 제가 너무 아끼는 장난감 중에 하나입니다. 류영진님께서 출첵했어요. 오늘은 남편이 생일이라 조금 늦었네요. 남편 생일인데 후딱 저녁 먹고 이렇게 음접풍 찾은 저 칭찬해 주실 거죠? 사실 남편 생일 축하받고 싶어 들어왔어요. 30년 전 친구들 생일 축하 사연 보내다 처음으로 남편 생일 축하 사연을 다 보내네요. 남편님 19년 동안 저의 남군님으로 아이 아빠로 든든하게 자리 지켜줘서 늘 감사하고 50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쫑디도 축하해 주실 거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자, 류영진님께서 남편분 생일 축하 사연과 함께 신청곡, 축하곡으로 신청곡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 노래 선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리는 마음 담아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도경수의 우리.

음악에 몸과 마음을 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그 시절로 이동하는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차트 업고 뮤직 고! 매주 월요일 2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가요, 팝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 차트 업고 뮤직 고! 자, 오늘은 1996년 7월 셋째 주, 그러니까 7월 17일자 KBS 가요 탑10 순위를 살펴보고 그 노래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진행은 손범수 아나운서가 단독으로 맡았고요. 김건모, 클론, DJ DOC, 솔리드, 육각수, 미스 미스터, 장혜진 등 1996년 여름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총출동해서 화려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1996년은 댄스 음악의 전성기였지만 발라드 역시 굳건한 인기를 누리며 차트 상위권을 지키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럼 10위부터 만나볼까요? 10위입니다.

와, 이렇게만 부르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겠네요. 다 부를 순 없으니까. 포지션의 후회 없는 사랑. 자, 피아노와 스트링이 중심이 된 정통 발라드 편곡 위에 포지션 특유의 부드럽고 허스키한 음색이 깊은 여운을 더하는 명품 발라드죠. 사랑을 아름답게 미화하기보다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그려내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오랜 세월 노래방에서 사랑받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자, 그럼 가볍게 이 12곡 함께 듣고 갈까요? 포지션의 후회 없는 사랑.

양수정님께서 눈빛부터 슬펐던 재웅님. 아 시비부터 너무 좋다. 김수정님께서 포지션은 I love you 밖에 몰라요. 근데 남자분들은 왜 포지션 노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수정님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요? 그 재욱 씨는 여성 팬들이 훨씬 많은 가수 아닌가? 자 음악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차트업과 뮤직고 오늘은 30년 전 그러니까 1996년 7월 가요 탑텐 순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위 만나볼까요? 9위입니다. 신승훈의 내 방식대로의 사랑. 밝고 경쾌한 댄스곡이죠. 하우스 버전과 맘보 버전 등 두 가지 버전을 선보였는데 모두 인기를 누렸습니다. 차트에 오른 건 하우스 버전이었네요. 자, 8위는요. 김부용의 풍요 속 빈곤. 영화 아비정전을 통해 유명해진 맘보 명곡이죠. 마리아 엘레나와

영화 샤프트의 주제음악을 절묘하게 샘플링한 곡입니다. 강렬한 비트와 중독성 있는 후렴으로 당시 젊은 층의 큰 사랑을 받은 댄스곡이죠. 자, 7위입니다. 드디어 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라 룰러의 3, 4. 자, 여러분의 이가 물씬 풍기는 경쾌한 리듬에 3, 4를 외치는 그 시원한 후렴이 더해져서 휴가철이면 빠지지 않고 들리던 대표적인 서머송이 됐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8위를 차지한 김부영의 풍요 속 빈곤, 7위를 차지한 룰라의 3, 4.

공당님께서 초 아니 국민학교 5학년 때 룰라의 날개는 천사 댄스했어요. 옆 골반 찰싹 때리는 게 포인트. 바로 이어서 박진경님께서 찰싹 찰싹 싸바 싸바 싸바 싸바. 김지원님께서 고등 시절 귀에 항상 이어폰 꽂고 지내던 때라 그런지 오늘 차도 유난히 더 친근하네요. 류영진님께서도요. 추억 돋네요. 고1 때 야자 시간 선생님 몰래 이어폰 귀에 꽂고 들었던 노래들. 들키지 않으려고 소매로 이어폰 줄 넣어서 들었었는데 너무 흥겨워서 어깨 들썩들썩 하다가 쌤한테 들켰던 추억까지 소환. 고2 아들이 이런 엄마의 소녀 시절을 안다면 뭐라 할까요? 크크. 다행히 오늘은 남편과 둘만 듣고 있네요. 아유 진짜 우리 진짜 학창시절도 생각나네요. 이어폰 줄, 그 줄 있는 이어폰, 유선 이어폰 안 들키려고 이 가슴 안쪽에서 소매로 줄 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공부하면서 팔 괴고 있는 듯한 자세로 음악 들었던. 자, 월요일 저녁에 떠나는 음악 차트 시간이에요. 차트 없고 뮤직곡. 30년 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계실까요? 오늘은 1996년 7월 카요톱10 순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6위입니다. REF의 마음속을 걸어가. 감미로운 멜로디의 댄스 리듬을 절묘하게 녹여낸 곡이죠. REF 특유의 세련된 음악 색깔을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자, 이제 5위입니다.

그대 향한 내 마음. 윤종신의 환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노래로 윤종신의 감성적인 가사와 밝은 멜로디가 어우러져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는 곡이 됐습니다. 자, 4위입니다. 아, 이 노래도 참 좋아했었는데 Come on baby tonight, come on baby tonight 사랑한다는 말은 더 달콤하게 이예린의 늘 지금처럼. 맑고 청아한 음색과 담백한 감성이 어우러진 R&B 댄스곡이죠. 자, 이 중 5위를 차지한 윤종신의 환생, 4위를 차지한 이예린의 늘 지금처럼 이렇게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0: 7598님께서 와우 중대 라이브 좋아요 역시 가수네요. 박진경님께서 무선 이어폰 머리로 가리면 되지요. 육퇴하자마자 아주 배경음악 좋고 나는 춤추고. 울중대 질문 노래 부를 때 들으면 어느 노래는 길게 부르시고 어느 노래는 짧게 부르시고 기준이 뭔지 뜬금 궁금해졌어요. 네, 그때그때 달라요. 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 월요일 저녁의 음악 차트 시간여행 차트고 뮤직고. 오늘은 30년 전 너무나 좋아하며 즐겨 불렀던 노래들 1996년 7월 카요톱텐 순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위 만나볼 차례죠. 3위입니다.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자, 이미 6월 첫째 주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던 곡이네요. 이별의 아픔을 담담하게 풀어낸 발라드로 신승훈 특유의 호소력 짙은 보컬이 깊은 여운을 남기는 곡입니다. 신승훈 씨는 같은 주 차트에 두 곡을 동시에 올리며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로서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네요. 자, 2위는요.
1: 널 처음 본 순간 느꼈어. 널 이제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 Oh, oh.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겨. 미칠 것 같아. Oh.
0: 김건모의 스피드. 록 사운드와 댄스 감각을 결합한 강렬한 곡으로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누렸는데 골든컵을 눈앞에 두고 아쉽게 정상의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내려왔네요. 자, 이 두 곡은 안 들어볼 수 없는 노래들이죠.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김건모의 스피드.

0: 양수정님께서 어머 쫑디 너무 잘한다 영부분. 김지원님께서 아 90년대 감성 좋다 좋다. 박진경님께서 크크크크크크 방금 건모님 성대모사 하신 거 아니지요? 맞는데요? 유현미님께서 쫑디님 월요일만 되면 자꾸 노래방 가고 싶어져요. 월요일 코너 너무 좋아요. 자 월요일 저녁의 음악 차트 시간여행 차트 업고 뮤직고 오늘은 1996년 7월 가요톱10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우 이 노래 모두들 좋아하셨던 그 노래 1위는요?
1: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산으로 올라가 소리를 한번 질러봐. 너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꿍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0: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클론에게 데뷔 후 첫 가요톱10 1위의 기쁨을 안긴 노래죠. 무엇보다 골든컵을 눈앞에 둔 김건모의 스피드를 단 75표 차이로 제치고 거둔 값진 1위였습니다. 인도풍 리듬과 레게, 댄스 팝을 섞은 독특한 사운드와 중독성 강한 후렴,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안무가 어우러지면서 1996년 여름을 대표하는 국민 댄스곡으로 자리 잡았죠. 제목인 꿍따리 샤바라는 뭐 특별한 사전적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라고 해요. 주문처럼 들리는 의성어, 의태어에 가까운 표현으로 듣는 사람에게 리듬감과 해방감을 전달하는 장치였다고 합니다. 네, 우리 PD님께서 맹구 아닌가요? 보내주셨네요.
2: 그랬나요?
0: 자, 오늘 가요톱텐 1위를 차지한 클론의 꽁따리 샤바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내일은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 음접풍으로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수녀입니다. 월요일이죠. 예,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면 졸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월요일엔 왠지 더 피곤한가 싶어서 그런 분들 꽤 계시던데요. 창밖 풍경은 흘러가고 사람들은 오르내리는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 와버려 황급히 내리는 모습. 아, 참 어쩌나. 그런데 신기한 건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망치는 건 아니잖아요. 두 정거장 뭐 더 왔다면 다시 반대편 버스를 타면 되니까요.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다음 정류장을 준비해 주시는 분 아닐까요? 오늘 오솔길에도 정거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디쯤일지 귀 기울여 보세요. 첫 번째 정거장 숨 고르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요.

네, 주님은 내비게이션 연광흠 신부님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예, 인생도 버스도 가끔은 한 박자 늦게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아차 하는 순간 내릴 용기가 있다는 거겠죠. 뭐 잘못 와서도 얼른 내려야죠. 예, 나에게도 조금은 뭐 너그러워도 좋은 월요일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올리시는 문자 보내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올리신 분들, 아이고, 은미동생 혜정, 디오니시아님, 그렇게 멀리에서 네,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호주는 지금 따끈따끈한 때인가요? 여기는 지금 이제 덥고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 시작돼서 온 천지가 꿉꿉합니다. 옷, 저희 개신교 친구도 좋아하는 생활선가 나오네요. 쿵짝쿵짝. 주님은 내비게이션. 그렇죠? 어깨도 들썩거리고. 예, 운전하다 들으면 더 신날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는 또 문자를 예, 짧지만 간단하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유채칠녀님, 장맛비가 내리는 오후, 주님은 내비게이션 들으며 떼창합니다. 아, 다들 이 노래 좋아하시는군요. 예. 오늘 또 뭐, 김부궁 PD님께서 또 첫 곡으로 이렇게 신나는 곡을 또 고르셨네요. 네. 필리포님께서, 수녀님, 지난 금요일 이승우 라파엘 중학교 추첨 사연 올렸었는데요. 수녀님의 화살 기도로 원하는 학교, 1차 합격하였습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네. 이제 2차 면접까지 힘내라 하고 싶어요. 승우야, 사랑한다. 화이팅 하셨네요. 와, 아빠께서 이렇게 아들 이렇게 꼼꼼히 챙기시고, 기도도 챙기시고, 또 화이팅 하고 응원도 하시니, 뭐, 면접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씩씩하게, 뭐 특별하게 어마어마한 거 물어보지 않겠죠. 이제 중학생 추첨이라서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똑바로 떡떡이 잘 대답하면 되겠죠. 예, 저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 2037님 장마가 시작되었는지 오전에 거세게 비가 내리다 그치다 하며 지금은 흐린 날씨에 소강 상태네요. 장맛비로 피해가 없길 바래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아직은 뭐 비 피해 소식은 없습니다만 이 비가 뭐 아래로 갔다 또

이런 데 막히는 데 없나. 전에는 그거 미리 점검 다 하더라고요. 구청 같은 데서. 예, 올해는 근데 그게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예, 점검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혼자 괜히 걱정했네요. 안경근 스테파노님, 비가 오락가락해서 바깥일 하기가 버겁네요. 와, 그렇군요. 바깥일 하시는 분들 정말 비가 오면 그렇죠. 또 노조 엄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비닐을 또 확 씌웠다가 다시 또 벗겨놨다가 뭐 이런 일 참 번거로운 일인데 안경근 스테파노님 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바깥에 나와서 뭐 출장하시는 일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르텔라님께서 아차 하는 순간에 늦었고 내리는 순간에 추억이 된다. 그렇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늦어가지고 못 내리고 그렇게 해서 어벙벙하니 다음 정거장에서 또 내리다가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이제 반대편에 가서 가는 버스를 또 탔는데 이제 제대로 내려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아차 해서 또 한 정거장 더 가서 또 아유 그런 일이 또 있답니다. 수녀님들도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뭐 시간상 여기까지만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황의상 노래입니다. 예수 귀한 이름.

황의상이 부른 예수 귀한 이름 듣고 왔습니다. 예, 증교빌님, 네, 어서 오세요. 곳곳이 꿉꿉한 나날입니다. 집에 건조기가 없다 보니 빨래를 언제 할까 고민한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장마철에는 해가 반짝 나는 그 순간 포착을 잘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저희 수녀님들은 날씨를 늘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고 있다가 아,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뭐 해가 그려져 있다 하면은 그 때를 이용해가지고 또 탁 빨래를 널더라고요. 아유, 그러게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선풍기로 이렇게 저는 틀어놓고 이게 방에서 뭐 많이 빨지 않으니까 방에서 이렇게 하니까 빨리 말라요. 네, 그리고 뭐 별로 꿉꿉한 냄새도 나지 않고. 그래도 환기를 자주 해놔 버릇하면 방안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바깥에 담았을 때, 장난 아니게 정말 꿉꿉하고, 땀도 나고 그러다 보니 옷이 척척 붙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6월 말서부터 7월 말까지는 그런 과정을 다 겪죠. 외국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 왔으니 뭐 견뎌야죠. 뭐 외국 사람들도. 근데 관광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꼬맹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는 부모님을 봤는데 아이고 쟤네들이 여기서 뭐를 보고 재미있게 지내겠지. 예. 미카엘님, 네, 요즘 진짜 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아, 제목이 진짜 교육인가요? 예, 밤을 새는 적도 있었어요. 와, 이건 넷플릭스 건가 본데요. 사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다른 분들처럼 한 번에 보지 못하고 띄엄띄엄 보고 있습니다. 허구에 의한 픽션이라고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일은 없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드라마를 보는 내내 감정이입이 돼서 극한적이었다고요.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독뿐이라고 생각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당국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와, 이게 너무 자극적인 그런 영화들이 되게 요즘 자꾸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인기 있고 사람들의 뭐 어떤 거를 막 건드리는 마음에 어떤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시청률이 막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정말 인간의 그 심리나 감정을 막 상하게 하고 상처를 내는 것들이 있죠. 폭력적이거나 인간 심리를 묘하게 조정하는 내용이라든가 너무 외설적이라든가 그런 건 밤에 안 보는 게 좋아요. 저희 창립자 신부님께서는 밤에 자기 전에 너무 악한 영화 있잖아요. 그런 폭력적인 거 뭐 그런 영화는 안 보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런 걸 또 조성하는 책도 안 보는 게 좋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주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밤에 만나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야지. 너무 그런 거 영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예,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참 호기심과 또 재미삼아 보다가 거기에 빠져들면 보세요. 새벽 아이고 밤을 새다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건강에도 해치워집니다. 예. 그러게요. 뭐 영화 만드는 분이 저보고 막 뭐라고 하겠네요. 하지만 인간을 선으로 이끄는 그런 영화를 잘 만들고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베드로님 출첵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장마철 빗길 조심하세요. 아유 그래요. 운전하신 분들 특히 정말 장마철에 빗길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갈 때는 지하철을 타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는데 그냥 잘 데려다 주니까 고맙게 저는 뭐 도착해서 수녕까지 갑니다만 차량들은 뭐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은데 미끄러질 때도 있죠. 네. 5437님 습하고 덥고 나른한 오후인데 들려주신 노래로 어깨를 들썩이며 들었네요. 킥킥 하셨는데 몸이 너무 지쳤는데 오늘 저녁엔 삼계탕 끓여봐야겠어요. 우리 수녀님도 같이 드시면 참 좋은데 아쉽네요 하셨어요. 아유 저녁에 삼계탕 뜨끈하게 맛있게 드시고 네 나른한 몸도 예, 좀 추스리시고 이런 때는 정말 뭐 보양식 잡수시는 거 좋죠. 네, 저는 뭐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잘 먹은 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장 스텔라님이 오셨네요. 예, 저 스텔라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또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드네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러다가 또 입원할까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에이 스트레스 날씨 탓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탁 털어버리고 주님 제 걱정 제 마음에 뭐 일어나는 모든 불안스러운 거 또 정서를 해치는 것들 다 당신께 그냥 가져가세요 드립니다 하는 그런 기도 한번 바쳐보세요. 그리고 자꾸 웃으려고 노력하면 마음도 밝아진답니다. 알았죠? 수녀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기형님, 네, 아들을 누르아트에 내려주고, 인천으로 출발전 듣기 모두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누르아트에서 또 아들이 뭐 공부를 아이들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본인도 뭐 그 일을 하지만 건강하게 이런 때는 또 날씨가 이러면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예, 이기영님, 네 인천 출발 조심조심 잘 가시기 바랍니다. 8783님 주말과 주일 고향에도 잘 다녀오고 본당에서 오랜만에 저녁 미사를 참례하고 바쁘게 보내고 평소처럼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오솔길 함께 걸어갑니다. 사실 이번 주일에 본당에서 보내며 청년들이 보좌 신부님의 추기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겨울의 일로 인해서 신부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더 이상 청년회에 복귀도 못하게 되었고 미사만 참여하게 된 저의 모습을 보며 자꾸 자책을 하면서 우울한 마음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족한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아유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거기에 너무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청년들 그 회합이나 아니면 그 활동 뭐 못해도 괜찮아요. 예. 미사하면서 주님 사랑 많이 받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뭐 그러다가 신부님하고 한번 상담도 해보세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청년회에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이 잃었던 아들을 받아들였듯이 사무엘 형제님 받아들여 주시기를. 맞죠? 사무엘 형제님. 예,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우울한 마음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까지 너무 성실하게 기쁘게 잘 살아오셨는데 예, 뭐 괜히 거기서 청년들이 신부님 명명축일에 뭐 그 축하하는 모습 뭐 마음으로 신부님 기도드리면 되고요. 예, 너무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지 말기 바랍니다. 회장 디오니시아님, 네, 참 수녀님 저희는 겨울이라 추워요. 어머나, 오 호주는 춥군요. 아 이렇게 또 다릅니다. 예, 한국에 뒤질세라 거의 매일 비가 내려서 으슬으슬하답니다. 그런데 제가 갱년기 증세로 확확 열이 올라와서 올해는 난방을 덜하게 돼서 좋네요. 오호 호호호 하셨어요. 아유 글도 너무 재미나게 쓰셔가지고 제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드립니다. 예, 한국에 뒤질세라 겨울비가 내리는군요. 네, 그럴 땐 정말 으슬으슬하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갱년기 확확 올라오는 열.

그건 뭐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네요. 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오늘도 좋은 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9385 심혜원 형제님 사연 만납니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수녀님, 종격동 가슴에 종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12cm요. 조직검사 결과는 아직이지만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같이 기도 드려주셔요. 저는 심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혜원 형제님. 예, 검사 결과 이제 기다리면서 마음이 많이 두렵고 걱정이 크셨겠죠. 예, 어제 이일 결과를 받으셨을 텐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종교통이라는 게 뭘까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슴 한가운데 양쪽 폐 사이에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군요. 그 공간에 예, 12cm나 되는 종양. 와,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드려야겠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수술도 하셔야겠네요. 그러나 의술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의사 선생님 신뢰하면서 예,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잘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고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함께 정말 걸어주시고 또 의료진에게는 지혜를, 하느님께는 평화를 주시도록 두손 모아 봅니다. 우리 모두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으로 잠시 마음 모아서 네, 심혜원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치유의 주님, 심혜원 형제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어루만져 주소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병보다 더큰 두려움일 때가 있습니다. 그 불안한 시간을 주님의 평화로 채워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조직 검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치료가 잘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들에게는 서로를 붙들어줄 사랑과 용기를 더해 주소서. 어떤 결과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심혜원 형제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감싸 주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네, 심혜원 형제님 혼자 견디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은 청취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예, 힘을 주시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김연희 수녀님 목소리로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 내려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응원 문자가 왔어요. 하하대사님 그리고 7855님 네, 같은 마음으로 천주님 심혜원 형제님의 기도 들으셔서 치유의 은총을 주셔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하셨어요. 예, 치유의 은총 참 꼭 필요로 하죠.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이 기도를 할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8783님 심혜원 형제님의 기도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시고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잘 회복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저도 사실 종격동 부분에 종양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악성은 아니라서 연 단위로 CT만 찍고 있답니다. 상담을 했는데 하하 땀이 막 흐르나 봐요. 예,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유유유. 그러니 계속 마음이 우울하네요 하셨어요. 대개 의사들은 사진을 찍거나 그런 다음에 결과를 얘기할 때 굉장히 메마르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겁을 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겁이 덜컥 나긴 하는데 뭐 그래도 통상적인 상태 그리고 간단히 설명하면서 끝 이렇게 되는 경우에 환자들이 조금은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성격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몇 번 이제 아주 통상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딱 하거나 아니면 이거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엄청 크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나마 악성이 아닌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사진 찍자 한 거는 뭐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뭐 수술합시다 이런 소리도 아니고 예. 아무튼 심혜원 형제님과 같은 병종이라서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티나님, 네,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는데요. 심혜원 형제님,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종양이 음성으로 나오길 함께 기도합니다. 치료할 수 있으면 치유의 은총 함께 하시길요. 그러게요. 8783님처럼 악성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뭐, 악성이라 하더라도, 네, 치료를 또 받으면 되죠. 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예, 튕겨벨님, 심혜원님 걱정이 크시지요. 오늘 복음이 예수님 옷자락을 스쳐 병을 고친 여인의 믿음 말씀이네요. 부디 예수님께 의탁하셔서 쾌유하시길 기도합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성체조배하면서 예, 예수님의 옷자락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붙잡으면 나을까 해서 그 여인이 붙잡았는데 결국은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정말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뭐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 정말 진정으로 두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정말 그분, 그 여인이나 거의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존 헨리 뉴먼의 기도문 이끌어 주소서. 친절한 빛이여, 이 암울한 세상 한복판에서 저를 이끌어 주소서. 밤이 깊은데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앞날을 모두 보여달라고 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내디뎌야 할 걸음만 비추어 주소서. 지난날 저는 당신께 저를 이끌어 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제 길을 선택했고 오만으로 하여금 제 의지를 다스리게 한 저의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주소서. 지금은 저를 이끌어 주소서. 두려움보다 당신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불안보다 당신의 사랑을 더 믿게 하소서. 오랫동안 당신의 힘이 저를 이끌어 오셨으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저를 이끌어 주시는 당신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손길이 나를 이끄심을. 신상옥 형제님 목소리 들었네요. 네, 와 이렇게 호소력이 정말 좋죠.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2037님 네, 형제님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걱정되고 힘드셨겠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종양 발견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형제님, 심해온 형제님의 마음을 아시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셨습니다. 예, 다 같은 비슷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오석열 가정님들, 예, 고맙습니다. 애청자 김창근 대천사님, 네, 문자 내 문자는 왜 안 올려주냐고 저번에도 그러셨는데요. 예, 오늘은 읽어드리는데 이게 참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되셨을까 하는 문자입니다. 민정기 형제님 진드기 풀에 앉아서 온몸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 일이 가끔씩 생겨요. 그래서 요즘엔 풀밭에 그냥 함부로 막 그냥 아무것도 깔지 않고 그냥 앉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진드기 풀이 감염이 되면 뭐 말할 수 없이 정말 뭐 치료가 되면 뭐 다행이지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민정기 형제님 얼마나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을까요? 온몸이 두드러기 같이 막 나고 대단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드기 풀 이게 진드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풀밭에는 정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푹신하다고 해서 거기 푹 앉았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예, 민정기 형제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50577님 안녕하세요. 문자 처음 보내봐요. 예, 잘 오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긴 문장 기다릴게요. 예, 기쁘게 만나서 네 너무 좋으네요. 938 하나님, 수녀님 장마 시작이라더니 비가 안 오고 무더워지네요. 그러게요. 이 장마가 좀 변덕스러워요. 주룩주룩 왔으면 이게 진짜 장마인가 하는데 해가 또 번쩍 났다가 또 뭐 소나기처럼 내렸다가 그러네요. 뭐 지 맘이죠. 날씨도. 네, 아무튼 그래도 이런 마음의 표현을 문자로라도 보내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단 한마디의 말. 요즘 청소년들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왠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밖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이 짧은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너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가치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씨앗은 너를 꽃이 되게 할 거야 라는 햇살을 만날 때 싹을 틔우듯 청소년들의 잠재력도 누군가의 믿음과 격려를 만날 때 비로소 자라납니다. 네, 혹시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너는 잘해야 소중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미 소중한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겨져서 힘겨운 날에는 용기가 되고 넘어질 때는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될 수 있겠죠? 예, 끝곡으로 노비스가 부르는 소중한 사람아 남겨드리면서 기대요설길 마칩니다.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4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씨.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일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결국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먼저 움직인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나옵니다.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당사자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날개짓이 된다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한 여인이 용기를 냅니다. 여인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작은 동작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미 용기를 낸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질타도 아무런 덧붙임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녀가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적극성으로 자신의 구원의 여정에 주춧돌을 놓았다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있어서 참으로 값진 첫 걸음이었다는 것,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용기를 내는 시도, 그것이 구원의 신호탄이 됩니다. 아멘.

연중제 14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재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흔히 배달앱을 켜서 이것저것 구경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도 메뉴를 담아보고 결제 금액을 확인해 보다가 결국 다시 앱을 종료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아예 주문하지 않는 배달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배달이 되지 않지만 메뉴를 고르고 장바구니에 담고 배달이 출발하는 과정까지 진짜 배달앱처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주문이 끝나면 결제한 금액 대신 아낀 금액이 먹은 칼로리 대신 아끼게 된 칼로리가 표시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문하고 싶은 마음을 달래면서도 지갑과 건강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욕구를 무작정 억누르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가끔은 참는 힘보다 마음을 달래는 지혜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고이소 첫 곡으로 마크 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살 뺀다고 하면 무조건 안 먹거나 의지로 살을 뺀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과학과 의학이 좀더 발전되어서 조금은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살을 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어플 하니까 제 핸드폰에도 상당히 많은 어플이 있는데 뭘 가장 많이 사용할까 생각해 보니 인터넷, SNS, 유튜브, 그리고 지도 어플과 가톨릭 어플을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네요. 요즘 저는 삶의 방식이 좀 달라져서 배달 앱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서 유료 회원도 끊게 되었는데요. 본당에 있다 보면 매주 청년 미사가 끝나고 성당에서 청년들과 저녁을 먹거나 월요일에 나가서 먹을 기력이 없어서 배달 앱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을 때가 많이 있었죠.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언가를 사고 싶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데요. 그럴 때마다 무조건 참으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큰 욕구로 돌아와서 폭발해 버리니까요. 잠깐 다른 일을 해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마음을 달래는 또 다른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두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7월 6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4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와 친구 둘 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으로 흩어질 때 저희 둘만 미혼으로 남아 오히려 더 가까워졌죠. 그런데 4년 전 친구에게 뇌종양이 생겼고 친구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경과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고 저도 그 소식에 마음을 놓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자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얼마 전 친구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위치도 좋지 않다며 연락

락이 왔는데 친구의 목소리에서 멘탈이 많이 무너졌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애써 버텨온 시간이 있었기에 그 무너짐이 얼마나 클지 옆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제가 친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같은 이 무력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친구의 병세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다시 재발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친구가 많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좀 많이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땐 이 친구, 저럴 땐 저 친구를 만나곤 했었는데 이제는 꽤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결혼하기도 하고 많이 바빠지고 여기저기 각자의 삶을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보면 많이 보는 편이 되었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과 더 많이 보게 되고 친구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것은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고 때로는 내가 힘들거나 좋은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쉽게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면서 내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주변의 사람들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뇌종양이 재발해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생각을 하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무력함, 그 마음이 얼마나 클지 조금 느껴집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나의 친구에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특별하게 무언가를 나에게 더 해주기를 바란다는 느낌보다는 저라면 그냥 평소처럼 나의 일상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함께 그 자리에 있어줬으면 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표현되는 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부분이 문득 떠오르네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도 역시 그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일 테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 너머로 무언가 새로운 게 필요한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지금처럼 똑같이 하기입니다.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시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사람일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힘든 시기를 겪게 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서로 힘이 돼주면서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지금까지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왔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무언가 우리가 더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함께 있어주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거. 나에게 있어서 무력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무력감을 함께 느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0982님, 결혼 앞두고 백화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신혼부부 할인을 받으려고 가전이고 가구고 막 샀더니 몇 천만 원은 우습게 썼는데요. 오늘 백화점에서 VIP에 선정되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백화점 VIP 문자라 어안이 벙벙한데 돈 많이 썼다고 칭찬받는 건 또 처음이네요. 갚아야 할 카드값이 쌓여있는데 VIP는 상시 할인 10%라나 뭐라나 뭐 더 살 것도 없는데 저 혜택 누리자고 백화점을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백화점 VIP에 선정되셨군요. 제 여태까지 제 주변에서 백화점 VIP라고 들은 첫 번째 사람이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백화점에서 VIP 선정되는 일이 쉽지 않죠.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그렇게 소비를 하시니까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특별한 일을 앞두고 혹시나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VIP로서 받게 되는 몇 가지 혜택이 있는 것을 예전에 인터넷에서 보고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사는 거는 이제 정말 아니게 되겠고요.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잘 받아서 혜택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 한번 VIP 돼봤다 어떤 그런 경험은 또 재밌는 경험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결혼 잘 준비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앞으로 남겨진 시간들 너무나 소중하게 준비하는 시간들 여러 가지로 다투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잘 이겨내면서 함께 한 가정을 꾸려가시길 기도합니다. 8813님, 두 달 된 여자아기 키우고 있는데요. 여자아이라서 방을 인형으로 가득 채워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욕심에 저도 모르게 귀여운 인형을 잔뜩 사버려서 아기 침대가 인형으로 가득 차서 아기가 못 자게 되었어요. 남편이 이게 맞냐라고 하는데 귀여운 걸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딱 하나만 더 사고 그만 사려고 합니다. 아기도 좋아하겠죠? 아기가 좋아할지는 뭐 봐야 알겠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무언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에 또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거는 또 우리 성인의 욕구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해보지 못했던 것, 그것을 또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근데 또 아이가 나중에 무엇을 좋아할지는 아이의 본성에 따라 다르긴 하니까요. 우리가 학습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본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마음을 가진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본성이나 아이의 성향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요. 어쨌든 이 시간, 그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나중에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또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네요. 6456님, 요즘엔 밤에 날씨가 선선하고 딱 좋아서 밤 산책을 자주 하고는 합니다. 원래 이맘때쯤이면 여름이라 덥고 습해야 하는데 신기하게 요즘 날씨는 예년만큼 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후위기라고 해서 긴장했는데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거죠. 밤산책 나갈 때마다 흥얼거리는 노래 깊은 밤을 날아서 규현 씨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지구온난화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상기후라고 하죠. 그냥 더워지는 게 아니라 어디는 더워지고 어디는 또 평소보다 시원해지고 지금 유럽은 열섬 현상 등 여러 가지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사망하시고 돌아가시고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조금 선선해서 살기 좋아지기도 했지만 세상에 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지금 그래서 더 맑은 날씨를 경험하고 더 좋은 날씨를 경험하지만 이 세상에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참 이 환경이라는 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가톨릭에서도 환경이라는 주제로 참 여러 가지 하느님의 창조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앞길은 어떻게 갈까요? 사실 우리가 정말 더 편리한 것을 조금 내려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지만 더 이제 발전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또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하나의 마음으로 갈 때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에 새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의 양식. 내 마음의 지표가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든든한 양식이 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관 신부 노래 가톨릭 합창단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영혼의 양식 이번 주에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오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7월 5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관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기념일이어서 복음 9절과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이날이 되면 김대관 신부님의 교우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저는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교우들 보아라, 우리 벗아,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라고 시작하면서 내 죽는 것이 너의 육정과 영혼 대사에 어찌 거리낌이 없으랴. 그러나 부디 서로 말고 큰 사랑을 이뤄 한몸같이 주를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라고 끝나는 편지입니다. 김대관 신부님은 오늘 복음 말씀처럼 사신 것 같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삶이 그분의 전부였고 끝끝내 순교하셨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곡은 최민순 신부님이 작사, 임원근 신부님이 작곡한 곡으로 이 두 분은 우리나라의 많은 곡을 함께 만드신 유명한 듀오시죠. 이 곡은 원래 1925년 김대관 신부님 시복 때 복자 안드레아 김신부 노래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는데 1984년 시성 이후 제목이 성 안드레아 김대관 신부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 조선의 풍경을 만주 국경을 넘나드는 시절 그리고 참수 순교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순교의 장소는 아니지만 그럴 때 우리는 신앙에 관해서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신부인 김대관 신부님을 잠시 떠올리면서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따뜻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Mariah Carey의 Hero.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4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얼마 전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는데요. 엄마의 반응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병원은 다녀왔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전에는 귀에 염증이 생겨 약을 넣어야 했는데 누운 채로 혼자 하려니 쉽지 않아서 엄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무슨 일이냐 묻지도 않으시고 약만 넣어주고 아무 말 없이 방에서 나가시더라고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귀가 아파서가 아니라 엄마의 무심함 때문에 너무 서운해서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엄마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무심하고 회피하고 깊은 이야기 앞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고 제가 성인이 된 후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익숙해질 만도 한데 서운함은 익숙해지지 않네요. 제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기대하는 마음 같은 건 버려야 하는 걸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무심한 엄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다닙니다. 이름도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어서 예전보다는 좀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신학교에 있을 때 추천 도서 목록에 정신과 의사 M. Scott Peck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조금 두꺼운 책이었는데 살면서 정신과에 관해 그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와도 같다는 구절이 여러 가지로 힘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우울증 약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은 군인일 때였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대구 통합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온 저에게 병동 간호장교가 정신과 협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 의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보다 조금만 위로 가도 정신과에 간다는 것은 뭔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윗세대분들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용기를 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 어머니의 세상에는 없는 선택지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도 상담이 필요한 분일 텐데 인생에서 무언가를 피하게 되고 깊은 이야기 앞에서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그분이 살아온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님께서 어머니의 침묵이 사연자님을 외면했다기보다는 어머니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사연자님의 서운함이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건 맞아요. 사연자님께서는 그래서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어머니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 용기를 내셨다면 그 발걸음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아직 병원에 가지 않으셨다면 예약 하나 잡아보는 것이고요. 예약을 하시고 다니시고 계신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건강해져서 어머니의 마음을 또 살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조금 더 케어를 받고 싶지만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서로가 참 세상 사는 게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머니 역시 정신과에 가고 싶었던 시기가 참 많을 것이고 그것을 마음 안에 쌓아두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내가 먼저 건강해져서 어머니를 이끌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승철의 말리꽃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수 양희은 씨가 평소에 습관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그러라 그래 하고 그럴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왠지 그 말투가 막 묻어있는 그런 말인데, 이게 왜 다른 사람의 언행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타인을 존중하는 두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다 보면 그 경계가 막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존중을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겪었거나 또 바꿀 수 없는 것에 힘을 많이 쏟고 계시진 않나요? 그럴 땐 양희은 씨의 말로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함께하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나정신에 언제나 그랬듯이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김슬혜입니다. 오늘도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김슬혜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함께하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가수 양희은 씨의 습관적인 말투,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냥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양희은 선생님의 그 말투를 따라하게 되네요. 그래도 조금 따라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말투 속에서 진짜 툭툭 털어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바꿀 수 없는 것에 힘을 많이 쏟을 필요는 없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자. 그래요. 바꿀 수 없는 것에 괜히 아등바등 매달리다 보면 받지 않아야 할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또 잘하던 일도 리듬이 깨져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어차피 내 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거라면 내버려 두는 것도 또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막 선을 세게 넘거나 그럴 때 내가 그 선을 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주체적인 마음으로, 또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낸다라는 마음으로 모쪼록 한 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힘이 많이 드실 텐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는 방법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샵 1053번, 한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빵톡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돌아올게요. 이형진 가브리엘의 스탠드업, 서정호의 소중히 하리.

나를 살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공선옥 작가의 책 춥고 더운 우리 집에서 꿈속의 가족 함께 하겠습니다.

0: 내가 기억하는 내 가족의 최초 모습은 어느 여름날 아침에 식구들이 평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여름 아침은 청명했고 우리가 밥을 먹는 바로 옆에는 옥수수의 싱그런 잎이 너울거리고 옥수수밭 울타리엔 나팔꽃이 팍 피어나는 중이었다. 여름날 아침에 피어나는 나팔꽃. 짙은 잉크색, 붉은 보라색의 나팔꽃은 그 이후로 영원히 내 기억에서 피었다 진다. 나팔꽃 주렴 안으로 들어서는 아버지. 싱그러운 아버지. 젊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손수 만든 철근을 구부려서 세숫대야를 안친 신식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 얼굴 닦은 수건을 목에 걸고 평상으로 다가와 아따 만나겄다 밥 먹자. 엄마 얼굴에 번지는 미소. 아, 여름날 아침같이 짧은 행복. 왜 나는 그 여름날 아침을 생각하면 항상 옥수수, 나팔꽃, 그리고 백치 아다다가 떠오르는 것일까? 그때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왔던 것일까? 엄마의 행복이 여름 아침만큼이나 짧아서일까? 그날, 그 아침,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밥을 먹은 마지막인 것 같은 아침. 이후 아버지는 도시로 떠났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무렵엔 언니가 집을 떠났다. 그리고 다음엔 내가 집을 떠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동생이 결혼을 하고 내 기억 속의 우리 집은 이제 저 홀로 남아있다가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어느 청명한 여름날 아침에 우리 가족은 그것으로 끝났다. 흑백 사진 한 장 안 남기고. 꿈에 그날 그 아침이 나왔다. 막 세수를 끝낸 싱그러운 아버지.
1: 아니 그런데 엄마는?
0: 앞치마둘은 고운 엄마가 아니고 머릿수건 쓴 늙은 엄마. 나는 꿈속에서 엉엉 울었다. 엉엉. 눈을 떠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젊고 엄마는 늙고 엉엉. 엄마는 젊고 아버지는 늙고 그래도 엉엉. 똑같이 젊거나 똑같이 늙거나 그러면 내가 왜 울겠는가? 언젠가 옥수수밭 언저리를 지나다가 어린 날의 그날 아침이 생각나 또 엉엉. 가족은 내게 짧은 행복 뒤에 긴 그리움으로 펄럭이는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백치 아다다의 짧은 행복. 가족이란 무엇인가 강연을 듣고 나서 나는 진화했는가? 내 가족을 향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을, 눈물로 얼룩진 손수건을 이제 버려야 하나? 자, 저길 보세요. 가족이라 명명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형태의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네, 보여요, 보여. 눈을 크게 뜨고 볼라요. 봐. 그러나 여전히 보이는 건 우리 아버지, 엄마. 팔다리는 앙상하고 배만 나온 우리 언니. 코찔찔이 내 동생. 현실의 나는 그 모양이어도 꿈속의 나는 진화했나?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요새는 그날 그 아침이 잘 나오지도 않는 것을 보면 꿈속에 내 가족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생활성가 노래패 4의 오늘 이 하루도 듣고 오셨고요. 나를 살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공선옥 작가의 책 춥고 더운 우리 집에서 꿈속의 가족 함께 하셨습니다. 아, 굉장히 긴 부분이었는데 중간에 중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길어서 제가 몇 번 틀렸습니다. 근데 이 틀리는 과정에서도 이 내용이 막 너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족을 추억하는 그 작중 화자의 마음이 너무 애잔하게 깊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조금 목이 메었어요. 아직 저는 그 다행히도 그렇게 나이가 들거나 뭐 또 뭔가 세월의 풍파를 맞지는 않아서 부모님들 다 아직은 건강하시고 또 뭐 가족과 생이별을 했다거나 그런 뭐 우여곡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글귀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만약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추억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를까를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울먹거리게 되더라고요. 참 가족이란 거는 우리에게 어떤 걸까요? 어릴 때에는 내 마음도 몰라주는 야속한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자꾸 나한테 윽박지르기만 하고 혹은 말을 너무 안 듣는 형이나 동생. 근데 또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또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그리움과 그때의 어떤 추억들이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저마다의 가족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좀 떠오르셨나요? 문득 가족들한테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잠시나마 드셨나요? 그랬다면 오늘 글귀는 그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CPBC 라디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출장을 가서 자리를 비운 김슬의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대에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참여로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8546 쓰시는 분께서 요즘 모란 작곡가님의 곡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위로가 필요한 나에게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을 남겨주고 가셨고 4558 쓰시는 분 어린이 미사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 저만 알기 아까워서 나눕니다. 사랑한다 나를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소중한 신청곡 고맙습니다. 두 곡 바로 듣고 올게요. 모란과 담보의 위로가 필요한 나에게. 액션송 3집에서 골랐습니다. 사랑한다 나를.

모란과 담보에 위로가 필요한 나에게 액션송 3집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이경수, 신재광, 사랑한다, 나를 두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서는요, 성 마리아 고레티라는 성인이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가난하지만 신실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성 마리아 고레티 성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키웠습니다. 11살이 되던 무렵 이웃집 청년의 성폭행 시도를 거부하다가 여러 차례 칼에 찔려 크게 다쳤는데요. 하지만 마리아는 죽기 전에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용서함으로써 보여준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는데요. 자, 성 마리아 고레티 성녀를 기억하면서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은 성 디온, 성녀 루치아 등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성인들 포함해서 19분이 넘습니다. 자, 축일을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성인이 보여준 믿음을 마음 안에 간직하면서 은총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 마리아 고레티 성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연 나는 용서를 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넓거나 자비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떨기나무의 용서의 기도.

떨기나무의 용서의 기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여인을 낫게 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보다 단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 말이죠. 여인의 신앙 고백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곡 석수영의 옷깃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미사. 7월 7일 연중 제14주간 화요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작은 형제회 권웅용 라자로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7일 연중 제14주간 화요일입니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기도합시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환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1 독서는 호세아서 8장 4절에서 7절,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3: 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0: 이스라엘이 임금들을 세웠지만 나와는 상관없고 대신들을 뽑았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신상들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망하려고 한 짓일 뿐이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를 내던져 버려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른다. 그들이 언제면 죄를 벗을 수 있을까? 송아지 신상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결코 하느님이 아니다. 정녕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었으니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줄기에 이삭이 패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알곡이 생긴다 하여도 낯선 자들이 그것을 집어삼켜 버리리라. 에프라임이 제단들을 많이도 만들었지만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요 그 제단들은 죄 짓는 제단일 뿐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많이 써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낯선 것으로만 여겼다. 그들은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그것을 바치고 그 고기를 먹지만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이스라엘아.

0: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네.
1: 이스라엘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0: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네. 만든 자도 믿는 자도 모두 그것들 같다네.
1: 이스라엘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0: 이스라엘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님은 도움이며 방패이시다. 아론의 집안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님은 도움이며 방패이시다.
1: 이스라엘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평화를 빕니다.
1: 평화를 빕니다.
0: 호세아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떠나 스스로 임금들을 세우고 대신들을 뽑았으며 은과 금으로 신상

0: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구원의 통로를 만들려고 했지만 하느님과의 관계를 배제한 이러한 접근은 안타깝게도 구원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어. 라는 외침이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 머무는 것을 첫 자리에 두지 않을 때 우리의 수고와 열정은 결국 허심을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느님을 위한 일을 한다며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정작 하느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수고는 말 그대로 헛된 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막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해준 것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이들을 다시 하느님께로 불러 모으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느님과의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예수님 사명의 핵심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는 말씀이 나도 너희도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그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당부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일꾼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인 사람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목자의 인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양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청하고 목자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면 될까요? 목자가 오는 것 같지 않으니 나라도 목자 노릇을 해야겠다 하며 양들을 몰고 다녀야 할까요? 물론 양이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양이 양떼를 이끄는 목자가 되겠다고 나선다면 이 또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자로서가 아니라 같은 양으로서 서로의 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목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로 기대어 서고 뒤처진 양을 보살피며 목자가 가르쳐 준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양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가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당장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목자가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며 양떼를 떠나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없으니 더더욱 서로의 곁을 지켜야 한다 하며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명을 주는 것과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 하며 사람들을 이끌기보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해 하며 다른 이들과 마음을 모아 그분의 일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될수 없는 그리고 되어서도 안 되는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의 인도를 따라 형제들과 함께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착한 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낙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을

0: 염려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0: 주님께 바치는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건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0: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수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0: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2: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오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과 함께 복음을 살아갑시다.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0: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구원사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0: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은 24절기 중에서도 작은 더위라는 뜻의 소서인데요. 작다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본격적인 더위가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매년 이맘때면은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 높은 습도 때문에라도 밤잠을 이루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소서쯤이면 나는 그 온갖 제철과일과 채소를 먹고 햇밀로 만든 밀가루 음식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상님들의 지혜처럼 혹시 여름을 나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첫 곡 김정식 바람 속의 주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김슬혜입니다. 해외 출장을 간 김슬혜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며칠 동안 대신해서 여러분과 평화를 함께 열어가고 있는 저는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자, 살면서 24절기가 딱딱 들어맞는 날씨와 계절이 오면은 와, 어쩜 조상님들 이렇게 절기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을까 싶은 놀라운 감정이 막 샘솟는데요.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막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서 늘 그 해당 절기절기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뭐 입춘이야 뭐 쉬우니까 그렇다 쳐도 뭐 오늘만 해도 소서 뭐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서 뭐 한자풀이를 해보면 자글소의 더울서, 말 그대로 작은 더위라는 뜻이 담긴 날인데, 아, 습도가 높아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 장마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딱히 막 온도가 기온이 엄청 높은 것은 아닌데 푹푹 찌고 뭔가 끈적끈적하고 불쾌한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지 않아도 막 젖어들고 축 처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드는 날씨인데, 모쪼록 더위에 자신만의 건강 관리하시는 그런 꿀팁이 있으시다면 잘 실천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며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죠? 한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1053번,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만나러 가볼게요. 김혜연의 형제에게 베푼 것, 유승훈 김용주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여름날을 지낼 수 있길 청합니다. 뜨거운 햇빛과 연일 이어지는 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 야외에서 일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보호하시어 그들이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십시오. 더위로 인해 짜증과 불평이 생길 때도 감정을 앞세우거나 다른 이에게 표현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지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평화와 인내를 선물로 주십시오. 더위를 피할 곳이 없는 이웃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저희가 주변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사랑과 자비가 자라게 하십시오. 저희가 이 더위의 이면에 있는 이상기후와 지구의 고통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의 선택이 피조물과 환경에 주는 영향력을 깨닫고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지혜와 정의의 삶으로 초대해 주십시오. 아멘.

임의 노래 연구회 하느님이 만드셨네 듣고 오셨고요.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CPBC 라디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출장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김슬의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평화를 열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사실 제가 김슬의 아나운서 대신에 진행을 하면서 그 많은 청취자분들이 반가움을 표시를 해주셨어요. 문자로도 그렇고 빵톡으로도 그렇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조금 늦었지만 전하고요. 그래도 그렇게 반가워해 주셨는데 뭐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면 분명히 서운하실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문자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9번 쓰시는 분. 우연히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오랜만에 상경했다가 기도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평화방송 건물도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명동성당도 그대로.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볼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평화방송 그 앞에 바로 명동성당 있죠? 그래서 사진도 나 여기 왔다 간다 하는 느낌으로 인증샷을 찍어서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문제없이 잘 다녀가셨죠? 그렇게 또 언제든지 와서 딱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서 좀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7009님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심 반가우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3046님께서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환영합니다. 저희 30대 아들이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냉담 중이거든요. 이두호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라고 문자 해주셨거든요. 네. 이 코로나 이후로 좀 그 쉬는 교우가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열심히 다니던 우리 같이 활동하던 청년들 한 심하게 좀 냉정하게 따지면 한 반 정도는 조금 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 그 30대 아들 그분만 쉬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 좀 쉬고 있는 분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또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역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2851 쓰시는 원천동 이스테파노님, 네, 반갑습니다. 똑똑하시고 매듭이 잘 지어주시는 만능 일꾼, 다른 프로에서도 잘 뵙고 듣고 그랬는데요. 그대 평화에서도 배워서 반갑습니다. 매끄러운 진행을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저에게 힘을 더해주셨고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노님 감사드리고. 4015님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고 싶지만 그러면 슬디가 돌아와서 본인이 없을 때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왔어 하고 서운해할까봐 그냥 한두 개만 보내봅니다. 저는 그대 평화에서 소개해 주시는 축일, 그날 축일자가 있으면 아침 일찍 단톡방에 축하 문자를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잘 듣고 있다는 말을 또 우리 작가님과 또 제작진이 제일 좋아할 만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쵸. 이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그날그날의 어떤 생각할 거리, 또 묵상할 거리와 함께 축일, 축하를 해줄 수 있도록 또 정보를 준다는 점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며칠 진행은 안 해봤지만 새삼 알게 되는 성인들의 어떤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참 즐겁습니다. 오늘은 과연 제가 이따가 어떤 성인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네요. 자, 반가워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천년만년 진행할 건 아니지만 네, 저를 잊지 말아주시고 또 함께 언제든지 어떤 프로그램에서 만나든지 또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청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과 윤순의 견디어내는 것.

김시현, 윤수은 견디어내는 것 듣고 왔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CPBC 라디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 저는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김슬의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함께 여러분과 평화를 열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의 성인 소개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빌리발도가 있는데요. 빌리발도 성인, 그는요, 3살 무렵 중병을 앓자 그의 부모는 아, 우리 빌리발도가 낫기만 하면 수도자로 살게 하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은 후 빌리발도는 런던 북부의 수도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성 빌리발도는 이탈리아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재건하는 등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서 독일 선교사로 파견이 되었고 그곳에서 사제품을 받았는데요. 자신이 파견된 독일의 아이히 슈테트의 초대 주교로 임명이 되었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목자로 살다가 선종했습니다. 야, 진짜로 부모님이 하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다 못해 이렇게 선종까지 그 수도자로서 할 수 있게 된 그런 성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은 성 루치아노, 성 빅토리노 등등등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이름들까지 총 27분이나 됩니다. 오늘 축일을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주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한 축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상균 착한 목자, 더 위드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

김상균 착한 목자, 더 위드의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자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쩌면 사람들의 그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말고 마음 안에 깊이 간직해야 할 것 같아요.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 최준익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준비했어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4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일찍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기원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초라한 성적표였습니다. 조기 탈락이라는 결과물보다도 더 아쉬웠던 것은 마지막 3차전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과정들이 더큰 여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하는 신앙을 지치더라도 배척받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공생활 동안의 모든 행적들이 다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바리사이, 율법학자, 사두가이, 당시의 유다라는 종교사회 안에서 확실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이들은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패의 패배의 끝자락까지 몰고 가고, 심지어 없는 죄목을 덮어씌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하느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당신의 온 삶을 통해 열렬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어둠이 많다. 아직도 세상에는 아픔이 많다. 아직도 세상에는 결핍이 많다. 밝히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채우기 위해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너희가 내 뒤를 잇는 일꾼이 되길 바라며 너희의 뒤를 잇는 또 다른 일꾼들을 기도로서 하느님께 청하라고. 우리는 오늘날의 사도들입니다. 오늘날의 주님의 포도밭의 일꾼들입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이 늘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연중제 14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재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11번째 절기 소서. 이름 그대로 작은 더위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겠죠. 하지만 여름이 꼭 뜨거움만을 가져오는 계절은 아닙니다. 짙어진 나무 그늘도 살랑살랑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또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도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더 시원한 선물이 되잖아요. 목이 말라야 물 한 잔이 달고 땀을 흘려야 샤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조금은 힘든 날이 있어야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됩니다. 어쩌면 계절은 또 인생은 늘 이렇게 부족함과 채워짐의 기쁨을 함께 가르쳐주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오늘은 소서니까요. 제가 주문 하나 걸어드립니다. 우리 보기들, 오늘은 특별히 더 행복하소서.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러브홀릭 러브홀릭으로 2026년 7월 7일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럭키 세븐 7자가 두 개나 있는 이 날 마침 절기 소서예요. 선조들은 절기를 통해서 그 계절에 해야 할 일을 하셨잖아요. 이 절기 소서가 되면 논밭을 돌보고 장마와 더위를 대비하고 본격적인 여름맞이 준비를 했다고 해요. 절기 하나에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 참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죠? 이 절기랑 딱 맞게 지금은 조금씩 흐려지고는 있는데 정말 뭐 한 2, 3년 전, 3, 4년 전만 해도 저는 이제 기상캐스터 하니까 알잖아요. 절기 때 딱 마침 그렇게 더위가 찾아오고 막 비가 쏟아지고 추위가 찾아오고 이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지금은 뭐 지구 온난화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기후가 조금씩 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은 절기가 참 신기해요. 이게 뭐 어느 통계를 내서 이렇게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소서가 지나면 갑자기 더워진다거나 아니면 뭐 입동이 지나면 정말 확실히 날씨가 추워진다거나 그런 절기에 따른 날씨의 변화가 참 재밌고도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백수연님, 소서의 행복하소서 라임 짱입니다. 그쵸? 행복하소서 여러분. 주문 하나 걸어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써먹으세요. 회사 동료에게, 친구에게 오늘 절기 소설에 그러니까 내가 주문 하나 걸어줄게. 행복하소서. 6516님, 어제 새벽 5시 30분부터 움직여서 밤 12시에 집에 오느라 행여와를 못 들었는데 어제 그 피곤을 날려주는 나의 행복하소서. 역시 행여와 보고 싶었어요. 오늘도 행복할게요. 어제 새벽부터 움직여서 밤 늦게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쉬실 수 있으신가요? 행복하소서. 이 주문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오늘은 좀 쉬소서. 7409님, 어제 한약을 먹다가 평방 TV를 들었거든요. 복디님이 신부님과 함께 나오더라고요. 늘 라디오 DJ TV에서 그 웃음 그대로 잊지 마소서. 한약과 평방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복디를 얼굴로 TV로 보셨다니 반갑습니다. 류하느님, 비모닝입니다. 소서, 빗길, 안전, 운행. 보행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영신님, 김영신님께서는 복디 머리 감다가 빵 웃었어요. 복디도 행복하소서. 그쵸? 재미있는 주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쵸? 우리 작가님은 아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7408님, 비오는 아침 오늘도 복디의 행여하는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행복이라는 에너지를 선물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아, 복디가 오늘도 열심히 밥값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니 복디의 마음도 참 따뜻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화요일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나의 결심 다짐을 보기들이랑 같이 외치는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실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 이리온 서재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여해주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경동나비엔 서울우유 협동조합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수진이야오늘날씨알려줘
1: 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7월7일화요일오늘의날씨를전해드립니다절기소서인오늘서울에는굵은빗줄기가쏟아지고있습니다출근길시간넉넉하게잡고여유있게이동하셔야겠는데요현재수도권과충청지역을중심으로강한비구름이지나고있습니다오늘아침까지중부지방에서는집중호우가쏟아지는곳이있겠습니다예상되는비의양경기북부강원북부에80mm 이상서울등그밖의지역에서는5에서 60mm 정도입니다오후에는정체전선이잠시물러나면서구름낀날씨가이어지겠고무더위가기승을부리겠습니다경기남부와강원남부내륙충북과영남지역에는폭염주의보가발효중입니다현재기온은서울이 24.1도광주 25.9도대구 26.2도입니다오늘서울30도광주대전32도전주33도대구34도까지오르겠습니다특히폭염특보가내려진지역에서는최고체감온도가33도안팎까지오르겠습니다이렇게기온이높게오르면서대기가불안정해져오후에는갑작스런소나기가내리는곳이있겠습니다역시시간당20mm 안팎으로강하게쏟아지

또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또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래저래 우산은 꼭 챙기셔야겠네요.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온 유지 잘 하셔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리전동 잘 하시는 편인가요? 꼭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고 어머니들이 잔소리 많이 하시죠. 자, 여러분들 주변의 정리정돈 상태는 어떠신가요? 우리 집에 어지르는 사람, 그 범인은 과연 누구신지. 아, 정리정돈이 안 돼서 좀 답답한 이야기, 아니면 정돈이 잘 돼서 속 시원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리정돈 잘 하시고 깨끗한 집에서 우아하게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시라고 커피 브루백 선물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토크로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우리 집 정리정돈 안 된다. 그 범인은 누구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리정돈 꿀팁 있으면 우리 서로 나눠보자고요. 럼블피쉬 먼지가 되어 듣고 올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 드렸어요. 정리정돈 잘 하시냐고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엄마의 잔소리도 생각나는 질문인데요. 우리 집에 어지르는 그 범인은 과연 누구인가요? 그리고 정돈을 잘 할 수 있는 꿀팁. 우리 주부보기님들 꿀팁 좀 알려주세요. 우리 깨끗해진 집에서 커피 한 잔 여유롭게 하시라고 커피 브루백 선물 준비했습니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는 더 레이 청소.

빡빡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장난감들이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지난밤 자신들을 정리해놓지 않은 장난감 주인 꼬마에게 화가 난 것이었죠.

애니메이션 속 한 장면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내 소중한 장난감들이 잔뜩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있으니 이 아이는 얼마나 놀라고 속상했을까요? 당연히 이 장난 아닌 장난은 아이의 정리정돈 습관을 고쳐주기 위한 부모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곧 울음을 그친 아이는 장난감들에게 미안해 라고 사과하면서 이제는 꼭 정리하고 자겠다며 약속을 합니다. 어른들은 압니다. 화가 난 건 장난감이 아니라 부모님이었다는 걸. 하지만 아이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혼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다고 생각한 거죠.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아이. 그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오래도록 잃지 않았으면 하는 가장 소중한 장난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모님의 작전에 제대로 당해버린 우리 아이. 장난감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까지 보인 그 아이의 심성이라면 이제는 분명히 정리정돈을 잘하는 친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이것도 재능의 영역인 건지 잘하는 분들은 습관처럼 잘하지만 또 못하는 분들은 한번 해도 일주일이면 곧 다시 흐트러지잖아요. 정리정돈 잘하시는 분들은 그 꿀팁도 나눠주셔도 되고요. 우리 집 정리정돈 안 되는 범인은 이분이다! 라고 저에게 살짝 일러주셔도 좋습니다. 커피 브루백 선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 귀여운 꼬마 아이 이야기에 이어서 귀여운 노래 오연준 쉼이 필요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 정리정돈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읽을게요. 1843님, 정리정돈은 1번, 안 쓰는 물건 버리거나 기부하고요. 2번, 그때 바로 정리하기, 미루면 안 됨, 수고하세요.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저 정리벽 같은 게 있어요. 정리벽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심하긴 한데 전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좀 죄송스럽죠. 왜냐면 제가 쫓아다니면서 정리하니까 이게 힘들긴 한데 저는 항상 이제 아침에도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게 제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집이 깨끗했으면 좋겠거든요. 집이 어지러져 있으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고 몸이 막 아픈 느낌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막 요리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래서 싱크대에 이렇게 그 그릇을 이렇게 씻고 나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이거를 올려져 있는 걸 못 봐요. 다시 제자리에 다 갖다 놔야 되고 예, 약간 그런 편이어가지고 진짜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지르는 순간 정리를 해야 돼요. 쓰고 바로 정리해놓고. 그래서 약간 물건을 좀 안 잃어버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두었는지 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쓰고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놓으니까. 그리고 안 쓰는 물건 버리거나 기부하는 거. 안 그래도 저도 어제 이제 찬장, 그릇장을 이제 막 정리를 했거든요. 그릇장 이거를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아 나의 장점이자 단점은 잘 버린다였어요. 아, 한 1, 2년 안 쓰면 그거 그대로 그냥 바로 기부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4, 5년째 아 그거 있었으면 쓸 텐데 생각할 때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 꿀팁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중요한 꿀팁입니다. 안 쓰는 물건 제깍제깍 잘 버리거나 기부. 요즘 기부 뭐 가게 기부하는 거 많잖아요. 심지어 명동성당 뒤편 가톨릭회관 뒤에도 그 기부하는 데 있는데 그런 데다 기부 잘 하시고 그리고 정리는 그때 바로 어지르면서 내가 쓰면서 정리해야 돼요. 백수연님, 저희 아들은 행거가 있음에도 뱀처럼 허물을 벗어둔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긴 편해. 근데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그 허물을 보면은 짜증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6000번 쓰시는 분, 우리 집 아들 둘이요.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이 뭘 하고 놀았는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자리에 있거든요. 바닥에 색종이, 공, 책, 과자 봉지, 과자 가루, 김가루까지. 정말 저도 쉼이 필요합니다. 저야말로 푸른 바다에서 헤엄치며 놀고 싶어요. 이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은 또 어린 친구들은 막 이게 정리하는 개념이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오늘 햇살 한 줌 사연처럼 엄마 아빠가 아주 작정하고 이 친구를 곧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그때뿐이지 사실 기억 못하고 또 어지르곤 하죠. 아, 너무 이해되죠. 너무 힘드시겠어요. 힝. 2369님, 저희 집에서 이것저것 저지르는 주범은 귀염둥이 왕관 앵무새 마리예요. 정리벽이 살짝 있는 저도 사랑스러운 마리에게는 너그러워진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살 때 강아지를 우리 집에 있는 별이를 부모님이랑 같이 키우기 전에 잠깐 저희 집에 있었는데 제가 와 바쁘게 일하고 그때 특히 아기 때 별이가 아기 때 일하고 밤늦게 들어왔는데 이제 얘도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안 놀아주고 주인이 오래 비웠으니 짜증이 나서 집을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창 바쁠 때여가지고 막 20대 때 진짜 바쁠 때여가지고 강아지를 붙잡고 운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놨냐고. 아유 정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정리벽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리벽 있는 사람이 집에 왔는데 강아지가 그거를 다 어지러놨어. 강아지 혼낼 수도 없고 이걸 내가 미안하고 막 오만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막 이거 내가 언제 정리하고 언제 잘 것이며 지금 들어오자마자 막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이 강아지가 무슨 죄며 하면서 강아지를 붙들고 막 어머 운 적이 있었는데 사랑스러운 마리에게는 너그러워지신다고 저는 안 너그러워졌어요. 저는 엉엉 울었어요.
386 하나님. 딱 제 주제네요. 중1 아들과 고딩 딸이 범인이에요. 엄마는 고달프다잉. 그래도 잘 달래서 하나씩 치우라 하고 있어요. 추적추적 비 오는데 또 치울 게 산더미네요. 커피 한 잔 생각이. 그렇죠. 비 오는 날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리겠다. 8784님. 어렸을 때 제가 정리를 참 못했어요. 반면 언니는 정리를 너무 잘했고요. 엄마가 나중에 저희 둘 시집 보내면 언니네 집 가서는 놀 수 있고 저희 집 가서는 청소하고 정리하느라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거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반대네요. 나 이제 정리 잘해. 언니 정리 못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쵸. 부모님은 정리 깨끗하게 해놔도 부모님은 앉아계시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훨씬 정리 잘하거든요. 저희 엄마보다. 근데도 뭐 계속 찾아서 정리할 거 찾고 뭐 이렇게 청소할 거 찾고 그러시더라고요. 1318님. 정리도 타고나야 하나 봐요. 저 빼고 정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에 살아요. 어질러 놓으면 무조건 안 보이는 곳에 넣어버려요. 나중에 또 그러니까 이런 잔소리들 하잖아요. 아, 손 두 번 가게 하지 말라고. 한 번에 그냥 정리 예쁘게 하면 안 돼? 김정배님. 저희는 발 붙일 공간도 없어요. 잘 못 버려서요. 아, 그렇죠. 이게 애착이 많고 정이 많으면 또 물건에 정들이고 막 잘 길들여지고 이러면은 또 잘 못 버리시죠. 그렇죠? 3046님. 복디, 저는 정리사 자격증 있어요. 가족들이 제가 시험 볼 때 엄마 그때뿐이라나 정리는 버리는 거예요. 정신도 물건도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정리는 버리는 거예요. 잘 버리는 사람이 정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안 사는 게 중요하죠. 복디야 반성해라.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정리정돈 상태, 정리정돈 범인 알아봤는데요. 랩CNC에서 드리는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선물 받으실 분 뽑아봅니다. 누가 있을까요? 체력 보존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둘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무슨 책을 읽었는지 뭘 먹었는지 뭐 하고 놀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6000번 쓰시는 분 저희가 커피 브루백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주니엘의 일라일라 듣고 다 힘내볼 지니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다짐 오늘은 꼭 정리하고 말리라. 오늘은 꼭 어지르지 말리라. 이런 다짐 있으시면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장정숙님, 행여한 식구들 오늘도 모두 행복하소서. 오늘 너무 딱인 주문이다. 그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소서. 이주원님, 비와서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어요. 행여와 가족 모두 화이팅 하소서. 와, 우리 소서 돌림으로 계속해서 주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오사구 하나님, 오늘은 피곤해서 그냥 살래요. 복디, 토요일날 싱크대랑 신발장 좀 닦을랍니다. 냉장고는 일요일날 닦았고요. 일하다 보니 몰아서 하면 몸이 부쳐요. 아유, 쉬엄쉬엄 평일에는 그냥 일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 하시는 겁니다. 주말에도 쉬엄쉬엄 조금씩 치우다 보면 언젠가는 정리 다 되겠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롭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소서, 화이팅하소서, 소서로 끝나는 다짐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에게만 해당하는 다짐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다짐 모두, 결심 모두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렌지 캐러멜 마법 소녀.

고객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선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이 또 있습니다. 올여름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뛰고 응원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머시브 뮤지컬 고래밥 바다 대 운동회, 이 공연에 여러분들을 초대할게요. 7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공연입니다. 뮤지컬 공연 티켓 받기

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3100원 드는 유료 문자로 공연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덧붙이신 다음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02-2000번대로 시작하는 전화 꼭 받으셔서 혹시 라디오 들으시나요? 무슨 라디오 들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듣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행여와 많이 많이 외쳐주시라고 저희가 잠시 후 2부, 매일 아침 2부에서 행여와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청취율 조사 퀴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특별히 청취율 조사 기관에 준비를 한 선물 모두 모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지니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사구 하나님, 행여와 식구들! 관절 조심하소서. 잘 놀려면 관절이 중요하소서. 그렇죠. 요즘에 제 주변에 고관절 다쳤다는 자매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관절이 안 좋으면 그 주변의 근육도 길러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복디한테도 해당이 되지만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말고 근육 운동도 잘 하시고 뭐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요가를 하신다거나 근육 운동도 잘 하시면서 다치지 않게 관절도 조심하시고 근육도 길드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래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자, 1757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요. 건강하소서라고 아주 외쳐주셨고요. 8573님 오늘 조회 시간에 해봐야겠네요. 오늘도 힘내소서! 라고요. 오늘 절기소서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절기소서에는 뭐 어떠어떠어떠 했고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이 되고 어찌됐든 여러분들 절기소서에 맞춰서 힘내소서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8911님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스스로 축하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 목포랑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 목포에서 배 타고 제주도로 가시는 건가요? 그런 코스도 있던데 목포에서 제주도. 오! 너무 좋겠다. 자축 생일 축하. 너무너무 생일 축하드리고요. 아주 의미 있는 여행, 재미난 여행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4897님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우리 집 막둥이 비 오는데 오늘 운전면허 시험 본대요. 시험 볼 때쯤은 비가 그치면 좋겠네요. 딸, 비가 와도 맑아도 배운 대로 천천히 해. 응원한다. 복디도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응원 드립니다. 진짜 천천히. 천천히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 선생님 눈치 잘 보고. 지금은 많이 변했겠지만 눈치 보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긴장 안 되게 선생님이 편안하게 옆에 타실 수 있도록 4897님 천천히 따님 천천히 응원합니다. 자,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은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닿았을까요? 네, 오늘 처음 참여해 주신 건강하소서라고 외쳐주신 1757님께 진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끝곡 드립니다. 이승훈 비오는 거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9414님, 복디 좋은 아침인데 반가운 비가 오네요. 그러니까요. 중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흐린 가운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 오후에는 이 비가 소강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고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예보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습도도 높고 불쾌지수 높을 수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 시간적 여유 넉넉하게 잡고 여유롭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5876님, 좋은 아침입니다. 모처럼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잠시 식탁에 앉아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이 시간이 소중하네요. 오늘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간다니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지금 아침 식사하는 시간인가 봐요. 식탁에 앉아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니.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복디가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것만 같고 막 따뜻하고 막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온이 높게 오르고 후텁지근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만큼은 뽀송뽀송하게 산뜻하게 하루 보내려고 우리 마음 가짐 결심 한번 해보자고요. 자, CP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 어떤 코너 준비되어 있냐면요.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굶주린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워줄 김리훈 대표님의 이리운 서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이 2부에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저희 게스트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9시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경동나비엔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코요테, 파란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써니. 자, 여러분들은 어떨 때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게으른 하루를 보냈을 때? 어젯밤 야식을 아주 신나게 먹었을 때? 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크고 작은 죄책감 이야기 복작복작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디는 주로 전날 저녁을 아주 거하게 먹었을 때 띵띵 부어버린 얼굴을 보면서 죄책감 아니지 그때는 죄책감 없지 먹으면서 죄책감이 있지 아 진짜 오늘도 졌구나 오늘도 의지가 적구나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복작복작해서 나눠보고요. 여러분들 오늘 장원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요. 샵 1053 100원 내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죄책감을 느낄 때 어떤 때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 주시면 됩니다. 코요테 파란

복작복작 코요태의 파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죄책감을 느끼나? 코요태는 그녀를 나 몰래 만날 때마다 한 번도 죄책감 같은 거 없었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어떨 때 죄책감을 느끼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웃방송국 아침 라디오 들을 때? 그럴 때 죄책감 느끼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떨 때 죄책감을 느끼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133님, 식사할 때나 간식 먹을 때 강아지가 발 아래서 간절하게 애타게 올려다볼 때 눈이 딱 마주치면 죄책감이 들어요. 완전 공감하죠. 진짜 그러면서 맨날 아유, 너 건강하라고 오래 살라고 안 주는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 애처롭게 쳐다보잖아요. 너 혼자 먹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너무 그렁그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마음이 아프죠. 또 죄책감 느낄 때도 강아지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강아지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할 때 너무 죄책감 들지 않아요? 혼자 집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미안하고 웬만하면은 회사 갈 때 데리고 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7703님, 아우 코요태 노래가 너무 신나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쵸? 아침에 텐션 올리기 딱 좋은 노래죠. 2037님, 한 달에 한번 책 읽기로 했는데 한 페이지를 넘기기가 힘들 때 휴대전화 쇼폼으로 옮기는 나의 오른손 죄책감이 듭니다. 의지력이 왜 이렇게 약하니? 그쵸. 이렇게 책 읽다 보면은 딴 생각이 금방 그렇게 난다? 저도 그래요. 막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뭐가 떠올라. 그럼 그거 꼭 찾아봐야 되잖아요. 휴대전화로. 아, 그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2903님. 아들이 25세 첫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걱정이 많아서 과한 잔소리를 했더니 너무 풀이 죽어 다니더라고요. 믿어줘야겠죠? 아니 어떤 잔소리를 했길래 연애하는데 어떤 잔소리를 했길래 풀이 죽지? 아니 내가 연애하는데 풀이 죽일 일이 뭐가 있어? 2903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이런 연애도 해보고 저런 연애도 해보면서 이제 사람 보는 안목도 기르고 물론 연애 횟수와 빈도수와 뭐 사람 안목이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마는 물론 걱정돼서 그러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풀이 죽을 만큼 잔소리 25인데 알아서 하시겠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어떤 잔소리 했을까? 걔가 너를 왜 만난다니? 막 이런 잔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풀이 죽은 건가? 아니 걔는 도대체 너를 왜 만난다니? 너가 뭐 있다고 만난다니? 막 이런 잔소리를 해서 풀이 죽은 건가? 아니 풀이 죽을 일이 뭐가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김수연님, 고칼로리 음식 먹을 때마다 한 번도 죄책감 같은 건 없었니? 그쵸. 맞죠. 치킨 먹고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서 저는 약간 합리화 잘해요. 단백질이야. 괜찮아. 이게 다 근육으로 갈 거야. 이러면 생각은 하는데 막 밀가루 먹을 때는 아무리 머리를 회로를 돌려도 죄책감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밀가루 먹을 때 아니면은 과자 먹을 때 맛있는 음료수 먹을 때 이때는 아무리 회로를 열심히 돌려봐도 죄책감이 없어지진 않아요. 김정배님, 전날 밤늦게까지 술 마셨는데 점심에 해장술 먹는 날 주인 잘못 만난 제 몸에게 미안합니다. 아, 이거는 미안할 만하네.

복디가, 아, 그래서 복디 어제 마켓 가려다가 참았잖아요. 엄청 참았잖아요. 집에 채소가 있어. 집에 이번 주에 안 해결하면은 시들어서 버려야 되는 채소가 있어. 그만 사. 그래서 안 갔잖아요. 근데 완전 죄책감 드는 거 완전 이해해요. 아, 이렇게 마트 가면은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 특히 시식 코너 같은 데 가면은 진짜 맛있잖아요. 그러면 안살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거 냉동실에 넣으면 되니까, 뭐 냉동 만두니까 나중에 먹으면 되지 하면서 그게 이제 화석이 되는 거죠. 냉동실에서. 6610님, 낮에 혼자 맛난 거 먹고 남편 퇴근 후에 저녁상이 부실할 때 뜨끔. 소화가 안 돼요. 죄책감이 살짝 밀려오죠. 얼마나 맛있는 걸 드셨길래. 아이, 귀엽다, 귀엽다. 자, 3368님.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30분 쉬고 자전거 타야 되는데 소파에 누워서 TV 보면서 버티다가 잘 잠들어 버리면 죄책감 듭니다. 가호의 시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완전 복디도 이해, 완전 공감 가는 게 복디는 이제 퇴근하고 와서 아, 자, 오늘 하루, 왜냐면 복디는 퇴근해도 하루가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퇴근하니까. 자, 오늘 하루 생산적이게 부지런히 보내보자. 근데 내가 방금 막 일을 끝내고 왔으니까 조금만 쉬어야지 하고, 근데 안방에 가서 쉬지 않아요. 안방에 가서 쉬면 하루 종일 쉬어버릴까봐 거실을 바닥에 누워있어요. 거실 바닥에 누워있으면 되게 불편해서라도 좀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실에 누워서 이제 휴대전화를 봅니다. 조금 휴식이 취해야지. 내가 방금 2시간 동안 열심히 떠돌다 왔으니까 휴식을 취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휴대전화를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지. 타고 타고 타고 타고 타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지. 그래서 점심시간 됐을 때 그때 너무 죄책감 느껴요. 차라리 옷 갈아입고 씻고 거실 그 안방에서 쉬면은 체력이라도 충전이 됐을 텐데. 시간만 버리고 쓸데없을 때, 아, 진짜 죄책감 너무 느껴. 너무 싫어. 그때 그 기분 너무 싫어. 자, 코요태의 파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떨 때 죄책감을 느끼는지 여쭤봤는데요. 오늘의 장원 뽑아봅니다. 이거 완전 공감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식재료로 잔뜩 장보고 집에 올때 0047님께 오늘의 장원 드립니다. 자, 오늘도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이리온 서재로 넘어갈게요. 3368님께서 신청하신 가후의 시작 듣고 올게요.

0: 배고픈 건 참아도 마음이 고픈 건 못 참으시겠다고요?
1: 굶주린 마음 든든하게 채워드릴게요.
0: 이리온 서재. 매주 화요일 좋은 책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행여와의 여신 김리온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0: 대표님 바깥에 비가 많이 와요.
1: 아, 그러니까요.
0: 아유 정말 비 오는 거 안 좋아하시죠?
1: 집에서만
0: 보는 것만
1: 좋아하고 이렇게 나올 때는 아무래도 축축하니까.
0: 그렇죠. 맞아요. 저도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 올 때 딱 특별히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창가에 앉아서 뭐 커피를 마시 차를 마신다던가 뭐.
1: 아무래도 이제 향이 좋은 거에 신경을 쓰는 편인데 옷을 좀 밝은 색을 입어요.
0: 아, 일부러.
1: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0: 오~
1: 사람들은 운전자가 다 알면서 실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0: 맞다.
1: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노란색 옷을 입을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0: 그 뭐지? 비 올 때 신 뭐 신으세요? 대표님은?
1: 아, 네. 그게 저도 항상 고민인데 네. 근데 저는 저희 브랜드가 아닌 거는 웬만하면 안 신거든요.
0: 평소에도.
1: 네. 그래서 뭐 가죽이 아닌 것 중에 그러니까 저희도 가죽 신발처럼 보이지만 가죽이 아닌 합성 피혁으로 만든 게 있어서 그런 걸 골라신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운동화처럼 안 젖게 다니는 거. 이건 뭐 슬리퍼 같은 건 방심하다 다 젖을 수가
0: 맞아요.
1: 있으니까.
0: 근데 되게 저 어렸을 때는 저 오늘도 그렇지만 일부러 슬리퍼 신을 때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냥, 네, 그냥 아예 젖어버리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안 젖으려고 해서 운동화에 젖어버리면 진짜 찝찝하잖아요.
1: 네.
0: 근데 또 어른이 돼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그 길거리에 그 물이 얼마나 들어올 줄 알고 슬리퍼를 신냐라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약간 찝찝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신어야 되냐. 새로운 다시 아기가 된 것처럼 비 올 때는 뭐 신어야 되나 고민이 되게 되더라고요.
1: 아무래도 덜 미끄러운 거 그리고 가죽이 아닌 거 이런 거 신는 게 제일 좋은데 운동화를 신는 이유는 그래도 굽이 좀 있어서 물에 덜 빠져가지고.
0: 그렇네요. 네. 아니, 전 그래도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신발은 못 신어요. 그 귀한 신발을 어떻게 비 올 때 신을 수가 있어요?
1: 아, 그래도 팍팍 신어야 또 새 신발을 신는 거니까.
0: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자, 우리 대표님 한 주 동안은 잘 지내셨나요?
1: 네, 또 뭐 여전히 일하면서 지냈는데 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0: 뭐예요?
1: 그 주말에 그 장진 감독님이 새로운 연극을 시작하셨거든요.
0: 그 장진 감독님, 영화 감독님. 네, 그 전에도 또 무슨 연극 만드셨잖아요.
1: 네, 그때는 이제 그 전에 불란서 금고라는 연극을 했고 그게 끝나고 덴포스가 오랐다라는 연극을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아는 익숙한 목소리 두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0: 누가 나와요?
1: 목소리만.
0: 네.
1: 그 다니엘 PD님, 신희석 다니엘 PD님이랑 김슬애 아나운서.
0: 어머, 슬디.
1: 네, 네. 그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약간 처음 제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0: 네.
1: 처음 봤을 때는 그 두 분 목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다기보다는 나올 거라고 상상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냥 봤는데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일 거라고 하면서.
0: 네네네.
1: 그래서 이번에 볼 때는 그 목소리에도 집중해서 들었죠.
0: 아니 연극을 두 번이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 캐스팅이 달라지면은 같은 극이어도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2인극인데 조금 범죄자와 프로파일러가 나와서 대사가 조금 심도 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또 한 번 더 봤죠.
0: 우리 빠다니엘 PD는 외화 통역 진짜 외화 더빙 진짜 잘하거든요. 아니 평소에 그 스팟만 들어도 뭐야 왜 저렇게 읽는 거야 싶을 정도로 영화 더빙을 진짜 잘하잖아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나요?
1: 두 분 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인데 다니엘 PD님은 광고처럼 짧게 해서 그 귀엽게 되게 잘하시고 쓰레 아나운서는 라디오에서 방송으로 뉴스 잠깐 들려주는.
0: 아니, 저는 오늘 저녁에 공연 보러 가거든요. 네. 그 연극이 제가 아는 선배 그 안혜경 배우님이 연극을 하시는 건데 그분이 부탁을 하셔서 저도 목소리를 뉴스를 읽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그 목소리 확인하러 가거든요. 물론 이제 선배 저 기상캐스터 선배였으니까 네. 선배의 공연이어서 감상하지만 어쨌든 그 제 그렇죠. 목소리도 확인을 네. 하려고 가는 건데 네. 되게 재밌네요.
1: 알려주시면 저도 나중에 보러 갈게요.
0: 이렇게 다들 열심히 살아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네, 오늘은 강선혜 작가님의 하우스 콘서트의 진심입니다.
0: 하우스 콘서트의 진심. 네. 오.
1: 그 출판사 어크로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진심 시리즈거든요. 이게 뭔가 그 출판사에서 소개하는 글을 보면 한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탐구하고 아껴온 대상에 관한 에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오래된 애정이랑 축적된 경험 사이에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걸 쓴 에세이고 지금 나와 있는 시리즈가 오래된 물건의 진심, 불교의 진심, 농담의 진심 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네 번째 책이 하우스 콘서트의 진심입니다.
0: 오, 진심. 우리 대표님은 어떤 거에 진심이에요?
1: 저요? 저 아무래도 신발의 진심인 것 같아요.
0: 맞다.
1: 네, 그 책의 진심이었던 때도 있었는데 책은 되게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다 각자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의미가 없어도 근데 신발은 이제 아무래도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그게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복디 최근에 네. 그 재즈 공연했잖아요. 네. 그 소식을 너무 늦게 알려줘가지고 제가 너무 따질까 이렇게 생각을
0: 따질까 죽일까
1: 이런 거 빨리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 생각을 했는데 복디는 혹시 노래의 진심이신지
0: 아니요 노래의 진심 전혀 아니고 전혀 진심 아니고 아예 그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예 그 전에 정해진 거긴 한데 일부러 당일날 아무도 오지 말라고. 당일날 어쨌든 공연에 홍보는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당일날 아침에 올리기는 했는데 저는 막 뭐 재즈에는 진심이지만 제가 하는 공연에는 진심 아니고 아니 종종 그러니까 저는 나는 뭐에 진심이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일을 하는 거에 되게 진심인 것 같다.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이렇게 쓰이진 않겠죠. 어쨌든 키워드가 중요하긴 한데 일하는 거에 진심이지 다른 거에는 좀 아 이걸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일이 전부가 아닌데 되게 일을 전부인 그렇죠. 것처럼 살고 그렇죠. 있어요. 속상해. 자 하우스 콘서트의 진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자이언티 내가 좋아하는 것들.

0: 자이언티 내가 좋아하는 것들 듣고 오셨습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온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책은 하우스 콘서트의 진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어떤 책인지 진심 궁금해집니다.
1: 네, 일단 강선의 작가님이 쓰셨다고 했잖아요. 네. 더하우스 콘서트가 2002년도 그러니까 더하우스 콘서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2002년도 7월에 서울 연희동에 위치한 그 음악가 박창수님의 자택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0: 박창수님?
1: 네. 이분이 처음에 대표셨거든요. 네. 이분이 집에서 열린 음악회를 했는데
0: 우와!
1: 어렸을 때 음악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서 같이 합주를 하다가 이게 무대에서 듣는 음악이랑 집에서 듣는 음악이 굉장히 다르구나.
0: 그렇겠다.
1: 네, 그래서 앞으로 음악회를 집에서 열어봐야겠다라는 꿈을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셨대요.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열린 음악회를 본인의 자택에서 열고 이런 개인적인 거실 음악회를 열었던 게 이제 뭔가 무대랑 객석의 경계가 없어진 거잖아요.
0: 그쵸?
1: 연주자와 관객이 바로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의미의 하우스 콘서트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하우스 콘서트 열풍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02년부터 만들었으니까 24년 동안 6천여 명의 아티스트가 거쳐간 이 마룻바닥 콘서트를 하신 건데
0: 진심이다.
1: 네, 지금은 이 창립자 뒤를 이어서 이 책을 쓰신 강선의 대표님이 이 회사를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시면서 어떤 인연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이 하우스 콘서트가 지나온 길에 대해서 담은 책입니다.
0: 그러면 그 강선의 대표님이자 이 책의 저자는 뭐 네. 음악하시는 분이신가요? 연주자로 참여를 하셨던 건가?
1: 이 처음에는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대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음악이 하고 싶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좌절감을 느끼신 거예요.
0: 무슨 소린지 알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학교 수업도 재미가 없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학교 특강에 이 박창수 대표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특강을 열심히 듣고 네. 귀가 번쩍 뜨여서 하우스 콘서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때가 22살이었대요. 근데 그 음악이 끝나고서 그 공연이 끝나고서 그 대표님께서 네. 다음 공연에도 놀러 와요 했다가 한참 후에 그냥 공연 날 와서 신발 정리할래요? 이랬대요.
0: 신발 정리 필요하죠. 어쨌든 네. 하우스다 보니까
1: 그렇죠.
0: 집이다 보니까 네. 맨발로 들어갈 거
1: 그렇죠.
0: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어떤 자원봉사 스태프로 시작을 한 건데 그 시작이 1호 직원이 되고
0: 우와.
1: 그러다가 기획과 운영 전반을 떠맡으면서 이렇게 대표까지 되신 거라고 합니다.
0: 우와. 그러면 작곡은 안 하시나?
1: 그렇겠죠. 지금.
0: 이 단체만 운영하시나? 책 내용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일단 이 하우스 콘서트의 원칙부터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네. 첫째가 관객이 마룻바닥에 앉는다래요.
0: 바닥에?
1: 네. 이 박창수 대표님 처음 시작이 그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타고 몸으로 전해지는 진동까지 느껴봐라. 그래서 이 철학에서 시작이 된 거고 네. 그 다음에는 공연은 와인 파티를 한대요.
0: 오, 뒷풀이네.
1: 네, 네. 무대랑 객석의 경계가 없잖아요. 워낙 연주자랑 관객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니까 공연 후에 뭐 사인이나 사진 받는 건 물론이고 공연에 대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서로 어떤 그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와인 파티를 항상 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지를 직접 출력하신대요.
0: 우와.
1: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 화려한 인쇄물을 하잖아요. 뭐 네. 사진도 들어가 있고
0: 맞죠.
1: 어떠한 연주를 할 것이며. 근데 아주 단순한 종이에 이래부터 지금까지 그냥 딱 어떤 곡을 연주할지만 프린트를 하신대요. 그래서 심지어 1000회 특별 공연을 롯데 콘서트 홀에서 하신 적이 있는데
0: 네.
1: 그때도 똑같은 프로그램지에서 그 관객들이
0: 종이 낱장으로 네. 달랑달랑
1: 어떻게 이 공연마저라고 하면서 놀란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공연은 사진 녹화 영상으로 기록을 꼭 해서 아카이브를 만드신대요.
0: 아, 기록 안 되는 연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공연
1: 그렇죠.
0: 같은 경우에는.
1: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본인들이 그 원칙이니까 그 연주자들에게 양해를 네. 구하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은 거장으로 알고 있는 뭐 피아니스트 김선욱이라든가 임윤찬 조성진
0: 우와.
1: 이런 분들의 어린 시절 자료가 일찌감치 다 남아있어서 지금 아주 귀한 아카이브로 남아있다고
0: 우와,
1: 하더라고요.
0: 우와 진짜 귀한 아카이브다.
1: 그렇죠. 그 저희들에게 공개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너튜브 그 검색해보면 다 나와있거든요.
0: 그런 거장, 지금은 거장이 된 그런 분들을 정말 가까이서 보셨던 관객분들은 진짜 신기하시겠네요.
1: 그렇죠. 이게 또 이 하우스 콘서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이 원석을 찾아서 소개하는 일이래요.
0: 아. 유명한 사람들을 일단 많이 유명해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1: 네. 그래서 뭐 저명한 그 거장들의 연주도 했지만 자기네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 원석을 찾아서 무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여서 이 작업을 증명한 연주자가 그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 그 중학교 졸업 직전에 반주자로 왔다가 솔로 리사이틀 기회를 얻어서 그 뒤부터는 아주 자주 공연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0: 중학교 졸업 직전이요? 그렇죠. 진짜 아기 때. 지금은 그렇죠. 굉장히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1: 네네. 지금 거의 40살, 40대니까.
0: 네, 그렇죠. 네. 와.
1: 그래서 이런 그 원칙들을 가지고 쭉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 이 대표님께서 책에다 이런 비유를 해주셨더라고요. 본인이 되게 오랫동안 수영을 해오셨대요. 근데 뭐 가기 싫은 날도 있고 뭐 별의별 이유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자기가 하우스 콘서트를 20몇 년 쭉 일하면서 느낀 점은 수영이랑 비슷한 것 같대요. 그냥 뭐 하기 싫은 이유가 없어서도 아니고 못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냥 쭉 해왔다고. 그래서 이제 흔들릴 때마다 원칙에 가까운 거를 수행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자기네가 여태까지의 철학을 지키면서 해온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공연들, 연주자들 네. 좀 소개해 주신 게 있는데 2015년도에 번개 콘서트라는 걸 했대요.
0: 번개?
1: 그러니까 종종, 예, 종종 해오던 그 형식의 콘서트인데, 그러니까 번개로 갑자기 공지를 내리고 어떤 연주자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을 안 해주고 공연 이틀 전에 갑자기 이제 공지를 하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에
0: 랜덤 박스처럼 그렇죠. 누군지 말 안 해주고.
1: 네. 근데 지금은 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그 어떤 신뢰가 가니까 여기서 번개를 한다 하면은 그냥 많은 분들이 오시나 봐요. 근데 그때 해주셨던 분이 정경화 선생님.
0: 우와.
1: 이미 세계적인 거장이신 거죠.
0: 너무 많이 몰릴까봐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이게 그 관객들도 그 바로 앞에 앉아 정말 코앞에 앉아서
0: 그쵸.
1: 마룻바닥에 앉아서 연주자를 보는 경험이 흔치 않지만
0: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근데 연주자도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리허설 때부터 원래 그 사진이랑 녹화가 다 약속돼서 항상 남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리허설 때부터 그 찰칵 소리를 못 낼 정도로 카리스마에 압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0: 어머나.
1: 가까이서 보면 그런가 봐요.
0: 그런가 봐요.
1: 근데 그래서 그 그냥 정경화 선생님은 그냥 연습하 리허설을 하시는 걸 텐데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0: 와 얼마나 행운이라고 생각을 할까.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우 기록을 하고 많은 게 다른 때처럼 많은 기록 못 하고 관객들도 너무 좋아했고 그 공연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정경화 선생님께서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0: 어머나 감동이야.
1: 네, 이렇게 관객과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해본 적이 없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이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는 박창수 선생님이 대표셨나 봐요. 그때 당시에 이걸 어떻게 13년이나 했냐고 자기가 이제라도 알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내가 너의 팬이 됐다고.
0: 와.
1: 그런 일화를 소개해 주셨고요. 뭐 그 뒤로 이 번개 콘서트에 뭐 피아니스트 김선욱부터 손여름님, 클라라 주미강 이런 분들이 다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0: 와, 이제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재미난 경험이다라는 게 소문이 났나 봐요.
1: 그렇죠. 그 이게 어떤 이 하우스 콘서트에 대한 믿음이 연주자들에게도 생긴 거겠죠. 이 책 에피소드 뒤마다 QR코드로 그 영상에 연결이 돼요.
0: 아카이브 해놨던 네, 그 영상이요?
1: 네. 그래서 우리가 검색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바로 어떤 공연인지도 확인하면서 들으면서도 또 책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0: 확실히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1: 그렇죠.
0: 그 되게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도 따로 있었나요?
1: 네, 이게 너무 재밌는데요. 그 예약자 명단을 그 줄라이 콘서트라는 게 7월에 한 달 동안 음악회를 여는 또 그런 페스티벌을 하셨대요. 그래서 줄라이 페스티벌을 하는데 2024년도에 그 예약자 명단을 정리하던 매니저분께서 설마 그 임윤찬은 아니겠지? 이러시더래요.
0: 우와!
1: 근데 그 설마 그 임윤찬이 오신 거예요.
0: 관객으로?
1: 네.
0: 우와.
1: 자기가 직접 예약을 해서 그러니까 2024년도니까 이미 우리에게 너무 유명해졌을 그쵸? 때잖아요. 근데 그 하우스 콘서트 무대에 오른 분이 자기 친구여서 응원을 해주려고 모자 푹 눌러쓰고 오시고 그 친구 공연이 끝난 후 공연이 끝날 때까지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공연이 끝난 후에 이제 몇몇 분들이 알아봐서 얼마나 또 놀라셨겠어요.
0: 어머나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1: 그렇죠. 근데 그 임윤찬님도 이 하우스 콘서트랑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21년에 그 상 받기 직전 연도에 이미 이제 음악계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 젊은 피아니스트로 그래서 16세 나이로 한예종 영재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이미 유니상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으로 그 두각을 드러낸 신예였었는데 그때 당시 하우스 콘서트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그 코로나로
0: 아오.
1: 계속 공연이 미뤄지고 있었대요.
0: 네.
1: 무기한 연기할 수가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공연장과 그 임윤찬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관객으로 생중계로 혹시 공연을 할 수 있겠느냐.
0: 아, 온라인으로.
1: 네. 근데 이게 그때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 많이 접했지만 그때는 사실 너무 이게 될까 싶은 그쵸, 거죠. 그쵸. 그리고 신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공연장에도 신뢰고 연주자에게도 신뢰고 근데 두 분이 다 허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무관객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우와. 그 역시 또 아카이브가 되었겠죠.
1: 그렇죠. 근데 더 재밌는 에피소드는
0: 네.
1: 그 이후에 그 연말에 임윤찬님이 오히려 이제 그 프로그램 구성을 해가지고 다른 콘서트를 제안을 했대요.
0: 우와 이제 예. 역제안이네요.
1: 네 하우스 콘서트에 근데 그때 그 친구 배진우랑 듀오를 결성했다고 하면서 그 젯이라고 제에다가 지읒 받침 제시에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죠. 근데 그게 영문 타자로 치면 와우 WOW인데
0: MG 감성이다.
1: 그렇죠. 네. 그래서 제듀오라는 팀명으로 해서 제듀오는 우주에서 태어났으며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하는 그들은 12차원을 넘어서는 우주의 소리를 탐구합니다. 우린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 팀 소개를 해 가지고 실명 대신에 페루치오 림.
0: 오.
1: 임윤찬님은 페루치오 림. 그리고 그 배진우님은 부조니 배라고 적고 인물 사진도 안 보내주고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 이미지를 실어달라고
0: 어머.
1: 해가지고 이거는 번개 콘서트도 아닌데 그 연주자들을 속이고
0: 오.
1: 그리고서 그 관객들을 모은 거죠.
0: 어머나
1: 연주자를 안 밝혔기 때문에 그때 46명이란 좀 조촐한 관객들이 모였는데 이것도 이 두 젊은 연주자가 그때 뭐 10대였으니까
0: 되게 MZ스럽다.
1: 그렇죠.
0: 젠지네요, 젠지. 네. 10대였으니까.
1: 네, 이것도 볼 수가 있는데 뭐 댓글로 사람들이 너무 그때 들었던 사람 아니면 지금 공연을 이제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모두가 다 이제 흥분 상태로 댓글들을 남겨주셨더라고요.
0: 재밌습니다. 자, 하우스 콘서트의 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쯤에서 보기들에게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행여와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청취율 조사 이벤트 퀴즈를 드릴 건데요.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선물 플러스 특별한 선물을 더 얹어서 원 플러스 원 팍팍 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선물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퀴즈 주시죠.
1: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 하우스 콘서트의 진심은 한국 클래식의 찬란한 순간들을 가장 내밀한 거리에서 지켜보고 기록한 책이기도 한데요. 사남 삼녀 중 셋째 딸로 첼리스트 정명화가 작은 언니, 지휘자 정명훈이 남동생인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이분은 누구일까요?
0: 1번
1: 조수미,
0: 2번
1: 정경화,
0: 3번
1: 장한나.
0: 네, 첼리스트 정명화가 작은 언니, 지휘자 정명훈이 남동생인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이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1번
1: 조수미,
0: 2번
1: 정경화,
0: 3번
1: 장한나.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리운 서재 콘서트 느낌으로다가 퀴즈송 가벼운 클래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퀴즈의 정답인 분이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한 엘가 사랑의 인사 듣고 올게요.

0: 오늘 퀴즈의 정답인 연주자가 연주한 사랑의 인사 듣고 오셨습니다. 김미수님께서 하우스 콘서트에서 가장 멋진 순간은 실내악인 것 같아요. 연주자들이 호흡 맞추는 걸 발치에 앉아 코앞에서 보는 감동이 특별합니다. 어? 갔다 오셨나 봐요. 오. 지영님께서도 소름 돋는 연주 덕분에 아침이 행복합니다. 라고 클래식 이 사랑의 인사 잘 들었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클래식을 잘 몰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은가요?
1: 이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사람 네. 이야기가 더 많거든요. 저자가 만난 사람들,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 공연 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이런 게 중심이니까 네.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책이 말하는 게 클래식이 아니라 진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오래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그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은 이유나 반대로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부분 때문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추천해주는 포인트 있을까요?
1: 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거장이 되기 전에 임윤찬, 뭐 한재민 등의 그 거장의 무대 뒤 뭐 이런 모습을 보는 걸 되게 좋게 읽으실 것 같고 재밌게 네. 읽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연주자 음반은 많이 들어봐도 연주자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태도로 음악을 대했는지는 쉽게 만날 수 없잖아요. 그쵸. 저는 그 정경화 선생님 눈빛 때문에 셔터 누르는 소리도 못 냈다는 게 그런 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로 뭔가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록으로는 드문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 재미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마음 이렇게 뭔가 마음을 움직였던 네. 그 연주자 이야기도 나오나요?
1: 그 저는 김선욱 피아니스트가 작은 초등학교 전교생 60명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에서 강당 바닥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 들려준 거.
0: 그러니까
1: 별다른 에피소드는 없지만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감동이더라고요.
0: 감동이네요. 상상만 해도 감동이네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나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 뭐였죠? 하우스 콘서트의 진심.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정답을 바로 발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청취율 조사 이벤트 퀴즈 정답.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분은 누구일까요?
1: 2번 정경화입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코너의 공식 질문. 리온 대표님이 이 책을 읽으시고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나는 그 길 위에서 오래 천천히 걸어가고 싶다. 어떻게 보면 문장 자체는 굉장히 평범하지만 네. 이게 한 가지를 오래 좋아한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0: 아, 무언가에 진심인 사람.
1: 네, 오래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면 무언가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빨리 가려고 하거나 크게 이루려는 마음은 사실 애정이 아니라 좀 성취에 가깝잖아요.
0: 그쵸.
1: 근데 꾸준히 천천히 계속해서 오래 좋아한다는 거는 즐기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0: 뭔가 진짜 진심 시리즈에 너무 잘 어울리는
1: 그렇죠.
0: 문장이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벌써부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고 같이 인사드릴게요.
1: 네, 이번 주 계속 비가 온다고 이렇게 계속 축축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만은 보송보송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보송보송한 김리원 대표님과 함께 한 화요일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2: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5: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4: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5: 뭐라고요?
4: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6: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7: 주님의 영과 함께.
8: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9: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젊을 때는 평범한 일상보다는 특별한 이벤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렁탕도 특설렁탕에 서프라이즈를 외치기도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면요, 특별한 것보다 집밥 같은 평범한 일상이 편하고 좋습니다. 젊을 때는 일상의 행복보다는 더 커다란 행운을 쫓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나이 한 살 한 살 보태다 보면 네잎클로버 같은 행운보다는 세잎클로버 같은 소소한 행복이 더 고맙죠. 그래도 오늘은 행운의 럭키 세븐이 그것도 77 1플러스 1으로 행운이 깃든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